0: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그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우대 활동도 또 독특합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약에서 약도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시는 교습도 드리고 해서 이번 우대 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대 활동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건네 보시와 같이 좀 약 자체가 중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약 공장 자체가 우리 여지껏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는 우리 산동 동화제약 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시환입니다. 제약 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동 뚱어어조 제약 공장은 양치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 공장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약 공장의 약들은 이 민팔이란 말입니다. 핀팔이기 때문에 우리 옷을 싸거나 신발 싸거나 심지어 이래봐도 알깁니다. 똑같은 신발이지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름 있는 이런 신발 공장에서 만든 옷이나 신발이나 신어보면 알깁니다. 낡습니다. 발패나 안 하고 오래가고 마이크로도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약은 더 합니다. 약은 정말로 사람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부터 관리하는 제약 공장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이라 할 때는 약이 들어가도 꼭 그 약이 진짜 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량, 질 이걸 다 보존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납니다. 건네보신환에는 약 자체가 진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또 이 약이 처방이가 그냥 한두 사람이 처방한 약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름 있는 우리 그 명의가 처방하고 또 따라서 건종 황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89세 거든 옛날에 89세 살았으면 지금 한 120세 깡가지입니다. 옛날에는 60살 거정만 살아도 다 환갑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를 역사가 증명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네보시환에는 좀 써볼 만한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제가 건네보시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저는 이 락궁세 부주가 심하고 예전에 혈압이 높아가지고 이어서 저기 항장고지름증이 나고 예전에 경력이 없고 이래서 저기 이거 썼는데 예전에 면에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좋아지죠?
2: 예, 지금 예 고지름증이 그리 안 나고 저기 혈압이 안정되니까
0: 네.
2: 고지름증이 그리 안 나고 그다음에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게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하면 방황하던 게 이게 좀 많이 나서 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저녁에 밤 자지 못하고 하여튼 다시 6번 일어나고 나면 내년 밤 못 자겠다가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좀 밤 두날 잘 수 있고 우리 아파 영 걱정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나고 저것도 뒤에서 자꾸 예 좀 소리처럼 소리 가던데 이게 좀 많이 나서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얼마
2: 전에
0: 귀가
2: 좀잘
0: 들리지 않고
2: 예 소리 날까 봐서 말 잘 들린단 말입니다.
0: 네.
2: 이게 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약을 먹어보니까 큰 제약청이 좀 만든 약이고 약초야 또 술값이 들어간 게 뭐 좋은 약초니까 이런 걸 저기 먹어볼까 확실히 약이 효과 빠르고 약도 좀 다릅니다.
0: 네.
2: 예, 이래서 이야기 하고 보니까 예, 계속 쓰려고 쓰기 오늘 좀 약을 좀 배달도
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좀 독특합니다. 예, 특대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용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

0: 내보시환하면은 우리 이야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늘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밭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보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0: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 제가 이 머리가 진짜 영 아팠다 말입니다.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이 심장도 계속 후들후들거리며 잠을 못 잤다 말입니다.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 여러 가지로 언제는 나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갖고 약도 먹어보고 이사들에게 아침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방송 이 선생님이 정말 이 이선생님은 강의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그 뒤에 그저 쏙쏙 들어가고 이 요 그저 정말 요 이 약 요런 니체 딱 막기설이 딱 얘기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정말 뒤에 쏙쏙 들어가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내일 건네보신 하는 선택에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이거 먹고서 이 머리가 그렇게 아픈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된다.
1: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러면 가슴이 계속 우들우들거리고 잠을 못 잤는데 부정사감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잠을 진짜 잘 잔다 지금은. 하루에 그저 한 6시간 7시간씩 잔다 말입니다. 결국 이 녹음실 무도 심해가지고 계속 머리가 더 싱한 게 정시야에 났습니다.
1: 이게 부정상도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면은 동맥이 굳어졌던 동맥경화, 죽상경화 이게 치료되면서 이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이 내려와야만이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이러던 게 치료됩니다. 이 약 그런 법이.
0: 그래 이 약 진짜 이래 먹어볼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던 증상들이 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 기억력도 이렇게 없어가지고서는 뭐 어디다 뒀든지 또 내 뭐 가지러 갔든지 이것도 미네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다 많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이 방송 들어보니까 또 활동도 흡수하게 좋습니다. 이번 활동이.
1: 이번 우리 할 때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약이 좀 있지만 이거 어쨌든 이래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면 약을 좀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이.
2: 네.
0: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런 머리에 문제 생겼다 해서 중이는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있다 혹은 심장병 있다 딱 심장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동맥이 경화 오고 노공이 오고 치매가 오는가. 이게 다 피가 흐려지고 걸어지고 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머리에 와서 뇌세포까지 활스 뇌세포가 손상한다 이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우리 아저씨 낙심차에 왔는데 지금 쓰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병원에 가서 마음은 땡기를 맞고 왔는데도 그냥 이게 머리에다에 두 개비 씌워놓은 것 같고 허리 시하고 어림쥐 나고 예 혈압 조절이 아이디어 이랬습니다. 이래서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이 약을 선택했는데 어전에 그 어림쥐 나던 증사에 기본상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전에 두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파에 누워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신기하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 쓴 다음에 남자들이 전열성염이 있어서 소변을 하나 밤에 자주 보는데 어찌게 건네보신 아닌데 소변을 저는 두 번밖에 안 본다.
1: 고신이라 말이야. 호밭을 보양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고가계통 질병, 콩팥이 허한 증상 치료됩니다.
3: 그리고 아랫다리 지내 맥이 없어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어전에 걔도 놀라 잘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전에 식사도 좀 하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어전에 그 허리 무겁던 게 낫지 해서 이 약에 병원에 약도 많이 써봤는데

0: 근데 병원이야 보다에 이게 효과 얼마도 더 쓴다. 그래서 이분이
1: 병이 들어가냐 그는 우리 여자들은 40대 후반, 남자들은 50대부터는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에 이분이 우리 할도 얼마 썼을까에 그럴 때 예, 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약에서 약도 드립니다. 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머리에 문제 생겼다. 노공이든 예, 예, 우리 뇌조직 위축이든 뭐 뇌 부분에서 우리 그 하마 부분에 문제가 생겼든 이런 뭐
2: 네, 끊겼습니다. 네, 우대 활동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지금 건뇌 보신환 쓰고 있는데 나는 약에 담이 잘 안 오고 예. 그리고 저 소변 차수가 심하다. 그래서 예. 건뇌 보신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좋게 썼는데 확실히 내가 써본 게, 내 써본 데 의하면 제가 지금 잠이 오던 게 전화기 얼마 못 자면 자꾸 잠이 깊이 못 든다면 그냥 이거 쓴다면 지금 잠이 깊이 든다면 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 소변이가 인분하는 게 지금 이게 도는 게 아긴다면 합니다.
1: 네.
3: 이 여름에는 소변이랑 이야기 방송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한 가지 분야가 여러 가지 좋다면 합니다. 나도 이거
1: 맞습니다.
3: 예 얼마 안 쓰는데 지금 좀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을 좀 준비해 놔야
1: 되겠다.
3: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이 건뇌보신환은 뇌세포 그다음에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노션 통부 뭐 대뇌하고 콩팥이 문제 동시에 보충하고 그 다음에 피선 비장하고 콩팥을 동시에 조절하고 심장하고 선 신선 부조 이걸 생리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조합이 됐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4: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건뇌보신환을 우리 큰언니가 다 쓰고 효과 너무 좋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기억력이 완전 영이 나거든. 연세도 연세 있어 그런가 해서 그렇게 이거 다 쓰던 뭔가 뭔가 기억력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이전에는 고민한 말을 물어보고 한 여러 번 더 물어봤는데 굉장히 지금은 그 상태 별로 어디 간 데 없어지고 그리고 사변 자수가 다시 쓰는 게 사변은 그래서 한 날 쓰는 게 한 6번씩 5번씩 나가더니 지금 이거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얼마 안 잡고 한 달쯤 넘어가니까 사변 자수가 날 줄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허리가 아파하고 허리도 아파하고 다리도 아파하고 이게 한번 이래 머리는 골반댕이 있는 거라서 골반댕이 되었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쓰고 허리 아프다 말아야 하고 다리 그렇게 썸에 아픈데 얼마 아프게 아야 아프다 그리고 어른이가 다 쓰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유명한 제 공부에서 만든 약이 되거든지 정말 다른 어느 약 뭐 잘하는 약은 맛있었어. 아주 육수리게 효과를 봐서 너무 좋아서 동생 그래 이번에 또 일곱 배달밖에 안 땀 그리고 우리 언니도 하고 싶다 그래 내게 둘째 언니들
2: 네 그래요 배달 받으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건네보시환 하면은 우리 이야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늘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0: 이 너브시티나 여기서 보면은 너바이스 빙벤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선율의 연변가요와 함께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첫 곡으로 김명근 작사 송기화 작곡의 해바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빛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햇살을 따라 가보는 것 어떨지요? 노래 해바라기를 구레노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마음 부자가 제일 부자라고 하죠.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며 자주 웃고 마음의 여유를 담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햇님처럼 환하게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리성비 작사 리경득 작곡의 련꽃의 련정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련꽃의 정결하고 그윽한 사랑이 우아한 선율을 타고 우리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느껴볼까요? 부흥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하는 기상을 담은가요? 노래하자 새 시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희망찬 멜로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꽃을 하나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지는 아가씨의 행복한 모습을 경쾌한 리듬에 담은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습니다. 최윤아 가수가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때론 꽃다발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음표 같기도 하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노래한가요?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우리의 하루가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어지는 가요로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아침을 환히 밝히는 작은 햇살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향란 가수가 부른 사랑 그리고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입니다. 약과계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혈배강은 원래 우리 경영하던 그 혈배강, 전문 우리 심장 질환에 좋은 게죠.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될 때 가량에 쓰게 되면 혈압이 온정된다. 예, 그리고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일단, 우리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랑 막혀서,

쯤만 있게 되면, 조그마한 쯤이라도 있게 되면, 예, 그걸 몽땅 들어가서 녹여가지고서, 예,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호평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을 쓰는 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황진수한탈,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 황진수한타에는 점심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 심장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혈배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번시니까 우리 10곽 삼은 10곽 드리고, 15곽 삼은 25곽 드리고, 30곽 삼은 60곽을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딱 그 황진수한탈 펜탄후엔왈이 요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우리 그 쓰겠다 하는 분들은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진수한탈 요 한 과거는 이 안에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큰 깨거나 우리 그 양궁안처럼 생긴 건데 그 엄청 큰 알입니다. 여기 약재만 해도 35가지 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들어가서 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황진수한탈만 쓰겠다 하는 분들, 황진수한탈에는 한 곽에 698원을 우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쓴다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쓴다 할 때는 한 과기가 반달치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쓴다 할 때는 한 달치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우대활동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세트로 나가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8세트를 더 드리면서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어째 혈배강 자꾸 많이 드리는가. 평상시 우리 혈배강을 좀 가량에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온정 안 돼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온정 잘 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서 안 돼서 마지막에 희망 걸어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하는데, 제가 독특하게 침구라법을 결합할까나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고, 예, 그래서 효과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단도 영 중요합니다. 저도 이 양업에서 우선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환자들도 계속 20몇 년 동안 지금 환자를 보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맞게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배합한다 할 때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직접 진단 받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원래 기차역전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황진수한탈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모두 합해서 약재만 해도 45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질병 치료하는 약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거기에 생맥음의 처방입니다. 큰 글자로 관신성맥원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 주는 게죠. 예, 그리고 이쪽에 그 황진수한타에는 그 옆팔에 큰 그 약 본명은 뭐인가? 기재로는 펜탄후엔왈입니다. 모두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발진탕. 이제 거기에 소개해 드렸죠. 발진탕. 8가지 약재죠. 하나는 스균주탕. 전문 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처방. 경전

건강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四物汤, 사물탕이라는 게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여덟 가지 약재가 기혈을 보충해주는 제일 기초적인 경전방입니다. 예, 이걸 거기다 다 엮고.

0: 처방입니다. 이것도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황우탕 하게 되면 중이들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천정산이라는 게입니다. 천정산의 천이라는 거는 예, 이끈다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첸, 첸인. 그 다음에 정이란 거는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뭐 끌어당겨 바로잡아주는가. 특히, 예, 손이라면 다 오그라들었거나, 그 다음에, 면풍 맞아가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이게 첸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혈관 질병, 아주 엄중한 이런 질병에, 그 다음에 재풍이라면 자꾸 오거나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처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이, 펜탄푸엔왈 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나눈다 할 때, 주약이 뇌에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랭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는 새벽항을 쓴 후에 예. 혈압이 온정되고 맥박 발음도 예. 다 저기 호전되고 식욕 부진,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서
0: 맥박하고
2: 개선됐습니다. 고한 물이 흐릿부분도 한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수면도 개선되고 웃음도 어제는 마음속으로 솟아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0: 아, 그렇지. 옛날에 났으니까.
2: 예, 사람 안 하면 저기 몸이 불편하니까 나 귀찮아서 그것도 겨우 웃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0: 예.
2: 예,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만 들어도 예, 저는 용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어떤 어느 이 이사를 얻은 멤버 온전히 찾았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0: 예, 예. 이번에 제대로 그래, 만났죠.
2: 예. 예, 정말 제대로 만났는데 이것도 논의에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0: 네.
2: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예.
2: 예. 예. 예. 그래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인간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대한 사업에서 네.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0: 아,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같이 건강합시다. 예.
2: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예. 저도 설계를 하고 건신검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네네네. 저도 농공이 있으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어지럼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0: 예.
3: 네. 그 혈압이 반복 두 규칙 적이고 소리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렇더라고요. 막 제일 예 제일 높아서 막 203 혈압이 막 101 많이
0: 높아서 많이 높죠.
3: 예, 예,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혈압, 상관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높더라고요. 이 노공이 오면서부터.
0: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머리하고 어지럼증은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서 그러던 중 방송 듣고 할 여러 번 들어 보니까 확실하게, 아, 이거 내기가 맞겠다 해서.
0: 네.
3: 그래서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진단 받고.
0: 네. 예.
3: 설대강하고 건신고를 먹으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와,
3: 내게도 이런 약이 또 있냐 싶으시리, 혈압이 언제 저기 올라갔나 싶으시리, 현재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다시피, 위에 혈압이 136, 아래 혈압이 83들 정도로, 지금 모두는 혈압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서 밭에 나오니까 살 것 같은데.
0: 혈압이 또 언년 끊었죠. 예.
3: 예, 예. 그래, 혈압이 약이라고 지금 와서 일절 안 먹고.
0: 그렇지.
3: 그냥 저기 설대강이랑 건시보랑도 먹은 지 한두 달 반 먹었는데,
0: 네.
3: 그 먹는 도중에도 또, 이 먹으면서 또 이 친구가 같이 치료를 하니까,
0: 네.
3: 친구 치료와 같이 합니다. 효과가 더 많이, 저기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3: 예. 이때 침도 뭐 일반 침도 아니고 전신 치료로 전신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뭐 소소한 탑도까지도 치료되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까 네. 행복합니다.
0: 그렇지. 예.
3: 확실히 우리 환자 입장 놓고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이제 앞에 뿐이만 얘기하다시피 진짜 나도

0: 네, 돈 선생님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환자분들은 같이 치료하면서 다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0: 네, 치 맞으러 다녀도 보고 봤다나 가족 분위기 같고 우리 어디 가족처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진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1: 우리 진심입니다.
0: 예, 예, 예. 이 시간에 빌어서 선생님하고 박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우리가 이럴 건가면 저기 되돌려줘서 진짜 이거 환자가 약이 맞지 않으면 치료한 데서 너무 힘들거든요.
1: 헛돈 팔고.
0: 이 설병약 먹고 나니까 이 저기 혈압도 조금 어떨 때는 170 얼마 됐다 해도 편안하지. 그전에는 막 그때는 막 약 머리 막 엎어태나고 어지럽나고 해들러도 내 몸 어째 숙제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고 좀 힘들던 게 설배방 먹은 다음에 확실히 편안하게 내려놓으니까
1: 그렇지.
0: 힘들지 않습니다.
1: 그게 특성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진짜 확실히 몸에 내 몸에 맞구나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1: 그래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우리 이 처방은 사람을 건강 상태를 돌아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셔가주는 게 목적이지 서약처럼 그래서 그 당시 정상만 자꾸 눌러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 잘 보는 게.
0: 당분간 여름에는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처럼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어머님.
3: 나도 예방 먹고 건신고를 먹고 이랬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지.
3: 이래서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간에는 용품 다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옵니다.
1: 그래.
3: 우리께 155에 아래께 85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다 돌아온 것과 한 가지.
1: 그렇죠.
3: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약을 선택한 게 내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혈배강을 먹으니까 19살 때 그때 시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심지어 젊어지잖아요.
3: 그래서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땀이 나.
1: 땀이 나서.
3: 그런 게 지금 그때 행세입니다. 발바닥이 땀이 나고 덥고 이렇습니다.
1: 발바닥 땀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3: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 전번에 선생님 내가서 지금 말한데 선생님이 정말 전사고도 박사고도 영해 그런 선생님 이런 가짜입니다. 내가 오른 발목이 좀 이래 새콤새콤 하더라 말입니다.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오른 그 발목인데다 심어놓은 게 어찌 시원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1: 기다만 치고 나서니까.
3: 선생님이 환자들이 속내매고 다 아는 것 같은데.
1: 부단히 연구를 하죠.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3: 그래. 선생님께 영감 잘 드리고 앞으로 그 경제가 허락되면은 지금 새하고 싸운 거
1: 홍진수한테.
3: 나온 거. 그거 내 열 가서 싸 먹으려 함. 그거 먹어서 좋겠지요.
1: 대단히 좋죠.
3: 그래 뭐 늙음하게 밖에 있으니까
1: 맞습니다. 건강이 첫째지. 그렇죠.
3: 그래 앞으로 그렇게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대전합니까?
1: 네.
4: 또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감사합니다.
4: 나는 혈배강하고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남의 심장병이 엄청해가지고 두세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 식구들이 나를 근심하는 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한해 막 세 번씩도 일어나고 이래 어디로 가면 내병 떼겠는가 나는 주제하면 온전 내 심장병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것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4: 오래 들어와야 계속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도 차에 선생님 찾다가 애를 써도 못 찾다가 오늘 기회에 형매 방송을 듣지 않다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았는데 정말 내 이전이 그 신약대 선생님이 진단할 때 그때 선생님이 벌써 금년에 나

0: 난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명인이 나타날 병까지 진단했습니다. 예. 이래서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에게 이렇게 진단하는 선생님 난 처음 만났다.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래 찾아가서 혈배관하고 이거 지금 의식보를 쓰고 있는데 자꾸 용도 쓴다.
1: 네.
0: 이 심장 연전후 후들거림이 아픈 것도 없고 이 심장이 또 반사통으로 이 막 왼쪽 팔이랑 못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깨 거지 아픈.
0: 그래 왼쪽 팔도 쓰기 바빠서 그래서 이래고 그리고 항상 숨이 타고 그래도 이전 주제하기 전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혈배강을 먹으면 지금 운전은 심장도 많이 나사지고 이 팔도 쓰게 되고 운전이 정말 내 생각에 운전 두 번 다시 주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주제할 네. 필요 없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이 뭔가도 고리는 다발생적인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0: 한쪽이 항상 이 왼쪽 고리 아파가지고 흐리멍텅해서
1: 네.
0: 이래서 예, 이 증상으로도 또 병원에 입원했댔습니다.
1: 어.
0: 이래다 보니 그저 나는 병원을 사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그 혈배강을 먹고 심장하고 이 뭔가 다발성 노경색이 어디를 달아나는지 없습니다.
1: 지금 소화도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가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1: 네.
0: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돼가지고 항상 밥을 먹기 바빠가지고 배고픈 감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침 맞고 그 저기 위에다가 저기 있다며 침 놔주고 또 초약까지 주고 했는데 어제는 배고픈 감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밥을 먹으니까 이래 신체가 약하니까 나는 피가 적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하고 발뒤쪽이 항상 이렇게 제대로 떼겨져서 골피 용 네. 바빴어요.
1: 맞습니다. 피적으로.
0: 네, 그런데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떼겨지고 이 손꼽지도 1년 내내 고기를 떼겨진 게 잘 아예 말고 그냥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그것도 아무로 붙습니다.
1: 예. 네,
0: 이래 놓으니까 걔도 맥도 좀 나고 그래서 예. 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신신이신다.
1: 예.
0: 그리고 우선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이런 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정이 영유쾌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가 하는 이런 감각이 있어 놓으니까
1: 네.
0: 더군다나 병도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0: 이래서 정말 어찌다가 우선은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병을 떼고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래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황진수한테 처방하는 이 라조종 옛날부터 전해온 이런 뇌병, 뇌에 대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띠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이런 명귀한 자연산 이런 중약자를 갖다가 서리 어떤 환자분들을 담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2년 전에 이거 잡수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돌아왔대는데 약이 팍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자거나 공장에서 근본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약재라는 건 아무래나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뭐 재배란 약재를 갖다가 거서 빨빨 팔아버리고 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그마에 도달해야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싸가느라고 소리. 그래서 우리 전문 뇌병을 치료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약재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药双方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35가지 이런 약재 안에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통순방이란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을 혈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에 이뇨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뇨라는 거는 우스르란 말입니다. 우스르란 약재. 대단히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알선,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는, 우리 그 수쇼주심 알지 않습니까? 거기면은 생매금 처방입니다. 수쇼주심 알 주요 처방이 뭐니까? 그 천궁하고 빙패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딴선디왈. 보통 심장이 막 바쁠 때 따스한 디얼 혀 밑에도 딱 물지요. 그러면 인차 해결되죠.

0: 단순 DOR 주요 처방이가 단삼삼칠빙패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어차피 그 생매금 처방이가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이런 상태를 돌아가셔와주는 게 심장이 일단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뉴알선 이거는 통순방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고 대뇌혈관이란 거는 특히 인체 내에서 제일 약한 혈관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제일 약한 혈관 얼마나 약한가?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분자가 이렇게 작은 분자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500돌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700여 명 이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곧 최첨단 이런 추출 작은 분자 예 이게 500돌든입니다. 홍혈구가 얼마나 큰가? 홍혈구는 6,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500돌든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하고 활성도가 높고 인체 대뇌의 이런 모세혈관을 몽땅 열어주고 그래서 무의가 같은가? 이 혈관을 녹일 때 혈관 안이 혈전을 녹일 때 그 더운 우리가 직접 이런 빙칼과 만났다. 이런 순간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열어주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가 뭐인가? 통로방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산총스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거는 총은 그 벌레라는 총입니다. 세 가지 벌레에 속하는 이런 처방. 그러나 장찬, 쥔쇠하고 띠룽입니다. 그래서 이 장찬, 쥔쇠, 띠룽 이 세 가지 약재는 동물성 이런 수복 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한 특징은 뭔가? 그 동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꼬랑대를 뚝 꺼내놔도 다시 인차 재생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건이란 거는 뿌리로 생긴 약재. 그러니까 황계, 삼칠, 테마하고 천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는 뿌리로 된 초약에 속하는 그러니까 植物 修复 인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이런 수복 인자. 그러니까 산총하고 스건 이것이 합하게 되면 예,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가 장창 联合 그러니까 좀 서로 이렇게 방조해 주면서 서로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고배를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복 수순 修复 이런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를 몽땅 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이런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서 반신이 잘 말아야 됐거나 닭발소에 됐거나 마모기 오거나 특히 언어장애 오거나 다 신경선 전달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런 런웨이성 치매 증상 다 그런 게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돌든 작은 분자로 나와가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 빠르게 보는 겁니다. 괴물이 공능주치를 본다 할 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공능주치가 풍부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탄포엔왈 공능주치는 중풍탄환 중풍에 탄화에 왔거나 소아마비증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그 다음에 거의 와이시 입번운이 비뚤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행위 부칭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 주시 부종 그 다음 그 무릎이나 그 다음에 또 발목이나 자꾸 붓기는 거 신부재난 걸음이가 잘 안 된다. 진구통통 이 근골이가 자꾸 아파나고 손발이 꾸꾸대나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생매금 처방은 공능주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관심병 신조통 가슴이 답답해나고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을 치료한다 할 때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 심리혈관에 대한 질병 몽땅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에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정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것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3월이라 이범이 고장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두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명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 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 통신원이 달려왔다. 보고드립니다. 주석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뭐라고? 들것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왔습니다. 주부수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어?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돌려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정말 뜻밖의 수확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세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묶인 것입니다. 삼국시기 류비가 서천에 들어오자 장송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계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추석 용문은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부대인 여섯 개 료와 두 신병탄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문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용문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 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선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선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었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곤명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상항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상항 남쪽에서 소당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곤명 서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진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상항을 건너는 방.

0: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사강 돌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사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레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이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사의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좋습니다. 기어코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왜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크를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1: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에?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에?
2: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날에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앉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태똥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1: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0: 삼군단은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놓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했어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탄이나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주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님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님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서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 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조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조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조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진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치고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0: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시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륙고 활잡힌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륙고 활잡힌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체,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질 플러스인 진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 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5동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 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 건강 플러스 금융 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인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도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 야급 집단의 총자

0: 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5동 연변 야급 주식위원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본회액, 혈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산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1: 협동발전.
2: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 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단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0: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면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용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 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0: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곡 수변의 가곡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아홉 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천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세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결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결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0: 조동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N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수로방이라고 새로운 제품이 나가는데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이박사,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이 기회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값은 원값대로 가지만 해도 우대정책을 하며 값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제때 잘 들으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장수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황실의 어의 황제의 장수 처방에 속하는 이 제품입니다. 장수로방은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지금 엿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3, 40분 전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 있겠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종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두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에 속합니다. 한 가게 198원이고 엿새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우대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30각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00원 좀 넘습니다. 13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처방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효과성을 진실하게 느끼면서 세상에 이렇게 노화되게 되면 거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 28가지 중약재가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CAMP 이술이 발견에 인해 가지고 인류가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론 근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 조치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중풍 후유증이 그리고 치부치료 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셔서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우대정책이 진행된대요. 이제 뭐 얼마 가지 않으면 이것도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100원 인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12각에 15각을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고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암

0: 정가 질병이 있던 분들이 해결받으셨는데요. 한 가게 598원이면서 30일 복용할 수 있는데 12가게에 12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게 따라가게 되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뚝 떨어져서 1,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01-7766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턴이 박사, 턴이 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어느 1년 반은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잘하셨네요. 이 집 분자는 예, 어떠세요?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밖에 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놀려고 하면 예, 조그마한 말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예, 계속 심장이 후들후들거리고 예, 가슴이 짱하고 예, 그 다음에 이래 잠을 못 잔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심장약도 먹고 의사들 배워 약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 잘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심율이 예, 다른 사람보다 좀 얕습니다.
0: 어. 예.
2: 16 거저 고자올
0: 60이 차인데네요.
2: 예, 예. 16 고자올 그냥 됐다 말입니다. 예. 걔는 자꾸 맥이 없고 예.
0: 심율 떨어지니까 맥이 없죠.
2: 예. 단맛이 없고 예. 그랬던 차이 내 이 천이 박사를 내 이거 좀 이래 써보느라고 어쨌든 이 신경이 대단히 좋고 신경과 신경이 뭐에 그거 이어주고 예. 세포를 이래 이어준다니까 내가 이거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먹어서 예. 이게 이렇게 어지간한 말에도 스트레스 아이 받습니다.
0: 그렇죠. 예. 정말 공력이 좋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훌 예. 넘어간다.
0: 예.
2: 그리고 이 계속 이 심장이 아파서 심장약이라 먹었는데 심장약을 지금 아예 먹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가 예. 그런 역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 밥도 예. 맛있고, 예. 그거는 심율이 너무 약해서, 예. 뭐, 점적 주사도 맞아보고, 무슨, 맥이 나는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0: 아이 됐는데 심율이 올라갔죠.
2: 아, 예, 모르겠습니다.
0: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2: 지금 이거 먹어서 심율이 64 이상을 된다 말입니다.
0: 대단합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고민하지
2: 예,
0: 그러니까 않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
2: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예, 영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디 다른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약을 먹으면 넷째가 제가 흡수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세포의 신호가 세포 내에 전달돼서 거기 어디면 따라가면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2: 예, 무슨 어디 좀 불편해서 약을 먹으면 말을 영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 없고 약 먹으면 말 아이 듣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쓰는 관계가 틀리겠죠. 맹공 한 가지 약 먹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라 한다 내 생각에는.
0: 예.
2: 근데 천이 박사로 먹으면 어디면 조금 불편해서 그 약을 약방에 가서 쌓아 먹으면 금방금방 해결보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2: 이게 내 천이 박사 원인이다 했습니다. 확실히 이 라벨상 두번 받은 약이라 그런지 틀리기는 틀린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이 값이 자꾸 또 오른다.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0: 예.
2: 예, 근데 조금 배달받아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이번 기회를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 한 가지 또 새로 나온 뭐 장수로바이라는 약이 있단데, 우리 집에 뿌리 조금 수르도 해서 예, 이 가슴이 계속 짱하다 한단 말입니다.
0: 예.
2: 가슴이 예. 계속 더부룩해 가지고 내기를 어쨌든 간이가 비장 문제 아닌가
0: 그렇죠. 예, 예.
2: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0: 예.
2: 방송 들어보니까 그 이렇게 간과 비장이 그게 도움이 많다고 내 장수로방이
0: 그렇습니다.
2: 그렇게 내
0: 예, 예.
2: 들었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데 그 약을 쓰면 어떻게 쓴다?
0: 아,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게. 그런 거 간주 수시하는데 간이 모든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어디 흘러나가지 못하게끔 혈관 안에서 제대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운행이 잘 되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특수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한 여러 가지 그 중 그 기맥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원기를 돋아주는 구범 배위에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인삼, 숙지황, 단삼 이런 성분이 포함됐는데 여기에서 뭐 인삼 같은 게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인삼 반응이 생기는 거는 기본 피해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복용할 수 있고 북간선 해주고 허세 통증 해주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소화가 잘 되고

0: 룬천 통변에 변이 잘 통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에 그 선생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1: 예, 밥도 예, 밥도 잘 아이 잡수고 소화도 아이 된다며 자꾸 맥이었다고 누워 있는다
0: 말. 아, 그러면 이 제품이 예, 딱 그런데 맞습니다. 예,
1: 광고 약을 예. 믿지 않는데 내가 하도 이천이 박사랑 광고 약을 먹고 좋으니까 예, 내 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런 데 쓰면 어떻겠는가?
0: 예.
1: 좀 싸서 예, 싸서 좀 대접해봐야 되겠습니다.
0: 장수로바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뭐 여기에다 설명드린 거는 연한 소금물 넣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따뜻한 물 혹은 그 연한 소금물로 드시면 효과가 빠르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해 보시겠다면 와 이렇게 효과가 우수하고 확실한 이런 제품 자체는 드문데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 그게 9g이 된 완약이 꽤나 큽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밤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간 功能이 좋아지고 기혈이 잘 소통되고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1: 예. 그게 물약인가?
0: 완약입니다. 그 왕상 지환처럼 그 그 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완약입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아, 건강결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네, 전혜 박사로 쓰는 사람입니다.
0: 아, 예.
3: 예, 어째 썼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많아갖고 늘 머리가 아프고
0: 아,
3: 그러 위에 예. 잘 소설 아이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자지 못하고
0: 예.
3: 밥을 잘 못 먹고 예. 또 소변도 자꾸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욕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강의를 여러분 듣고서 어서는 쓴지 넉 달로 못 쓴다.
0: 예.
3: 예 그런 게 예. 지금 제일 잘 알리는 게 예. 밤 잘 잡니다.
0: 어 그렇죠. 예. 밤 잘 자야 됩니다.
3: 예. 다른 차수도 많이 줄어들고
0: 예.
3: 그래서 하룻밤에 다섯 번 일어나던 게 어서는 혹시 두 번 일어나고 그럴 때는 한 번 일어나고
0: 예.
3: 또 어떤 때는 한 번 더 안 일어나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좀 정신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예, 예.
3: 밥은 해 먹어야 되겠는데 밥하기도 영 바쁘고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0: 예.
3: 예, 그런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때라 하기도 좋고 어째서나 또 밥맛도 많이 돌아오니까 맥도 나고 영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거 더 사 먹으려고 하면서 장수로방 이거 예 자문합시다.
0: 예.
3: 우리 집에 아빠 요새는 연세에 80대입니다.
0: 아 그래요.
3: 8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식사도 잘 못하고 자꾸 맥이 없다 하고 그리고 예, 또 소변도 자꾸 이래서 예, 그냥 정말 예, 그저 집에 누워있기만 한다만 누워만 있는단 말입니다.
0: 그래서 임신에 누워 있으면 편하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3: 좋다면서 예. 그래도 예, 누워 있으면 좀 나갔으면 좋겠는 게 예.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방 이 약을 좀 대접하면 어떻겠는가 하네 물어봅니다.
0: 아, 지금 이 저 처방 자체가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그 완약을 한 약을 듭니다. 그런데 바우터 완약이라 하게 되면 소염제인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네. 발끝까지 모든 평형을 찾아주는 우수한 수물야드까지 이런 성분 자체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콤파츠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 소갈 제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콤파츠를 도와줘야 모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모든 기타 그 처방을 압도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혈이 잘 네. 보통되고 그리고 네. 콤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 소화가 잘 되는 성분들이 너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텍사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던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네. 수면을 보정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간 원질한 성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보장되고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가래가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이런 평형 상태를 이루어주는 데는 20야드까지 진기 중

0: 생각자료 조성된 장수로 방은 이 제품 자체는 로 처방인데 황실의 의 처방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견지하며 금방 맥이 나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전에 불편하던 그런 점들이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침에 보통 보약은 이 식전에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제품을 드시게 돼 있으니까 식전에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 살고 못 살고는 여하간에 산후로간까지 좀 건강
0: 편안해야 되죠. 예. 그렇죠. 불편하면 예. 산다는 게 그게 오히려 예. 부담이죠. 예, 예. 예. 그렇죠.
1: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맹서반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어째 이거 복용하는 거 하면 눈이 계속 이렇게 부었고 깔깔하고 예 이런다면 이게 다소 피진다 눈이.
0: 예.
3: 그래서 이거 그런 민감에 단약을 썼댔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 명서반 눈약을 썼는데 확실히 이 눈에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0: 예예예 예. 예. 인정합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3: 예. 눈에 피진 게 이렇고 예 눈이 부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0: 눈에 피진 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보양 게 벗겨진다는 게 그게 백내장 구체 증상에 속한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게 벗겨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 놀랄 정도입니다.
3: 예,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예 나는 이 맹수반 눈약은 눈약을 이렇게 이번에 또 배달 받자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재님 내 강의를 들었는데 장수로 봐요.
0: 예.
3: 이거 그런 우리 신의 한국에서 온 게 소화에 대해서 그거 영 아파합니다.
0: 예.
3: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방송 듣던 게 아야 흔님이 그거 나도 써봤으면 좋겠다.
0: 이거 쓰러 하세요. 쓰기도 예. 편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식전에 아침 식전에 딱 드시게 되시니까.
3: 예. 그래 그런 자기도 소비도 밤에 여러 번 저 민간 보지 이 권파치에도 최고라지 이제. 따라서 내가 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북한선 해소는 된 특수합니다. 예, 예.
3: 네, 그래 자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맥이 없지 형님의 내 이약 사야 되겠다면 이제 그래 그래 사자미술이 나는 맹서반 눈약을 싸고 우리 신의는 이 장수로반 싸야 된다.
0: 예.
3: 어,
0: 그렇게 네. 하세요.
3: 예.
0: 특히 외국 생활에 진출했다 돌아오셨다면 집에 네. 돌아와서는 기본으로서 이거 회복의 체력 회복하는 계단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체력이 빨리 회복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버입니다. 예예.
3: 예. 네, 좋은 이야기라고 이제. 예. 우리 둘이 다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네,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번입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됩니다. 7766. 예.
3: 예. 예. 고맙습니다.
0: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 돼 그러는지 신경 전달이 영 잘 됩니다.
0: 그렇죠.
4: 이게 첫째로 기억이 돌아오는 데는 1등입니다.
0: 네, 그렇죠.
4: 아, 난 어찌 예. 그러는지 그렇게 나이도 아이 먹어가지고 소리 아 기억이 없습니다. 뭐 두모 두는 곳을 찾지 못해 희득 대비입니다. 그죠?
0: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빙상문 열었다도 오늘이 무슨 채를 해 먹을까 이래고 기억이 안 나. 또 그다음에 문 닫았다가 그다음엔 또 다시 아 저거 하자던 생각인데 이랬습니다. 근데
0: 그렇죠.
4: 이거에 천이 박사 선남에는 그런 일이 근본 없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옛날에 생각 안 나던 일도 다 생각나고 예. 와 이 기억도 봐서는 데는 좋고 우리 어떤 70 넘어 먹은 다음에는 이게 치매 예방에는 이야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제가 생각한 데는 치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일 겁니다.
4: 예.
0: 기억이 잘 되고 예, 모든 그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4: 그게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밤에 잠을 잘 잔다.
0: 그렇죠.
4: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0: 예.
4: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나는 원래 콩팥이 아예 좋습니다.
0: 예.
4: 그래놓고 소변 차서 찾았는데 아 지금은 많이 봐서 두고이지 어떤 날에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날까
0: 예.
4: 콩팥이 더 봐줘서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4: 마늘은.
0: 예.
4: 그리고 이게 또 예. 위도 잘 좁아준다.
0: 예.
4: 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단락약을 아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얼마 졸려 할까.
0: 그렇죠.
4: 기억이 돌아오지. 예예. 예. 예. 그래 이게 용 이야기 저 천이 박사 우리에게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내 동시에 지금 한국에서

0: 18년이라고 왔습니다.
1: 예.
0: 근데 용맥이 없고 피곤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1: 18년 있었으면 아이
0: 먹고 이래서 예. 지금 새로 나온 거 들어보고 내 여기서 광고하는 그 박선씨 하는 약이 다 좋다고 내가 다 먹어볼까나 다 좋다고
1: 훨씬이 없죠.
0: 좋고 예. 예. 성지 다 이게 천이 박사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거 들어보고 아 그러면 자기 어찌겠는가 맥이 지내 없을까나 이 장수로방 오늘이 배달받잔다 우리 동생
1: 예.
0: 그래 나는 천이 박사 있긴 있는데 조금
1: 우대할 박사를 예. 예 그리고 나도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하니까
0: 예. 예. 예. 내 동생 장수로방에 먹겠단다
1: 그래라 하세요
0: 최고라 예예
1: 외국 생활에 진출했다 돌아온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불이 나게 나갑니다 지금 예 빨리 예. 쳐서입니다.
0: 예. 예, 원기도 와주는 데는 최고 같습니다.
1: 예, 빠릅니다.
0: 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고
1: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 사는 방법이 아닙니까?
0: 예, 예. 그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기 오늘이 요 두 가지를 천이 박사가 장수로 방 내 동생 먹고 이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명세방에서 이곱다 많이 썼습니다.
1: 어, 그랬어요?
3: 예, 예, 눈냐고, 예, 이전에는 잘쓰자, 그래서, 예, 욕구, 뭐,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붙이고.
1: 아, 바삭고 가요.
3: 예, 그거 붙일 때 붙여도 집안에 양내 얼마 쎄입니까?
1: 바삭고 반에 있다 생기고, 예.
3: 예, 이게 눈 붙인 게, 그래서, 예, 아우, 그래서 양내 어떻게 쎄는지, 그런 게,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됐는데 또 붙이뿌였습니다, 완으로.
1: 아, 그렇죠.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2: 네.
1: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1가지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눈에 충족한 혈류가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그러니까 당귀라든지 자전자라든지 그 리스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하시게 되면 눈에는 피가 잘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본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무 더쉐얼스 이래서 눈에는 피가 소통되어야만이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환장애 때문에 눈은 비교적 정밀한 기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피가 소통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 21가지 중약재 성분 자체가 눈병치료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약해 보이던 게 벗겨지고 눈에 피가 지던 게 그게 다시는 또 피가 그 중열되던 게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염증으로 눈에 염증으로 해가지고 눈에 늘 눈곱자이 붙어서 눈을 뜨기 바쁘고 이런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지고 시력이 올라가고 우리 지금 일신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 하지 않습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라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8가지 큰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드시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다음에 효과성은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2편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은 제목이 쑥떡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가난의 의미입니다.

소피 속덕. 봄이 오는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다. 비도 바람도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겹겹이 쌓여 공기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순간 나는 언제나 속덕을 떠올린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들판이 연한 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어낸 쑥떡 한 조각은 내가 아는 가장 따뜻한 봄이 맛이자 잊지 못하는 고향의 기억이다. 평범한 떡 한 가지 불과하지만 쑥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계절의 온기, 가족의 정,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을 모두 담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은 봄이 되면 온통 쑥향기로 가득했다. 마을 주변 들판과 산기슭, 논두렁 곳곳에 쑥이 자라나 어린 봄잎을 휘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 쑥은 가장 먼저 땅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연하고 부드러운 쑥잎은 짙은 초록이 아닌 투명한 연초록 빛을 띠었고 손으로 만지면 폭신한 촉감이 느껴졌다. 그 시절 봄이 오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망태기를 메고 들판으로 나가셨다. 아직 이슬이 가득 맺힌 쑥을 따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학교 가기 전 어머니를 따라서 들판에 나가 작은 손으로 쑥을 따곤 했었다. 어린 나는 키 큰 풀 사이에 숨겨진 쑥을 찾는 것이 재미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다녔다. 이슬이 손에 묻어 차갑고 촉촉했지만 쑥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를 스치면 기분이 상쾌해졌다. 어머니는 늘 연한 어린 쑥만 골랐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든 쑥은 줄기가 억세고 맛이 쓰기 때문에 떡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고 막 돋아난 어린 쑥만이 부드럽고 향이 진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쑥을 따다 보면 어느새 망태기 가득 연초록 쑥이 채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쑥 손질이 시작된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흙과 이슬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쓴맛을 없앤다. 데친 쑥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낸 뒤 곱게 다진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오직 가족을 위한 봄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손질하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마음이 담겨야 진정한 맛이 난다는 것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쑥 손질이 끝나면 떡반죽을 만든다. 찹쌀가루에 곱게 다진 쑥을 넣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정성껏 칠해준다. 가루와 쑥이 고르게 섞이도록 오랜 시간 채려야 떡이 쫄깃하고 맛있게 된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주방 전체에 쑥향이 퍼져나온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풀여움이 코를 감싸면 봄이 정말로 집안까지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둥글게 빚은 뒤 팥 앙금이나 깨소금을 넣어서 속을 채운다. 나는 어릴 적 쑥떡 비는 일을 가장 좋아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띄어 둥글게 만들어보곤 했지만 서툰 손길은 늘 모양이 삐뚤빼뚤했다. 둥글게 만들려고 하면 찌그러지고 속을 넣으려면 반죽이 터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내 모양을 예뻐해 주셨다. 우리 아이가 만든 떡은 모양은 못생겨도 정성이 가득하니 가장 맛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만든 떡은 따로 모아 쪄주셨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욱 열심히 떡을 빚었고 서툰 손길이지만 매년 봄 쑥떡 만들 때마다 어머니를 도왔다. 찜통에 떡을 넣고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했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쑥과 찹쌀의 달콤한 향이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오면 온 가족이 주방에 모여 기다렸다. 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언제 떡이 익는지 묻고 아버진 신문을 보시다가도 향을 맡고는 미소를 지으셨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그 순간의 행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김이 다 빠지고 찜통을 열면 연초록 쑥떡이 탄생한다. 부드럽고 쫄깃한 표면에 쑥의 향이 가득 담긴 쑥떡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았다. 따뜻할 때 한 조각 휘어물면 쑥 특유의 담백한 향과 잡살의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속에 들어간 팥앙금의 달콤함이 쑥의 약간의 풀맛과 어우러져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뜨거운 떡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특별했었다. 봄마다 반복되는 쑥떡 만들기의 풍경은 내 어린 시절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에 퍼진 쑥향이 나를 반겨주었고 따뜻한 쑥떡 한 조각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어머니는 항상 쑥떡을 나눠주셨고 친구들은 고향 쑥떡의 맛을 칭찬하며 즐겨 먹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집 속독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틈이 적어졌고 봄이 와도 예전처럼 쑥을 따고 떡을 만들 여유를 잃었었다. 도시의 마트에서는 사계절 내내 쑥떡을 팔고 있다. 모양도 예쁘고 포장도 깔끔한 상품 쑥떡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상품 쑥떡을 먹어도 어릴 적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고향의 쑥떡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중에서 파는 쑥떡은 향이 너무 인공적이고 쫄깃한 식감은 기계의 힘으로 만들어진 딱딱함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새벽에 따온 이슬 맺힌 쑥, 손으로 직접 치대고 빚은 정성,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떡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입맛은 변하지 않았지만 추억 속의 맛은 시간과 함께 더욱 소중하게 남아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다. 몇 해 전 봄, 오랜만에 고향이 내려갔다. 여전히 마을 들판에는 봄이 되면 연한 쑥이 자라나 있었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쑥을 따서 쑥떡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쑥을 따고 떡 반죽을 치대고 직접 떡을 빚었다. 예전처럼 서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내 모습을 지켜보셨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손은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처럼 힘차게 반죽을 치대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정성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날 만든 쑥떡을 먹으며 어릴 적 기억이 모두 떠올랐다. 이슬 맺힌 쑥을 따던 어린 시절, 떡 빚는 것을 서툴러 했던 모습,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떡을 나눠 먹던 행복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쑥의 향과 떡의 맛 속에 고향 연기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꼈다. 쑥떡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다. 봄의 생동감을 담은 자연의 선물이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맛을 경험하고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은 맛은 언제나 소박하고 정성 가득한 추억의 맛이다. 쑥떡은 나에게 고향을 기억하는 매개이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온기이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간직한 소중한 기억이다. 매년 봄이 되면 들판의 쑥이 다시 돌아났고 쑥향이 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고향의 집, 어머니의 손길, 따뜻했던 가족의 시간을 떠올린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일상이 바빠져도 이 소박한 쑥떡 한 조각이 가진 온기는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 잊지 못하는 봄의 맛, 정성의 맛, 고향의 맛이 바로 쑥떡이다. 앞으로도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이 소중한 맛과 촉을 간직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

수필 가난의 의미.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 상태로만 생각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 살 수 없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며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지만 살아가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삶의 깊이를 느끼다 보게 되면 진정한 가난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텅빔과 삶의 태도의 결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마음의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겉모습의 빈곤을 넘어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릴 적 나는 시골에서 자라며 물질적인 가난을 직접 경험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셨고 우리 집은 화려한 가구도 비싼 전자제품도 없었다. 매년 옷은 새 것보다는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간식은 시골 과일과 밭에서 나는 채소가 전부였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맛있는 과자, 가족과의 외식 같은 일상은 우리에겐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속상했다. 남들

보다 부족한 환경이 열등감으로 다가와 가난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나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다. 하지만

받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정을 나누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적인 가난은 눈에 보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노력하고 배우고 꾸준히 나아가면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어릴 적 내가 경험했던 생활의 부족함은 힘들었지만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성실함을 잃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시면서도 남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다. 이웃이 어려울 땐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고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극복하셨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배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이 부족했을 뿐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함께 밭에서 일하며 나눈 대화, 저녁 식탁에서 나눈 따뜻한 정, 작은 행복에도 웃음 짓는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가난인 상황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존재한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의 가난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마음의 가난은 평생의 짐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현재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며 살아간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을 강요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관념이 퍼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며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한다. 재물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는 게으르다. 책을 읽고 배우며 지혜를 키우고 타인과 정을 나누며 인성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가난이 깊어지면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공허함만 채울 뿐이다. 가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난은 결코 불행의 대명사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울이자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경험해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쉽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지만 힘들게 얻은 것에는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법이다. 가난은 우리에게 욕심을 줄이고 감사함을 키우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반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구분에 있다. 겉의 빈곤은 극복할 수 있지만 속의 빈곤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 마음은 풍요로운지 돌아보아야 한다. 물질적인 가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가난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결국 가난의 의미는 부족함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가난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배우고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벗어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8월 달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찜질 매트이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3곽을 더 증성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본약의 겨우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이의 섬유 여름 이불입니다. 예. 이런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과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겐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제조한 중약이고 여러 가지 중약재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호하고 같아가지고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하는 이런 작용도 하고 몸에 너무 충하지 않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또 보조적으로 또 치료를 해준다. 예. 군천좌실은 중리학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중리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0: 예, 군천좌실이라는 거는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준다. 예, 천은 군약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더 강하게 해준다. 예, 좌는 부작용을 최소한 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주셔. 예, 예, 실은 경락에 따라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준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류는 아, 우리 몸을 단계별로 조절해주고 정기적으로 체질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조합해서 병이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 준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0: 말씀하십시오.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 먹고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예.
2: 내 몸에는 그저 없는 게 없습니다.
0: 없는 병.
2: 오장 육부가 다 모병이 있어서.
0: 예.
2: 어느 치료 어느 치료 알겠습니다. 그래도
0: 맞습니다.
2: 당연히 심장이 나빠서 각 검사를 나쁘대서 있어서 영대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뭔가 수술을 하겠는지 모르겠으니까 가보라고. 그래 아이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밴디 맞고 약 먹어도 쓸데없었다. 신심 없어서 이제 이 약 먹으면 무슨 약으로 내 병 치료하게.
0: 네, 그때 색이 걔가 그 약을 그 한 짝을로 그게 효과 없으니까나 그런 어느 약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생각 중이었죠. 예.
2: 네.
0: 예.
2: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저 마침 약 받고 다니는데 하도대 강의하는 것도 거야 이 좋은 약이구나 소장약이고.
0: 예, 소장약이제 그 뭐니까.
2: 예, 그 약도 아홉 가지나 다 좋은 약이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뭐.
0: 결국 이거 이 약에는 또 그 이 그만큼이 특수한 이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고서 이 약재들 자체가 다 고가의 약재입니다. 우리 이 약은. 한 가지 두 가지 이게 다 그 몽땅 이게 고가의 약재들로 만들어진 약이라 말입니다. 예. 그래놔서 예, 예. 그렇게 특수한 게입니다. 예.
2: 예, 그래 그 아홉 가지 약 다 좋은 게지 소량약이지 또 북방 사람은 남방약 먹어야 효과 있다지.
0: 예. 그래서
2: 많이 하는 것도 그 약마다 무슨 약을 무슨 약 무슨 치료한다. 먼저 신경부터 한다.
0: 예, 신경을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우수한데 또 이거.
2: 예. 거기서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 이튿날 이내 쐈습니다. 그래 먹고 이때까지 견디해 왔습니다.
0: 예.
2: 예. 나도 관심증이 있지, 노쇠선 있지, 노공 있지, 별이 많습니다.
0: 손님은 또 지금 그 이 신경상에서도 또 신경치료도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울증이 또 얼마나 심한가?
2: 예. 예.
0: 울증 진단을 예. 받은 게 영 심한데.
2: 예, 예 그래 선생님 그 약 광고 듣고 그 약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치료한다 할 때 들 때마다 또 신심이 더 가지게 됩니다.
0: 야 그렇죠. 예.
2: 나, 예. 그래 선생님 강의할 때마다 나 다 적습니다. 왜나?
0: 아 정말. 예.
2: 예. 예. 무슨 약은 무슨 거 치료하고 무슨 예. 약 무슨 약 때 그 다 적어놓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못 적고 있어.
0: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2: 나 그냥 그 선생님 강의할 때 어떻게 귀 써가지고 딱딱했는지 11시 반, 3시 반에 그 꼭꼭 듣는데 어디 저대 가서 시간 전에 꼭꼭 받았습니다.
0: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강의하는 게 어떻게 잘하는지 난 내 배에 그저 받았던 것 같아요. 내 배에 지내 말아서 그 누구 필요해서 말지 말아서 그저 잊어 이걸로 이제는 나 치료하자 했습니다.
0: 예. 걔도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울증 이 방면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걔도 네. 이전에는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랬던 게 걔도 얘 사람 어울리기도 좀 좋아하지 다른 사람하고 많이 좋아졌지, 그러니까 그리고
2: 네.
0: 심장도 좋아져가지고 저희한테 전화 올 때마다 그 많이 좋아졌다고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2: 예. 말한 게 먼저 신경부터 치료하고 병 치료해야 된다. 나 정말 신경 정말 나빴습니다. 신경 문제 대단했습니다.
0: 예. 울질이 있는데.
2: 그래서 봤던 일이 지내 많지. 또 선생님 말할 때마다 생각만 고려만 사는 병 치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0: 예, 그렇죠. 이 병이라는 것도 이 심리 치료하고 이 약을 같이 잘 결부하면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된대도 다른 사람 다 치료된대도 나는 되겠니? 에요 아이들께다 이렇게 치료하는 거하고 신심 갖고 치료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2: 네,
0: 이 심리 치료도 같이 해주면 해야 됩니다. 치료라는 거는.
2: 그 약 중에서 약 가지고 내병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0: 먹으면서 밥에 하는 게 있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강연을 듣고야 이게 좋구나. 내가 딱 맞구나. 그래 그때부터 싸서 먹게 한 번에 먹었습니다.
1: 예. 많이 좋아졌지. 지금까지 강연 잡수.
0: 그래 신경 안정됐습니다. 나 그래
1: 많이
0: 놀리다고. 동네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
1: 예. 이선인 남과 어울리기도 못했지. 말하기도 싫고 계속 거기서 이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항상 그 그려가지고 예, 얼마 고생했습니까?
0: 네, 정말 고생했는데 정말에 신경부터 치료해야 된다니까 그 말에 기속 들어.
1: 우리 이 신경도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그리고 요 신경활성효소 요 안에 신경산이라는 이런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억력을 돕는 데도 그래서 아주 큰 작용하는 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잡수 그래서 기억력이 영 좋아진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많지 않습니까? 어서는 내일이면 우리 5년 5개월을 강의합니다. 내일이면 딱 5년 5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0: 네. 예. 신경 치료해도
1: 예. 그래 신경도 많이 치료했지.
0: 예. 거기서 신심과 내 사장님 그거 강의할 때마다 그런 신심이 더 있습니다.
1: 예.
0: 나 그게 예. 신경 몰랐는데 신경 많이 고쳐줬길래 내가 좀
1: 예.
0: 정신병자에 됐습니다.
1: 예. 이거 예 잡수셔, 계속. 예 잡수면은, 네. 아는 새 잡수느라 하면 지금 무슨 반년 잡사서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잡수느라 하면 좋아지는 게 젠젠 다 아닙니다. 예.
0: 1년 공부해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 우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연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썩어 그렇답니다.
1: 예.
3: 이런 병원에 예,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아,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간 예, 조만간에 뒷뭘 같습니다.
1: 그게 신경 쓰이라는 게 일단 앞에 붓기만 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원래.
3: 예. 예.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어서 패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자고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말씀하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어제 끊겼는 것 같습니다. 예.
3: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1: 그 예, 지금 이 신호가 예,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귀에다 딱 대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창문 곁을 찾아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예. 중간에 이 끊어져서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지금 그 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받을까 했는데 지금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이 납니다.
1: 예.
3: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잘했죠.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알립니다.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내 장약 심리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일주일 이렇게 한 번씩 예.
1: 예, 또 뚝 끊어진다.
3: 한 가지 방법을 예, 예. 사용했는데 예, 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3: 야득달 사오 먹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 미터 못 걷고 쉬고 했는데 예, 지금 면디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신면증에도 그리 좋습니다. 원래.
3: 예, 우리 부부간에 예, 둘 다 이 약을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선생님 또 한 가지 문의하십시다.
1: 예.
3: 우리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는 예, 위하수도 있고 예, 위궤양도 있고 예, 치질도 있고 해서 예, 이런 사람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아, 예. 예, 중치가 부족하다 할 때, 장기들이 처져 내려갑니다. 이분이 위하수, 위궤양, 치실, 이게 다 장기들이 지금 처져 내려간 게 이제 구멍입니까? 예.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가 부족한 분들을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기라는 게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기하고, 왼치하고, 아, 그, 원기하고, 중치하고, 그 다음에 잉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네 가지 기가 부족한 것

0: 질 다소설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이거 위하수도 있고 지질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우리 몸이 중치가 부족하다 할 때 내상이 처져 내려갑니다. 예, 네. 중치샤센증이라 하죠. 예, 네. 예, 우리 몸 속이 오상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따라서 그 골격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예,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딱 그 잡아당겨 줄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예. 네. 그런데 이게 심줄이 탄력이 없다 할 때, 예, 아래로 쭉 처지 면서 위하수랑 뭐 지질이라든가 또 그 위궤양이라든가 또 이게 콩팥이라든가 이 간이랑 이렇게 처져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 그 이 간이가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하는데 소홍하라든가 당귀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우술 지룡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줄이 탄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그래서 네. 처진 장 기를 올리잡아 당겨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을 우리 이학을 보면은 비상을 보호해주면서 중치를 올리받쳐 들어 올려주면서 위하수랑 치질이랑 이런 장기가 처지는 이런 중치샤센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또 성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관계가 들어갔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처진 장기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예. 위궤양이 있다 할 때 위궤양으로 인해서 속이 쓰리고 식후물이 올라오는 또 이런 증상이랑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네. 소홍화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고 또 홍경천하고 천궁이 또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상처가 생긴 주변이 그 위점막이 혈류량이라며 증가시켜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치질이, 이 치질 환자는 스별이 정맥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 살이 불어나오는 겁니다. 예. 종리는 강과 담낭 경락으로 약이 들어가서 스별을 치료해 줘야만이 치질이 치료된다고 인정합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는 또 천궁이라는 성분이 담낭하고 강경락에 들어가고 소홍화 또 당귀 소목이랑 아, 또 담남성 우술 지룡 이런 성분이 또 간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강과 담낭경락을 열어주면서 습을 빼주기 때문에 지질이 불어나온 걸 또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게 하죠.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그러면 예, 배달받아 써보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예. 배달되고 오후에도 예. 배달됩니다. 예.
1: 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2년 서양인 혈압약만 먹었으면 살았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다 예, 선생님 장량심리만 강의를 듣고 장량심리만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조절이 야, 너무 잘 됩니다.
0: 예,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나는 야습단 만에 잔약 10여번만 먹는데도 좀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3: 네. 그리고 저는 병원을 가 검사한 결과에 경담에 오른쪽 빵팔이 있어서 야, 정말 항상
0: 의심했습니다. 의심스럽죠. 빵팔 사람들은. 예.
3: 예, 이게 또, 저만 떨어지면 혈관을 막 깨봐야.
0: 예.
3: 그러다, 심내방 넉다바 먹고, 다시가 검사를 한 결과에, 아, 방팔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좋죠. 빨리 없어집니다.
3: 야, 그러다는 사람이 제일 정말 큰 것, 큰 기분, 큰 것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고서 나는 여러 번만 좀 하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도 안 좋아, 항상 숨이 차고, 특히에 자보관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 들어갔다서 지금 들어와도 문을 열어야 이게 숨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하, 예.
3: 예. 아 그리고도 예. 심장을 돌 지든 것처럼 해야 이렇게 고생한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아 이 증상들이 하나 하나씩 지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정말 이 약을 굉장히 몰래서 아닙니다.
0: 예, 그렇게 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3: 예, 예. 그리고도 우리 집사람들 당뇨 합병증으로 머리 어지럽고 사지 저리고 항상 그냥 우울해, 무슨 거심 쌓이고 있었는데, 이 약 먹으면, 먹으면부터에, 아, 여러 방면이 조금 좋아지니까 좀 기분이 영 좋아합니다.
0: 좋죠, 예.
3: 예. 그래,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듣기 효과 좋으니까 건강은 앞으로 계속 자기가 이야기 계속 꾸준히 다다다다 계속 자기 먹습니다.
0: 예, 예 좋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내 소개로 또 우리 친구 한 분인데 아, 이 사람은 다음 자지 못하고 자주 어지럽지 나고 또 머리에 여러 곳이 맥혔단다.
0: 예.
3: 그래 이 소야를 이야기 먹는데 조금 몇 달 했는데 조금 어지럽지 않나 그래. 아 그래서 소리 나서 이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항상 아 눈이나 보고 어떻게 조금 맞게 보인다면서 염두합니다.
0: 그렇죠. 원래 그 이 당뇨병 합병증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예.
3: 네. 예, 대답 바꿨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여 년 혈압약 먹이며 살다 선생님이 당뇨약 심예방 강의를 듣고 예, 이 심예방 먹게 되는데 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2, 3달 만에 지금 당뇨약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다방쌤 얘기했어요. 여러 번 오면서 예, 그저 머리 어린쩡이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눈도 뜨기 영 힘들인데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예, 눈도 맑아지고 뭐 저기 머리도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저는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0: 예.
4: 예. 그래, 나는 내가 효과 좋은데,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했었는데, 모두 효과 좋다며, 예, 좋은 약을 소개를 했다고, 나를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예, 이 약을 예, 소개를 해도 요가에 먹는 이야기입니다.
4: 예, 계속 이 약 또 특별하지 않고 뭡니까?
0: 맞습니다.
4: 예, 해발 4,500m, 홍경천은 또 5,400m에서 예. 야산 약재지, 또 서장에서 이런 황금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
0: 맞습니다.
4: 예, 예 또 약을 예,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서 이 바짝 치료를 해주니까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4: 예. 그래, 예, 우리 집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그냥 먹였고, 손끝, 밖끝이 저리고, 예, 소변이 다 땡기지금 야, 이 증상이 많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0: 예, 이제 점점 더 좋아집니다.
4: 예. 예, 이 약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려고 지금 어디 지금 배달 받아왔는지 내가 소개해서 예, 우리 친구도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은 예, 뇌경색 후유증을 해서 그냥 그저 어지럼증이지 심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약 먹은 게 어지럼증이 안 나고 지금 심장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아, 사람 사는 게 정신 난 다음에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체리예수가 배달 받겠다니
0: 예, 그런 효과를 보는 약이지 않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도 이 약은 인연을 구했습니다.
0: 네.
5: 그런데 우리 아빠의 혈압이 조절 아이 돼가지고 소리에 그 몇십 년 혈압 약 먹었는데 끝내나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0: 예.
5: 예, 그러다가 소리 저기나 너무 고장스러워하고 거기다 가서리 혈압이 조절해야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병 다 와가지고 전립선도 아이고 소변을 바르지 못해 밤잠 못 자고 갈라져 나가고 이해라고 그저 병에다 그래고 그다음 심장 아이도 와서 밤이 뭐 소리치고 그다음 이거 자립하기 힘들어서 바깥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0: 예.
5: 거기다가 소화에 대해 밥도 잘 못 먹어서 싹 빼빼 말라두고 그래고 사람씩 아이하고 살았습니다.
0: 하, 예.
5: 예, 그러다가서, 예, 그럼 병원에 치료는 많이 하고, 약은 많이 썼지요, 뭐. 예. 그런데도 난 잘 아이들 때다. 예. 그래, 집에서 이렇게, 저기나 그래서 병원에서 준 약 먹고 이따가서리 어느 날에 선생님 방송 광고 듣고서리 이거 예 저기나 장량 좋다는 소리 듣고 중풍당 치료한다니까 공룡수제시 여자가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안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넘다 쓰니까 나이 차차 좋아지는 게 처음에 예, 밥맛이 당겨오고 정신 조금 더 또래지던 게 예, 지금은 예. 야득도 안 쓰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0: 예, 지금은 그렇게 좋아지죠. 예.
5: 요,

0: 됐습니다. 예, 거기다 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종이나 방식대로 예, 땅땅 예, 이거 예, 약을 먹고 그래 무슨 그다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려준 데 대해서 하니까 나 예, 그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좋은데 예, 지금은 살맛이 납니다.
1: 예.
0: 속이 아이타고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훌떡거리고 댕기다가 어서는 이거 못 살겠다 아무래도 너무 웃기려면 애고애고 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 별망했습니다. 얼굴로 까맣게 합해서 우지부리해 댕기댕기 지금 팔팔에 달아댕기 얼굴도 예, 깨뿌시리했습니다.
1: 예.
0: 깨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 용졌습니다. 우린 이 약은 머니도 싸우고 그 활동할 때마다 싸웁니다.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 약만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 이 약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둘째 적이나 동서가 한국에서 금방 요즘에 왔는데 그런 적이나 이게 어지럼이 나고 예 그다음에 예 적이나 이만이 바짝 마르고 다리는 예 적이나 향상에 차갑고 예 이렇답니다. 우리는 뜨겁고
1: 예.
0: 그래서 예 영 살기 불편하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물어봐달란다.
1: 예.
0: 우리 동양이가
1: 예.
0: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1: 그렇죠. 예, 예 이바이람 이렇게 바짝 이렇게 말라들고 이런 분들 예, 예 이게 다 그 심장열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우유 몸은 항상 또 뜨겁고 또 이 그 다리랑 바르는 아래는 또 영 차갑다 제코 뭐입니까. 예 이런 걸 중이는 신선 부조라고 합니다. 예 심장하고 콩팥이 생긴 병영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예 심장열은 쉬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예 중이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에 속한다. 예, 불이다 이 말이죠.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한다 이 말인데 예,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콩팥이 수가 올라가서 심장이 열을 내려와가지고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히 살아가야 되죠. 예, 그런데 콩팥이가 많이 허해지면 자기 자체가 허하기 때문에 남의 집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이 중리에서 그 말하는 예,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되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콩팥이 허증의 치료 작용이 좋은 이 성분이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고 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서 허혈이 우러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 보내가지고 아, 또 그 상초가 허혈로 인해서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열이 센 증상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과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선부조라는 이런 병을 치료해낼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예, 어지럼증도 여러, 난다지 않습니까? 예. 이 어지럼증이 그 나는 이런 증상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이,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쓰면은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어지럼증 증상에도 예, 해결을 보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 어지럼증이 나서 그랬던 분들도 금방 해결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우리 이렇게 좋아질까 불버하시고 그렇게 좋아질까 당리도 싸겠답니다.
1: 아, 예, 그래 싸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똑바로 가르치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 사회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 단계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수리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 단계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류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족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족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족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과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과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과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행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진윤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치고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0: 알심리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고 활잡힌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체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질 플러스인 진입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 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연변 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6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심들여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 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오동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건강 플러스 금융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년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본회액, 혈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가치와 근거중심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조제과립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조제과립생산기지 생산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산업군집 협동발전을 이끌겠습니다.
2: 协同发展

마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대표단의

0: 민족 대련환 개막식 3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롱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정신 면모.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 상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1: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영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주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0: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의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양천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세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

0: 의 참관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길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길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1: 조동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혼준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0: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선율의 연변가요와 함께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첫 곡으로 김명근 작사 성기화 작곡의 해바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빛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로 행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모두 각자 삶의 햇살을 따라 가보는 건 어떨지요? 노래 해바라기를 구레노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마음 부자가 제일 부자라고 하죠.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며 자주 웃고 마음의 여유를 담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햇님처럼 환하게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리성비 작사, 리경득 작곡의 련꽃의 련정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련꽃의 정결하고 그윽한 사랑이 우아한 선율을 타고 우리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라노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련꽃의 련정.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느껴볼까요? 부흥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하는 기상을 담은가요? 노래하자 새 시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희망찬 멜로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꽃을 하나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지는 아가씨의 행복한 모습을 경쾌한 리듬에 담은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습니다. 최윤아 가수가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때론 꽃다발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음표 같기도 하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노래한가요?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용히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우리의 하루가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어지는 가요로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아침을 환히 밝히는 작은 햇살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향란 가수가 부른 사랑 그리고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공중화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백에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실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18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로인절 특별 우대 활동은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홉 각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노년의 폐건강이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폐가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내보내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때문에 폐는 우리 몸에서 주요한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더불어서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심장은 중요하지만 폐는 심장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죠. 하지만 심장하고 폐가 같이 생명의 시작하고 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호흡기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할 때는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폐 건강이 악화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뇌하고 심장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고 맑고 깨끗한 산소는 혈액과 함께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돌면서 나쁜 병원균도 죽이고 각종 장기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가 오장육부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주요한 핵심적인 효능이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면서 오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고 기를 함께 보양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이런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예. 먹으면서부터 어떤 몇 달이 지나갔으니까, 예, 목에 가래 붙은 것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2: 예. 수면 상황에 장애가 심해가지고, 저리 수면제라는 약을 그냥 사먹었는데, 아니, 지금은 그거, 수면제를 끊고 있습니다.
1: 네.
2: 이 동순화소 발효된 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이 수면제를 딱 끊었습니다.
1: 네.
2: 예. 지금 이 전에는 정말 심장도 많이 나빠가지고 소리 허리 놀라고 어떨 때는 정말 무서움에 손에 진땀이 나며 소리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예. 예. 동순화소는 정말 전신을 뭐 처리해준다는 게 정말 전신을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네. 다리도 용 이렇게 아팠대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오래 걸어도 예, 아이, 지금 아픈 줄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예. 동순화소는 강렬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2: 예. 요번에 활동이 좋다는데 저도 지금 좀 있지만 사였습니다.
1: 예. 네. 그 아홉 가게 11가구 지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사시면은 이 영양 전기 밥솥이 예, 로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Q12가 떨어져서 예, 이 830066번에다 예약하십시오. 예.
2: 예, 예.
1: 예,
2: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수고하세요.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순화소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 밤 나는 예, 녹음이 와가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예, 동시에 대응함이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언제 맑은 정신일 때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지금 동순화소를 이전 한 이리 아들 딸 먹으면서 예,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웃으면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4: 골이 아프고 정신이 어지럽고 때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1: 예.
4: 이 노공이 와가지고 소리 그리고 심장이 항상 이 나쁘지 않을까 되나 항상 두근두근 하며 숨이 차고 예,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러던 게 지금 심장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1: 네.
4: 예, 심장이 편안하니까 되나 예, 잠을 잘 잔다.
1: 네.
4: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예, 저기 정말 강렬한 환경에서 자란 야채가 그리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그 다음에 30대 저기 바로 균균이라 그러는지 이 약을 먹은 게 관절이 아파서 골치 못해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관절이 많이 나사져가지고 소리 여수간반 탈출이 있어서 다리 내리 소리 뻗치면서 골치 못하던 게 그게 해결됐습니다. 예, 나는 그래 신기합니다. 그저 이전 내방이 병만 치료되는가 했지만 뼈까지 이렇게 잘 치료되지 않습니까?
1: 네.
4: 그리고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을 못 먹고 죽을로 살았대는데 이전은 이거 먹으니까 나의 예, 밥을 먹을 수 있고 예, 밥은 영 맛있고 이전에는 밥이 죽도 맛이 없어서 그저 억지로 그저 먹길래서 살길래서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4: 모든 음식이라면 영 먹기 예, 맛있고 예, 땡기고 이렇습니다. 그래 걷는 것도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은 활동을 저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되나 지금 여인들 활동이 있었을 때다에
1: 네.
4: 그래 나도 아홉 각 살려고 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현대 이야기에서도 폐는 심장과 함께 몸 건강을 좌우지하고 또 바로 폐 건강이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

0: 그래서 또 폐 기능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폐가 또 노화가 됩니다. 예, 때문에 편도선염이라든가 폐기종, 폐섬유화, 폐암 등 질병도 발생시키고 또 얼굴에 기미라든가 여드름, 건선하고 검버섯과 같은 이런 각종 피부 질환도 폐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면은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영감노지 사는데 이 똥충화 도수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0: 네.
2: 어찌가니까 우리는 어떤 1년 넘어 썼습니다.
0: 네.
2: 그래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병은 어떤 병인가 아 심장도 심했어요.
0: 네.
2: 맨날 병원에 가서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하루건일 병원 노름 나고 그냥 그 여여를 불러가서 병원 가서 일어나고 그래서 또 두께 고사하고선 나와서 얼마 있으면 또 병원 가고 그냥 일어나고 이런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다가서 예, 방송 선생님이 방송 강화를 듣고서 예, 아 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나 써보자. 그래서 현인사마 이렇게 방송 광고 듣고 썼는데 어, 선생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병원 노름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0: 네.
2: 병원은 날마다 가던 게 병원 아이가 집에서 약 먹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되니까 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2: 어, 병원가 1년에 그저 고생하고 죽기 시키들 듣고 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그저 덜덜덜덜 떨며 살았댔는데 지금은 이 이하고 그저 묵고 병원도 그래 아이 간다.
0: 네.
2: 그래 그 용 진정됐지. 지금 한 잔이 나이 어서 92이 됐습니다.
0: 네.
2: 그런데도 이하고 묵기 나가서 눈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예, 자기 가기 싶은 데 다 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지금 90대 분들이 동충하초로 쓰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아, 그래, 예. 이거 쓰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 위도 같이 좋아질 때다, 예.
0: 맞습니다. 소화 기능이 다 회복이 됩니다.
2: 예, 위때, 저 군대 갔다 오다니까, 위때는 이때는, 계속해서 계속 점약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이하고 잡으면서 예, 그래서 이 병도 쓰고 뭐 지금 지사를 용 잘하니까 그건 무슨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지사를 잘해놓고 예, 힘이 나하고 예, 매일 활동 잘하니까 그래고 예, 이 가래목에 붙어서 떨어져서 양 고생했는데 가래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서서 재니까.
0: 네.
2: 그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어, 정말 한 입으로 더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0: 네.
2: 그래, 예, 어찌인가, 요즘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게 다, 예, 중심 이거 때리면 이렇게 다른 것도 제대로 설렁설렁 다 언데간데 없이 지금 예, 증상이 별로 없지니까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예, 어, 정말 마음 편하게 잠 잘 자지. 그러니까 예, 또 꿈도 없지. 그 다음에 시름이 환호해서 예,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번에 활동 이번에 또 우리 또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으면 살아야지 이 좋은 약.
0: 네.
2: 하루에 그래도 한 번만 그래도 먹고 하면 아이 꿋인데 다른 건 여러 가지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먹으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283 그래, 전화번호 아시죠? 예.
2: 예.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김은아지.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전문가 저도 예, 동충하소.

0: 4个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예, 이 뼈가 좋지 않아서 예, 뭔가 뭐 아대 넘어져서 다친 다리 온전 나 먹어놓거나 예, 어, 이 뼈가 자꾸만 이 영 좋지 않아서 허리도 자꾸만 다니는 게 약간씩 구부르게 당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 무릎이 예, 자꾸만 이래 날 허리 때문에 또 더 아프더란 말인데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저는 그 뭔가 뭐 그런 고약도 싸붙이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뺀지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뿌이지 뭐 며칠 안 돼서 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예 그쯤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동통화토를 쓰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 동통화토 자기는 쓰간에 이 때부터 좋아집니다 저는. 허리 아파서 이를 좀 뭔가 막 구불 때리고 당기던 게 언더는 꽉꽉 펴고도 아무리 걸어도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이 어깨가 예, 이렇게 자꾸만 어깨도 이렇게 팔이 내리 돌고 오면서 뭐 예, 오른쪽 어깨가 별로 예, 이렇게 팔이 돌고기 힘들고 예, 이 좀 뭔가 어깨 아프던 게 그것도 나사지지 않을까. 그래 저는 예, 이렇게 좋았거나 예, 아유, 정말 제 인제는 저마저 최고 약입니다. 난 그랬거나 예, 계속 이 한 가지로 이거 써도 이렇게 좋지 않을까 예, 이거는. 그래서 이 한 날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고 하지 영도만 간편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많은 약이거나 먹었던도 더 많이 먹었던도 이래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이 이렇게 좋을까 계속 견제 쓰길 해서 또 저는 예, 열약통 싸겠습니다.
1: 예, 열약통 가게는 예, 23과그 드리면서 1980원 예. 하는 이 공기 청정기를 드리고 이 안탕 연골소로 또 5과그 드립니다.
0: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성나들 쓰고 있습니다.
4: 네.
3: 예, 나는 어떻게 되고 이 동성나들 시작하는가 하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예. 밤에도 혈압도 양자씨 막 올라가, 양자공수 20씨 올라가고 막 고차를 막 그저 밤에도 없네, 불러온지 모른다, 밤마다.
4: 네.
3: 암만 약을, 해담약을 먹어도 예, 아이디 없겠다.
4: 네.
3: 그리고 심장도 자꾸 떨기고 예, 심장이 나쁘고 잔들이 훅훅 누구나고 가슴이 후막 후두하고 이랬습니다, 증상이.
4: 네.
3: 그 다음에는 예,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 너무 아파서 관절이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부위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어제 종합적인 마음이 와서 어제 나이 여전 있으니까 예.
4: 네.
3: 그래서 이 약을 시작한 게 내가 어제는 한 6달이 어제는

0: 넘습니다. 넉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효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용이 알기입니다. 맥의 배가에 소리 떨린 것도 나고 혈압도 예, 좌절이오는 혈압 조절 잘 돼서 예, 혈압약이 저녁이면 조그만 거에 오밀자 하나 먹고 아이 먹습니다. 이곳에 혈압약도 지나고는 많이 좋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계속 조금씩 먹고 예. 혈압도 아이셔야입니다. 어제는 개지다 보도 됩니다. 그래서 정사입니다. 시장. 그리고 밤에 잡음도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어제 누구면 자고에 깨어났다 또 누구면 자고에 아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이렇게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아픈데 여전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이거 계속 쓰려고 합니다. 저 죽는 날까지 어제는 선생님 건강해야 가정도 화목하고 사서들도 애 아이맥이 됩니까? 예, 그래서 내 이거 거기서 계속 쓰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예, 뭐 장애도 마시도 뭐 여러 가지를 없습니까? 예, 저 약도 싸고 아이 장애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서 예, 이래도 가고 싸려고 합니다.
1: 예, 이래도 가기는 23과가 드립니다. 예,
0: 약 이용 효과 이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건강한 몸을 잊게 됐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예, 모두 얘기하다시피, 이 폐하고 신장을 보양하면서 이어서 심장하고 간, 예, 비장, 이 이어서 같이 다 좋아집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봤다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지금 소화불량하고 불면증 이 변비만 해결해주면 이 세 가지만 해결해준다 할 때에는 모두 노년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좀 문의합시다. 저 예. 뭐니까 그 고기라면 먹기 싶은데 먹으면은 이렇게 미승미승하면 당기지 않는 건 하나 먹고 당기지 않는 건 어째 그래서
1: 그 간이 어떻습니까?
3: 간이 나빠 그랬을까?
1: 예, 간과 관계됩니다. 간이 나쁜 분들이 고기 드시면은 입 받지 못합니다.
3: 그치 하나 이리 먹자면 하나 먹고 더 받지 못하겠지.
1: 예, 간 검사를 해봤댔습니까?
3: 한 번도 간이고 이고 한 번도 검사해봐서
1: 아, 그 서치에서 그거 해주는데 간이 다 나옵니다. 예.
3: 1년에 한 번씩 간, 그거는 간이 나쁘다는 말은 없습니다.
1: 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했습니까?
3: 예, 거의 팔에 피 빼가지고 하는 거.
1: 예, 예.
3: 예, 예.
1: 아, 그리고 그 고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음식도 다 좀.
3: 다른 음식도, 어쨌든 음식이 먹으면 그 특히 고기 먹으면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래 밥도 먹기 쉽지 않습니다. 먹자면 미스그러 한 게.
1: 그 배 불어 있는 상태인가?
3: 배불 불지도 않고 어쨌든 뭐라고 말했는지 이상하다 어쨌든.
1: 네, 변은 어떻습니까?
3: 변은 정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보고 이렇게 어떤 데는 약간 물나고 그다음 어떤 데는 아예 모르고 이랬어.
1: 그 동충 하초 써봤습니까?
3: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런 약도 안 써보고 이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랬습니다.
1: 예, 그 동충 하초 먼저 써보셔. 동충 하초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소변도 잘 통하고 호흡도 이렇고 다 이렇습니까?
3: 예.
1: 그 동충 하초.
3: 그 딱 음식을 먹으면 미스미스하긴 얼굴 정신에도 그래도 조금 먹었습니다.
1: 그 온춘 일은 없습니까?
3: 온춘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밥 먹을까 미스미스해가지고서 이래서 약방에 가서 약을 한번 싸먹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밥맛이 당깁니다. 그리고 며칠 당겨서 몇 달 전에 한번 그리고 그 이러건데 그다음에 지금 먹자면
1: 냄새 어떻게 된가?
3: 60살.
1: 예, 그러면 이 동충 하초 수모용 빠릅니다. 아주 60대 초반에 뭐
3: 예.
1: 그래서 이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283-0666.
1: 예, 예.
3: 그래, 이 동충 하초 먹어도 이게 이렇습니까?
1: 그렇죠. 이 동충 하초는 소화액 분비를 잘 시키기 때문에 음식의 분해도 잘하고 흡수도 잘 시키고, 예, 소화도 잘 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간이, 혹시 간이 나빠도 그리고 간이라면 이런.
1: 예.

0: 간에는 특별히 좋습니다. 이 간 활성화를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1: 예전에 한 번 소변에서 그런 피 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전약 쓴 일이 있습니다.
0: 예, 지금 약을 좀 많이 아이 쓴 분 같으로 한데.
1: 예, 많이 아이 썼어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약 쓰면 좀 효과 빠를 겁니다.
1: 예, 전통 화초리.
0: 예, 여러 가지 작용 다 하니까니. 예, 2830066번에다 또 상담하십시오. 예.
1: 2830066번.
0: 예.
1: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폐하고 신장 경계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폐와 신장이 기운도 보호하고 또 냄새가 있으면서 목에 가래가 자꾸 끼거나 혹은 예, 마른 기침을 하거나 천식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또 특별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정기하고 양기를 보호하면서 항암작용하고 항피로작용도 아주 강합니다. 예, 그리고 노인분들이 만성기관지염하고 폐기종 폐결핵하고 폐암, 예, 기관지 천식에는 예, 좀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폐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짧은 기침이라든가 좀 허약해서 나타나는 천식, 예, 이 각혈에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자한 도한, 예, 자기절로도 땀이 나고, 또 자다 깨나면 또 땀이 흠뻑 젖거나, 예,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영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런 조곡 변강을 준비했는데요. 조곡 강산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랑을 담은 가요. 아름다운 조곡애를 가득 담은 사랑스런 조곡 변강을 최홍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올 때의 신나는 발걸음, 농민들의 기쁜 심정을 여실히 보여준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최현 작사 박룡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치며 갖가지 희노애락을 겪게 되죠.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 삶의 진리를 노래한 인생의 사시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숙하오 보내드립니다. 김창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지개처럼 환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유용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 함께하는 세상,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없는 행복한 삶이 되겠죠.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무성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함께 들어보시죠. 어둠 속 반딧불처럼 은은하고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철 작사 리태어 작곡의 나그네 한 세상입니다. 담백한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은 삶의 희로애락을 조용히 되새기게 하며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최성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홍영암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입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 희망 가득한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여성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리상혁 작사 황선홍 작곡의 고양이 강물이 이어집니다. 흘러가는 고양이 강물처럼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긴 이 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곡은 김학송 작사, 리아수 작곡의 연변연가입니다. 연변이 상과물,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가 생생하게 담긴 이 노래는 고향 연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아는 곡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연변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박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재현 작사, 김태종 작곡의 내 조국 거대나 아름답니가 이어집니다. 조국의 상과물, 아름다운 풍경,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이 담긴 이 곡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강일 작사, 리동의 작곡의 해변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이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운 선율과 아리랑 특유의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육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그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우대활동도 또 독특합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약에서 약도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시는 교습도 드리고 해서 이번 우대활동이야말로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대활동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건네보시와 같이 좀 약 자체가 중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약공장 자체가 우리 여지껏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는 우리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시환입니다.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동 동화의료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국가중앙기업에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약공장의 약들은 이 명팔이란 말입니다. 핀팔이기 때문에 우리 옷 싸거나 신발 싸거나 심지어 이래봐도 아깁니다. 똑같은 신발이지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름 있는 이런 신발 공장에서 만든 옷이나 신발이나 신어보면 아깁니다. 맑습니다. 발표나 안 하고 오래가고 많이 걸어도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약은 더 합니다. 약은 정말로 사람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부터 관리하는 제약공장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이라 할 때는 약이 들어가도 꼭 그 약이 진짜 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량, 질 이걸 다 보존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납니다. 근육보신환에는 약 자체가 진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또 이 약이 처방이가 그냥 한두 사람이 처방한 약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름 있는 우리 그 명의가 처방하고 또 따라서 근종 황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89세 거정 옛날에 89세 살았으면 지금 한 120세 깡가지입니다. 옛날에는 60살 거정만 살아도
2: 그거 보니까 큰 제약청이 좀 만든 약이고 약초가 또 살짝 들어간지 못한 약초니까 이런 걸 저기 먹어볼까 확실히 약이 효과 빠르고 당연히 보면 다릅니다.
1: 네.
2: 예, 이래서 약이 하도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기 오늘 좀 약을 좀 배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대활동이 좀 독특합니다. 예, 특대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이용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건네보시환 하면은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뇌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브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건네보시나서는 한답니다.
1: 네.
3: 어떤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3: 이거 먹기 전에는 제가 이 머리가 진짜 영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심장도 계속 후들후들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네.
3: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 여러 가지로 언제는 나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갖고 약도 먹어보고 의사들에게 참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방송 이 선생님이 정말 이 선생님은 강의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그 뒤에 그저 쏙쏙 불어가고 이 요 그저 좀 요 이약 요런 니체 딱 뒤에서 딱 얘기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정말 뒤에 쏙쏙 불어가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내일 거 내보신 하는 선택에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이거 먹고서 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는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이 혈압도 돌이 잘 된다.
1: 맞습니다. 혈압도 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예, 그러면 가슴이 계속 오들오들거리고 잠을 못 잤는데 부둥 사람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잠을 진짜 잘 잔다 지금은. 하루에 그도 한 6시간, 7시간씩 잔다 말입니다.
1: 예.
3: 결국 이 녹공시 부두 심해가지고 계속 머리가 더 싱한 게 정시하에 났습니다.
1: 이게 부둥상도 들어가고.

0: 작은 자수와 다수 소리 처음에는 그리고 살라를 하려 했더니 한 6번씩 5번씩 나가더니 지금 이제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얼마 안 잡고 한 달쯤 넘어가니까 주변 다 쓰고 말 떠나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사지 도와줬겠지 왜. 그리고 허리가 다 아파하고 허리도 아파하고 다리도 아파하고 이게 뭐 이래 우리는 골반댕이인가 해서 골반댕이지 않냐고 그냥 됐었는데 이거 다 쓰고 들고 허리 아프다 말아야고 다리 그렇게 쩜에 아픈 일이 쩜에 아픈 게 아야 아야 아프다 그래 우리니까 다 쓰고 이 아가미 정말 이 그 유명한 제 공간에서 만든 약이 되거든지 정말 다른 어느 약 먹 야단 약 많이 썼어 아주 육수리게 효과를 봐서 너무 좋아서 동생 그래 이번에 또 일곱 배달 받겠다 그리고 우리 언니 동생 또 그래 내게 둘째 언니들
1: 네 그래요 배달 받으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건네보 신화는 하면은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늘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브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년 오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0: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연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접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를 할 때는 국약 비준 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용기입관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 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요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수고하신다. 네. 저는 연지 깡구복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되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 키우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화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빈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변호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강국박에서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밥 먹으니까 되나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되나 속이 개운하고 속이 수부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되나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대고 그런지 용이 효과가 빠르잼까
0: 네.
2: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0: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2: 글쎄 말입니다.
0: 치료 가능합니다.
2: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이?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 준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잡았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손책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체랍니다. 나는 약 수미술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수미술이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 진행 안 돼가지고 우는도 없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전혀 전이 용심해가지고 밤 이렇게 위생실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짜증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화 돼 그뭔가 네.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설이 이 약을 잡으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수미들이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구여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에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수미들이 고증상에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서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서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서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뒤로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뒤로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수미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고화해기 돼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 좋구나.
0: 지금 전화하십시오.
3: 그러니까 그 체질 얼마 뒀습니까?
0: 알았습니다.
3: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1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례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족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족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족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정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형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침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치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어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조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 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0: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고 활잡힌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챗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7 플러스 인 진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 직속, 연변 주재, 성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 기업 종합 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 체계는 중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 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오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오동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건강, 플러스 금융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오동 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 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 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급 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0: 안신번외액, 혈부초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가치와 근거중심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권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조제과립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조제과립생산기지 생산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산업군집 협동발전을 이끌겠습니다.
1: 협동발전.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롱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해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 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의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0: 201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영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굽이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결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의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세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양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 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면 보편 혜택 공익 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길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길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0: 조농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그늘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역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검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7790번 159433779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소용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셔서 노인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3,500원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룡정에서 1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세는 석 달에 한 번씩 지불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역시 집을 세맡으려는 정보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결시 북대 혹은 서용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면 된다고 합니다. 집안을 아주 깔끔하게 가꿀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를 주실 분들은 시름 넣고 맡기셔도 될 듯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0: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067, 1308번, 1363067, 130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 5311번, 1580433, 5311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5: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6: 덕분에 행복합니다.
5: 덕분에 잘 됐습니다.
6: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5: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6: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5층 집입니다. 그리고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결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4: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7: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

지금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전화 한통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
1: 피아노 파자금.
0: 피아노요? 네.
1: 피아노에?
0: 네.
1: 일본제입니다.
0: 네.
1: 야마하라고요?
0: 네.
1: 배선. 근데 산지는 시간이 좀 가는데, 띄우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손이 띄우던 건데.
0: 네.
1: 한 판은 되었습니다.
0: 네.
1: 그, 이게, 선내가, 때때 가면, 내가 좀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이래서 철을 하자, 그럼 좀 네. 늦게 팔자고 합니다.
0: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네.
1: 연락번호에.
0: 네.
1: 야구죠.
0: 네.
1: 수산산.
0: 네.
1: 산.
0: 네.
1: 77주민.
0: 네. 1594333790번. 잘 적었습니다.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그 집을 팔려고 그럽니다.
0: 네.
3: 그 위치는 하나와 24선상 근처에 있어요.
0: 네.
3: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네. 70평입니다.
0: 네.
3: 받은 가격은 23만 받다 합니다.
0: 23만 원요?
3: 예, 예. 네. 그리고 저 집에 그 가구 있는데
0: 네.
3: 높이는 2m20이고 넓이는 2m40입니다.
0: 네.
3: 그리고 댄스 침대에 그것 좀 팔려고 그래요.
0: 네.
3: 연락처는 여빠빠.
0: 네.
3: 4473.
0: 네.
3: 아빠 주권.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0: 합니다.
1: 네.
0: 시점은 더문시 명성 과수동장 가족사택이고 네.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0: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0: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토성 다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짐을 놔둔 능력이 있습니다.
1: 네.
0: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고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받을 가격은 4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1: 4만 원요?
0: 3만.
1: 3만 원요?
0: 예, 네. 3만 원. 예.
1: 그래요.
0: 예, 면적 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0: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0: 3616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0: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와 전자품고물 팔려고 합니다. 중고 가구는 높이가 2m 20cm 그리고 넓이가 2m 40cm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우리 양모원입니다.
0: 네.
1: 예, 주방 모집 합시다.
0: 네.
1: 예, 레시 대화 158.
0: 네.
1: 0433.
0: 네.
1: 5311.
0: 네, 남녀 제한 없습니까? 주방 일꾼을.
1: 예, 깨끗하면 됩니다.
0: 그래요?
1: 깨끗하고
0: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제9회 중국 의사절을 맞아 연변조의병원 의료진은 일전에 연길시 조양천진 중심위생원을 찾아 편민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관절외과, 척조외과, 런연병과, 신장내과, 심혈관내과, 뇌병과, 내분비과, 질병예방중심 등 학과의 의료간호일꾼들은 전문적인 설비들을 지니고 연길시 조양천진 중심위생원을 찾아 대중들에게 량질의 의료

동사와 특색적인 종조의 적용 기술들을 체험하도록 하면서 환자들이 집 근처에서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학과 의료진은 환자들의 건강 정황들을 자세히 료해하고 세심하게 진찰한 후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진료 방안을 마련해줬으며 약 사용 지도, 수술 후 재활 건의, 만성질병 자문, 일상적인 복원 양생 건의를 해주었습니다. 종조의 특색 적용 기술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중심위생원에서는 연변조의병원과 적극 협력해 현장 준비, 진료구역 획분, 환자 등록 등 업무들을 참답게 실시해 능률적이고 질서적이며 안전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종조의 특색 봉사를 기층에서 실시하며 건강지식 보급, 기술 방조 부축 등 해민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새시대 의료 일꾼의 책임과 사명을 착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고액 월급, 영원 미용, 여성 대출 등 인터넷 사기극이 청소년군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변형된 교정 대출은 단순한 대출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유도성 소비, 허위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에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일부 젊은이들이 즉각적 만족, 기호 소비로 인해 합리적인 대출과 과도한 부채 사이 인식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여러 가지 소비 유혹의 직면에 부모와 청소년 역시 경계를 높여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부모는 의식적으로 가정 내 여러 가지 결제 수단과 계정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아이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며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 얼굴인식 결제 등 편리한 기능에 대한 한도와 권한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아이의 온라인 소비 행동에 대한 지도와 안전 교양을 강화하고 아이가 한정 할인, 무리자 할부, 첫 달은 몇 원만 필요 등 판매 배후에 숨은 실제 비용과 위험을 식별하여 적절하고 리성적인 소비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름에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남은 반찬은 다시 데워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버섯은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것은 익힌 후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아질산염 함량도 점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냉채는 고온으로 조리되지 않아 보관하는 동안 세균이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다시 가열하여 세균이 죽더라도 세균이 생성한 일부 내열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고 맛도 전혀 없으므로 다 먹지 못하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은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해 생선살 속에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많은 양의 히스타민을 생성합니다. 히스타민은 열에 강해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고 히스타민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물은 가능한 바로 만들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리 자체에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익힌 후 여름철 실온에서 밀폐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해 질산염을 유해한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킵니다. 밥이 다 지어진 후 상온에 너무 오래 두면 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일반적인 가열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밥은 반드시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을 때 냉장고에 넣어야지 완전히 식은 후에 넣으면 안 됩니다. 노른자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반숙 달걀은 애초에 덜 익은 상태라서 오래 두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합니다. 여름에는 달걀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으며 조리한 끼니에 모두 섭취하고 다음 끼니까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갑상선 기능의 정상 여부와 결절의 량성, 악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가 당분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오늘날 갑상선 결절의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초음파 장비가 점점 더 발전하여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주로 두 가지에 중점을 두는데 하나는 결절이 량성인지 악성인지 봐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지를 봐야 합니다. 후자는 혈액검사를 통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절의 량성과 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를 우선 선택합니다. 초음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 결절의 악성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고에서 실제 낮은 에코 또는 매우 낮은 에코가 표시됐습니다.

둘째, 결절의 형태가 불규칙합니다. 셋째, 내부의 확산 분포 또는 기동형으로 분포된 미세 석회화 점상 강한 에코가 있습니다. 넷째,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정횡비가 1보다 큽니다. 다섯 번째, 갑상선 외피 또는 주변 조직을 침범했습니다. 여섯 번째, 목 림파절 초음파 형상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네, 물론 결절이 상술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악성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러 특징이 동시에 존재해야 높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술한 표현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 특징이 공존한다면 제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건의에 따라 갑상선 천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갑상선 초음파 보고가 있는 경우 결절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참고 의거이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송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곽 사시면 20곽 드리고 아이패치 3곽 더 드리며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시고 응담분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따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딱 금액으로만 하더라도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국가 비준 허마가 붙은 거기에는 Z 문자가 붙었는데요. 100% 중처약으로 조성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국약으로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건품이 아닌 국약으로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보통 응담분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금담이 주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방 웅담분의 성분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성분은 체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담은 75%

0: 5%, 철담이 24.5%고 우리 여기에서 쓰는 응담부는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급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응담분으로서 기타 응담분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법의급 상품에 속하게 되었으면서 효과가 전면적이고 또 효과가 빠릅니다. 결국 효과가 진실합니다. 이 제품을 드셔서 결코 고음이 상고음이 그 담낭에서 분리 추출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응담변이 여러가지 성분 가운데서 분리 추출한 것은 금담을 분리 추출한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보패라고 주의해야 됩니다. 소나무 성자의 보배란 보자의 송보패입니다. 이 제품이 연구에 성공한 주요한 그리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면서 4대 중리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며 해방군 총위원회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는 그리고 연변대학 농학원 고음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여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구에 착수했고 상품으로 나오게 된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제품하고 효과성으로 말하면 확실하게 구별점이 있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지금 믿고 쓰기만 하면 여러 가지 효과성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걸 드시는 방법은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데요.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직접 삼키자면 뜨겁게 되어 있으니까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면 삼키기 쉽고 빨리 그 캡슐은 빨리 용해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황에 담아서 복용하시라. 전황은 그 약방에 가게 되면 아주 싼 값으로서 매든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다 캡슐에 담아서 드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황제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될 건 없지만 해도 그래도 전황에 담아 드시는 것이 편리하고 혹시 술이 농도가 제대로 달하지 못해서 이 응담분이 그 질량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거 우려해서 좋기는 캡슐에 담아두는 걸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분은 전면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평강맥목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우리 흑곰이 산 그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리 담즙 자체는 눈에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이미 응담문을 전 적기한 시간을 먹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전 원래 만성 담낭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와서 잘 안 되고 기름진 거 먹기 바쁘고 먹으면 전탈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간도 좋지 않고 시력도 많이 내려가고 그 여러모로 어쨌든 좋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거 쓰기 시작해서 썼는데 오전 접한 시간 쓰니까 많은 호전 보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오늘 약이 떨어져서 약도 한 40값 한 40각 더 살려고 그래서 놨어요.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40각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때 네.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해지요. 이렇게 좋은 네. 제품 자체를 우리 눈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성표 운담분 쓰는 한잔다.
0: 예.
3: 저는 성표 운담분의 처음에는 열 가구 싸서 예, 그래 먹었는데, 술에다 그랬간 기능 역해서 몸을 깼습니다.
0: 예.
3: 그래, 조낭 싸서 예, 그런 열 가구 싼거 몽땅 이어서 예, 그래 먹었는데, 우리 고모 또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허리 아프고 사적이 아프고 할까나, 그거 그래도 절반 줬다.

0: 만에 그거 다치고 소리 어제 아이 아프단다. 그렇게 몸이 무겁던 것도 이렇고 예 무릎이랑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단다.
1: 그럼요.
0: 아이 나사주고 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전화 왔잖아.
1: 예.
0: 한 열가구 배달 잡고.
1: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 넣으셔. 20각 싸면 20각을 줍니다.
0: 예, 그럼 저리 20각.
1: 수혈에 20각 사세요. 예. 그리고 40각 싸면 6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잘 봐가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패 응담분에 속합니다. 서나무 성자의 보배라는 보자에 속하는데 성보패 응담분은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봉행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진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이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는데 백검은 그 동면하지 않습니다. 흑검만 동면합니다. 그런데 이 흑검이 동면하는 시간은 석 달 내지 다섯 달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평균해서 100날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흑검이 그 동면하는 어간에는 뭐 어떻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인류하고 대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데 흑검은 주야하게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그거 재활용하는 이게 주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과정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도 주요한 과정은 자기 그 저축했던 그 지방을 재분해해서 그거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아무런 지장도 없이 이듬해 봄에 또 똑같이 또 잘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응담분에 있다. 특히 응담분 가운데서도 금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보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편간맥막의 효과를 잘 보게 되어 있으면서 지방간이 있던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지방간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미 눈을 수술했거나 눈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눈병 치료를 하시면서 응담분을 함께 드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암을 고르고 해눈증이 나타나고 눈이 눈을 부어나고 눈에 피가 짙게 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응담분을 눈병 치료와 함께 병진하게 되면 기본으로 밝은 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패 응담분은 골격통을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미 드신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야기하다면 확실하게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죠. 젊어서 한 20년 전에 차 사고 나서 크게 100날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때는 그럭저럭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나이가 들면서 다시 뛰어나더라. 그런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겠는가. 많은 방법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패 응담을 썼는데 골격통이 그렇게 빨리 해결받더라. 통증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게 영양 공급이 잘 따라가면서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성보패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그러면서 기타 치료를 병진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골격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쩍 하면 인후통이 생겨 목이 그 많이 아파나고 인후가 아파나고 구강궤양이 생기고 그리고 입금이 부어나거나 동통이 생기거나 눈앞에 불꽃이 튕기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보패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이런 점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쓰시게 되면 벌써 캡슐을 이어서 따뜻한 물로 따가운 물 말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흘리시게 되면 그것은 보통 자기 체온과 비슷한 물이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 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천천히 용해하면서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드시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를 드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담낭 결석을 해서 그게 모난 게 어느 그 세포를 공격할 때게 되면 그렇게 통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본 제품

당분을 드시고 나서 거의 이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혹은 담낭에 그 벽이 두껍다 하거나 담

0: 좋습니다. 예.
1: 예, 강공화복 속에 사시는 데 내 말한 게 있은 게, 배, 그래서 뿔 같이 어쨌든 미쳤나서 싹 꺼졌습니다.
0: 예. 이게 확실하게 이게, 여기 포함된 성분이 금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응담분에 비해서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
1: 예. 눈이도 부으로 개발해서 잘 못 보던 게 눈도 잘 보인답니다.
0: 그렇죠.
1: 예. 이 저금이 예. 관절이도 좋고 당당 결석에도 좋고 또 이 당당 저금이니까 여기도 구분제도 좋고 예. 간염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저금이나.
0: 그렇죠. 예예. 예. 예.
1: 그래서 선생님 그 나 내 싼 것도 예. 누기 가져갔습니다. 우리 육지에 놀러왔다가.
0: 예.
1: 돈 막 죽을 돈주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40강 싸졌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강 싸면 60강 쯤. 이 제품 자체는 늘 이런 할때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할 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우대할 때는 특수하게 진행하는 우대할 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내 몇 년 동안 이 응담분 많이 먹었는데 이거 전수한 건 처음 먹어봅니다.
0: 그렇죠. 응담분의 질이 특수합니다. 예, 예.
1: 예.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니단 롱시한다는 이유가 진일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에 결석이 생겨서 그 통통을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뭐가 나고 담낭의 벽을 훑을때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그 담낭의 결석을 용해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뭐 대사 활동 가운데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법의 급으로서 다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담낭에 좋고 그리고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환계절에 들어서서 기침을 달고 하는 분들 늘 가래가 성해서 그 사람들이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세요.
2: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3: 우리 어머니가 배나장 수술을 하라고 병원에가 그랬는데 이 응담분이 어떻게 하는가 내 지금 문의한 같은 생각이 하고 이거 수대단다.
0: 예.
3: 백내장으로
0: 이제 잘 들리지 않아 그랬는데 이제 잘 들립니다. 예. 백내장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눈에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망막색성의 5대나 이처럼 눈에 좋은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2: 네, 잘하셨습니까?
3: 예, 알았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뭐 쉽게 어떤 애들이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 쉽게 그 풍 오는 이런 분들 있죠. 황단이 있고 그리고 징펑 추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2: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여름의 끝자락, 더위가 한창이 심한 어느새 가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맘때가 제철인 바로 그 채소, 옥수수와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탐스러운 노란색의 옥수수와 든든한 감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밥상이 확 풍성해지는데요. 옥수수의 달콤함과 감자의 고소함이 만나면 더위에 지친 가족의 입맛이 살아나는 건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와 감자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옥수수와 감자의 매력 속으로 마셔볼까요?

여러분, 옥수수를 그냥 간식으로만 드셨나요? 옥수수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곡물입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여름철 더위로 지친 피로회복에 아주 탁월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옥수수의 노란색을 내는 루테인과 제아탄잔틴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이 성분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노안이나 황반 변성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우리 가족에게 더없이 좋은 채소 아닐까요? 자, 이제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한 특성이 있어서 익혀 먹어도 영양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감자를 삶거나 찌거나 볶아도 그 영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자의 껍질에 이 식이섬유와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감자도 가지처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게다가 감자에는 비타민 B6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철분도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자는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옥수수와 감자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옥수수의 단백질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서 더위에 지친 우리 가족의 체력을 확실하게 보충해 줄 수 있답니다.

네, 이번에는 감자와 옥수수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고르는 법입니다. 첫째, 껍질을 보세요. 옥수수 껍질이 싱싱하고 연한 초록색이며 축축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마르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둘째, 수염을 확인하세요. 옥수수 끝부분의 수염이 갈색이면서도 촉촉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염이 너무 마르거나 검게 변한 것은 피하세요. 넷째, 자 셋째, 알갱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껍질을 살짝 벗겨 알갱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력 있고 톡톡 터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알갱이가 쭈글쭈글하면 오래된 겁니다. 넷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이 아리차고 수분이 많은 옥수수입니다.

입니다. 첫째, 표면을 보세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흠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물렁물렁한 것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흙의 상태를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씻어서 나온 감자보다는 약간의 흙이 묻어있는 것이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옥수수와 감자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자, 간식부터 밑반찬 그리고 한 끼 식사까지 필기 준비 단단히 하세요. 네, 옥수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버터 옥수수죠.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맥주 안주로도 딱 좋습니다. 재료로 옥수수 2개, 버터 큰 술로 2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파마산 치즈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옥수수는 껍질을 벗기고 수염을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옥수수를 10분에서 15분간 삶아주세요. 삶은 옥수수가 뜨거울 때 버터를 듬뿍 바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가루를 솔솔 뿌리면 고급스러운 맛이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에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옥수수를 삶을 때 우유를 반컵 넣으면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옥수수를 껍질째로 5분 돌려도 간편하게 익힐 수 있답니다.

네, 이번에는 옥수수 알갱이로 만드는 옥수수 계란 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옥수수 알갱이로 만들면 정말 맛있는 볶음밥. 아이들도 좋아하고 혼밥할 때도 딱 좋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한 컵,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대파, 약간 당근, 또 약간 간장 큰술로 한 술, 소금, 후추, 참기름 준비하시고요. 옥수수는 삶은 것을 알갱이만 떼어내고 당근은 작게 깍둑썰기 해주세요. 팬에 기름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향이 나게 볶다가 당근과 옥수수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밥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볶다가 달걀을 풀어놓고 스크램블처럼 익혀주세요. 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통깨 솔솔 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옥수수 계란 볶음밥의 비결은 달걀을 먼저 따로 스크램 불에서 나중에 섞어주세요. 그래야 달걀이 밥에 골고루 퍼지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네. 감자로 만드는 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감자채 전이죠. 예,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 좋습니다. 감자 2개, 부침가루 2컵, 그리고 소금 약간, 식용유, 양파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어줍니다. 채썬 감자는 물에 헹궈 전분기를 빼주세요. 양파도 얇게 채 썰고 감자채와 함께 볼에 담아주세요.

부침가루와 소금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감자채를 얇게 펼쳐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앞뒤로 바삭하게 익혀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끝입니다. 이 감자 채전의 비결은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센 불에서 급하게 하면 겉만 타고 속이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치즈를 얹어 함께 지시면 고소함이 배가 된답니다.

마지막 레시피는 피크닉이나 특별한 날 혹은 간단한 브런치 메뉴로 딱 좋은 샐러드입니다. 옥수수의 달콤함과 감자의 고소함이 만나면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재료로 감자 2개, 옥수수 알갱이 2컵, 삶은 달걀, 마요네즈, 그리고 머스터드. 자, 소금, 후추, 파슬리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는 껍질째 삶아서 뜨거울 때 껍질을 벗기고 으깨주세요. 옥수수는 삶아서 알갱이만 떼어내고 달걀도 삶아서 다져줍니다. 볼에 으깬 감자, 옥수수, 다진 달걀을 넣고 마요네즈와 머스터드를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솔솔 뿌려 마무리하세요. 감자 샐러드에 다진 오이, 피클이나 사과 큐브를 넣으면 아삭한 식감과 상큼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집니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차갑게 두고 먹으면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은 옥수수와 감자로 버터 옥수수, 계란 볶음밥, 감자 채전, 감자 옥수수 샐러드까지. 정말 옥수수와 감자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여러분, 옥수수와 감자는 단순한 여름 채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피로 회복부터 면역력 강화,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황금빛 듀오입니다. 자,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어느새 가을 바람이 불고 있죠? 오늘 저녁 옥수수와 감자로 만든 건강한 한 끼로 가족들의 체력도 입맛도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0: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요,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생방송 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이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는 차원에서 12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됩니다. 우대정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정책은 다른 때보다 폭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들으시고 늘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쓸데없으니까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98원으로부터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와, 효과성이 이렇게 돌출할 줄은 느끼지 못했는데 잠도 잘 오고 일신이 편하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490원인데요. 구봉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갑니다. 24일간 복용할 순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특수한 우대활동 가운데서 12각에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와, 이전에 그렇게 아팠던가 싶을 정도로서 20날 정도로서 지금 많이 호전을 가져와서 씩씩하게 모든 활동 산보든지 혹은 또 간단하게 그 퍼브한다든지 기타 뭐 땅강 쌍강 한다든지 여러 뭐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통통이 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는 맛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우대활동 기회를 활용만 하신다면 통통을 덜고 노년기에 편안하게 만년을 보내는 새로운 계기를 창조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관건의 관건은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통통을 풀어주는 관절 치료 OTC 국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내지 하루에 세 번인데 한 알 내지 두 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데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 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OTC 그 밑에 Z란 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중초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아주 드뭅니다. 보통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는 거의 지금 처음 접촉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발명 특허를 받은 류 가운데서 류마티스 관절.
2: 나방 내 먹어보니까.

0: 육맥이 나는데 그 환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안에 선생님과 문의해 달란다.
1: 어, 그 환자가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0: 어제는 68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귀합니다. 이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폐결의 환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기능이 맥이 바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가운데 여기에 환기란 성분이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단삼이라는 성분이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가 하면 그리고 결핵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그 소화 공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약이 무슨 예, 내명판 같은 거 그거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종합으로 쳐주는 역할하고 그리고 여기 윤폐의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폐결핵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0: 예. 어, 좋습니까? 예,
1: 좋죠.
0: 예. 예. 네,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해서 배달받겠습니다.
1: 아, 그래라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백서방과 그다음에는 두고 세수는 가족입니다. 예,
1: 예.
3: 제가 백서방 구복에 썼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모든 면이 불편하던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7달 세수니까나 완전히 정말 예로내니 사는 맛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 예. 제품 자체가 100년 예.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3: 예, 그래, 이번 활동 예약도 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아바이, 그, 초월 테러 썼습니다.
1: 예.
3: 예, 그, 한 50대부터에 이렇게 엽속 한파 탈출, 자고의 신경통, 어째서나 이베이 영, 그, 힘들게 살아왔어.
1: 어, 골가마병 예, 때문에 예, 많이 힘들죠. 예.
3: 예, 약 많이 썼는데 효과 없을까요? 그것도 결국에는 군양 치통 폐를 잡수고 통증이
1: 되어라고
3: 이렇게
1: 예.
3: 나나를 보내다가
1: 예.
3: 어, 이거 이 약을 방송에서 광고라는 거 듣고 마지막으로 저는 연세 많으니까 이 약을 써보겠다고 소리 그 광고 약을 또 많이 말 안 듣는데 이거 써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나도 또 자꾸 써보라고 소리 권고하고 그래도 바깥이랑 나가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3: 그거 계속 통증심에 집에서 그 진통제만 잡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그렇죠. 모든 기관이 오히려 상처를 입죠. 예. 예.
3: 어, 저는 6달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3: 그런
1: 예.
3: 게 계속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 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식사를 미내 못하던 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식사를 미내 못하죠.
1: 아, 그렇죠.
3: 그래, 예, 지금 식사도 잘하고, 어, 그래서 영, 그 다음에 그 바르고, 안마라고, 예, 이래까나, 예, 영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예, 정말 본인도 그랬다. 내 이하고 언니 먹었겠는 거 그랬다.
1: 아, 그럼요.
3: 예. 예. 그렇게 지금 반가워합니다.
1: 예.
3: 그래 이 두 달 전에 저 우리 시애께 한국에 있는데 이제 곧만 70입니다.
1: 예.
3: 그런 이 자골 신경통 이 무릎이 하고 이 마구리 쎄니까
1: 내리 다 아프죠.
3: 이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수술하겠다며 한국에서 수술하라 하더랍니다.
1: 예.
3: 그런 거 이 전화 그것도 행재간이니까 다들 오니까 우리 저 남편한테 전화 온 거에 우리 나그네 이거 쓰고 좋다는 얘기를 했더만 그래서 우리 먼저 그때 활동이 많이 싼 거 또 한 달치를 보내야 됐습니다. 한국에다 부채 그럼 형님 그거 먼저 부채달래서 부채 보냈습니다.
1: 예.
3: 그래서 한 달 잡수고 어, 전화 왔으니까
1: 예.
3: 한 스무 날 잡수니까에 벌써 조금 이렇게 통증이 그 제거되고
1: 예.
3: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다면서 전화 왔을 때.
1: 아,
3: 그래서
1: 그래.
3: 예,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어, 싸서 더 치라면서
1: 그렇게 하여
3: 전화드립니다.
1: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0: 반갑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뭐죠?
2: 예,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0: 지금 이 두고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예.
0: 문제는 제가 자꾸 귀에서 소리나면 골다리 아프면 걸기도 바쁘고.
2: 예.
0: 마음이 특히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가 지금 두고개를 선택했어 봤는데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다 지금.
2: 예.
0: 제가 귀에서 소리나는 것도 많이 났고 골다리 아프면 걸기 다리 무겁으면 걸기 바쁘던 게 지금 다리가 많이 헷갖고 걸기 영치 편안해졌습니다.
2: 아, 그럼요.
0: 예. 특히 저희 소변 차수가 밤에 여러 두 개나 된 게 차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아, 예.
0: 예. 때문에 또 배달받아서 오래 계속 단기적으로 좀 쓰자고 됩니다.
2: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기본 뭐 이런 제품을 써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줄까 봐 그런 부담은 완전히 덜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저도 이 두고개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아, 예.
3: 예, 저는 한 50달 구성설부터 이 저 요추간판 탈출에 좌우신경 토해와갖고 그때부터 고사한 게 지금까지 계속 고상하다가 너무 바빠서 마지막엔 그저 진통제나 먹고 약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먹고 그저 매일 하루하루 보내다가 선생님 강의하는 이 두골태가 그렇게 좋다 가니까 또 뭐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게 내게 딱 마음에 들고 해서 그래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저는 이거 쓴 지 여러 달 됩니다.
2: 예.
3: 그래야 이게 생각과 끌려 통증이 완화되고 이 걸지 못하던 게 걸을 수 있고.
2: 예.
3: 그전 철아서 바깥에 나못 가던 게 지금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정도.
2: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생명은 예.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연장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예.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뱅뱅 돌고 집안에는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이것밖에 정지해 있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그래서도 이 선택 잘 된 걸로 느끼면서 지금 약 쓰던 게 좀 모자라서 좀 더 싸서 쓰려고 오늘 전화드렸어요.
2: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6가게, 4각, 12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특수한 우대 활동이죠. 501-775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지금 백사방 구복하고 쓰고 있는데.
2: 아, 그래요? 아, 어떠세요?
5: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2: 아, 그렇죠.
5: 한 날에 한 번만 먹으면 하루에 세 번 먹는 양만큼만 효과를 더 잘 봅니다.
2: 그럼요.
5: 그래, 예, 밤에 자기 전이고도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서로로 잠이 온다.
2: 예.
5: 네, 예, 원래는 이렇게 드문드문 수면제를 먹고 됐습니다.
2: 아.
5: 근데 이야기 먹은 다음에 잠이 너무 잘 오니까나 수면제를 아예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 것 같습니다.
2: 수면제를 끊었다는 네. 게 그게 큰 해결.

0: 입니다. 큰 돌파구. 예. 수면제를 끊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들은 거죠. 예.
1: 그러세요. 그럼 진에 오래 온다는
0: 아, 그렇죠.
1: 것도 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영 좋고 또 이게 콩팥이 영 잘 도와준다.
0: 예.
1: 내 한날 밤에 소변을 네 번씩 봤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소변을 그래서 한 날에 두 번이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아이 본다. 이거 내덜리에 야득시더니 좀 무슨 물을 많이 아이 먹으면 이롭다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랬거나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위도 나쁩니다. 위축성염이 진단 받은 지역은 한 15년 됩니다.
0: 어, 그래요?
1: 해놓고 예. 위도 나쁘고 담낭도 나쁘고 그 담낭이 허우하답니다.
0: 예, 담낭병이 두껍다. 예,
1: 담낭약도
0: 그렇죠.
1: 달고 예. 있고 위약도 달고 있었댔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신기하게 밥이 맛있습니다. 어쨌든 노년이 우리 이게 기억도 돌아오고
0: 예.
1: 이 머리도 술 빠지고 코팥이 좋아지니까
0: 그렇죠.
1: 우리 집에 예. 머리끼 까딱하면 아들 다 내 머리끼를 한다.
0: 아, 예.
1: 예. 그러던 게 머리도 술 빠지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제 동생이 또 이거 두벌 패를 쓴다.
0: 예.
1: 다 한국 갔다 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리도, 무릎이도 아프고 자골신경 토해서 어디 가서 뭐 침도 맞고 그다음에 뜸도 뜨고 한 게 효과 그닥됐고 좋다는 약을 먹으면 위로 자극 주는데 이 두벌 패 제일 좋은 게 위로 자극 가해준다.
0: 어, 그게 큰 예, 예, 예, 돌파죠. 예.
1: 이게 국가 특허약이 특허를 받은 약이 정말 독특합니다.
0: 그렇죠.
1: 위로 아이 자극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롭고
0: 그렇죠.
1: 또 바르고 먹고 하니까 얘 시원한 게 우선 내 동생 살 것 같답니다.
0: 바로 그렇죠.
1: 이거 얘 두 달 썼습니다.
0: 예.
1: 내가 나이 어린다. 이제 신야들비입니다.
0: 아,
1: 그래놓고 네. 그러는지 그도 인차 알기고 영 좋답니다.
0: 아, 그래서
1: 오늘이 나는 이 백사방 이거에 배달받고 내 동생은 두벌패르 이게 지내서 그러니까 전화 왔습니다.
0: 예.
1: 오늘이 자기도 이거 배달받겠다고 야 이야기 정말 이때까지 쓴 중에 투월패 최고랍니다.
0: 그럴 수밖에요. 예.
1: 예. 그래서 오늘이 둘 다 배달받자고 전화한 겐다.
0: 아,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추호이 뭐 의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2차 3차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1: 강의도 제일 재밌게 제일 잘한다. 최고입니다.
0: 네. 계속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견제에서 봉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화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렵죠. 물론 얼굴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사람에 따라서 부동할 수 있지요. 뭐 자기 어느 정도 보양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해도 근본에서 말하면 세월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
2: 네, 노화가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두고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저는 어째 두고패를 썼는가 하면, 어른다 어깨가 굉장히 염이 있어서, 팔로 올리기도 바쁘고, 도로 가기도 바쁘고, 그리고 예, 무릎이 또 저기 할마염이 와서 영, 그, 붓고, 무릎이 붓고 영, 굽히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두고패를 쓴 게, 어느 석 달 썼습니다.
0: 예. 예. 어떠세요?
3: 그런 게,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예.
3: 이 무릎이 하려면, 어떤 게, 예, 이 부순 게 내립대다.
0: 부순 게 쑥 부순이 예. 빠지게 되어있을 겁니다. 예.
3: 예. 약을 먹고, 바르고, 안마를 하고, 이래까 영 효과가 영 다른 약보다 빠릅대다.
0: 그렇죠. 예. 이 제품 특수합니다.
3: 그,
0: 예.
3: 예. 그리고 어깨가, 예, 이 견주염이 돼서, 여러 곳에 내면 치무도 맞고
0: 아, 풍비주사도 맞고 그랬겠죠.
3: 예. 여러 달.
0: 예.
3: 그런 게 쓸데 없을 때다.
0: 예.
3: 예. 그래서 이거 저 배짜방 아니 투어패를 저기 복용한 게 확실히 썼을 때다. 예.
0: 그렇죠. 예.
3: 그 이거 먹 저기 먹고 바르고 안마를 하고 아까 얘 살이 지금 올라가서 머리도 깎기도 하라고 매우 허랍니다.
0: 아, 큰 돌파지요. 그게 얼마나 네.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런데 지금 좋고 보니까 얼마나 그보다 더 마음에

0: 편안하고 실제 쓰기도 편리하고 사는 게 산맛이 나죠. 예.
1: 예. 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옷을 입기도 바쁘고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두고패를 쓰는 게 호가를 많이 보고 얼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을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이것도 일을 서로 저기
0: 상하지 않죠.
1: 가지고 대비 도와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다른 약들은 먹고 위를 상해서 먹지 못하고 버린 약이 얼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반사꽃도 얼마나 많이 발랐겠습니까?
0: 아, 그렇죠.
1: 예. 기쁘이지. 그래서 이 두고 배가 영 좋으니까, 예, 무릎이도 좋지, 그, 부승제 내렸지, 다리고, 그러니까 이 부승제 내리고, 굽히기도 허라고, 가볍고, 충계로 오르기 용 허랍니다. 걸음걸이도 인접하고 많이 더 걷습니다.
0: 아, 그래, 걸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예,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1: 예. 그러니까 이 두고 배를 나는 너무 좋아서 이 좋을 때 계속 이거 우리를 무릎하고 어깨를 뽑길래 계속 복용해 하길래 해서 또 이번에 활동도 논의 활동이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예,
0: 예 그렇죠. 예.
1: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어, 그렇게 해서 12각에 15각을 줍니다. 이게 귀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각에 200원 저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5번에 전화를 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0: 네, 늘 건강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인 걸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겠다면 산자병원이 몇백 집이 이런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총화해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몇백 명이 여기서 이 제품을 드시고 실험해서 나온 실험이라 하기보다도 그 많은 과정을 경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포함된 성분이 흑개미 이 제품 자체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흑개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지구상에서 수량이 제일 많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매개 개미 다리마다 발동기 몇천 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간과 콘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주게 되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칭펑탕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가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어느 국부가 부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종을 빼주게 되면 그보다 더 배수로 더 불어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뭐 부종을 뺄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서 네 소변,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차원에서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풍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그 관절통통을 풀어주게 되어 있고 근본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관절치료 제품에 속하는데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소염 역할을 합니다.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관절염, 관절염 하지 않습니까? 염증입니다. 그런데 관절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항균성하고는 절대 맞물리지 못합니다. 오직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러 제품도 가능하겠지만 해도 두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소염 역할을 하는 데서는 아주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습을 몰아내고 그리고 부종을 빼주고 이런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시게 되면 두골테에 대해서는 신심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절히 공고하고 싶습니다.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제하수와 윈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 단상 이런 성분들은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상초, 중초,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리나입니다. 8월 23일은 처서 절기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이자 가을철의 두 번째 절기로 해마다 양력으로 8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처서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옥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비 내리는 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처서는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인데요. 처서에서 처자는 그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처서는 더운 날씨가 거의 끝나가고 점차 시원한 날씨로 넘어가기 시작함을 뜻하는데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의 두루미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처서절기의 풍속습관 알아볼까요? 처서가 되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오리오리를 먹는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재미있는 풍습인데요. 오리고기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무더위에서 서늘한 날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북경 지역 사람들은 처서 백합 오리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는 흔히 백합, 진피, 꿀, 국화 등 재료로 오리를 푹 삶거나 조리를 한답니다. 강서 지역 사람들은 정성껏 만든 오리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가 가을철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또한 이웃들과 정겹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금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혜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둥근혜님을 보내드립니다.

연애 지역에서 사는 어민들에게 저서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절기이죠. 바로 풍성한 어획을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서 절기쯤에는 바닷물 온도가 아직 따뜻해서 물고기 떼가 오장주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새우, 조개 등 해양동물이 알차게 자라고 맛이 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찾아오면 연해 지역에서는 개어절이라는 축제를 펼쳐 어민들을 따뜻하게 배웅한답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집 과수원을 보내드립니다.

유명한 개어절로는 상산 개어절, 주산 개어절, 강천 개어절 등이 있는데요. 개어절 축제가 열리는 그날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북적이고 바닷가에는 사람들의 함성과 신나는 북소리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북돋워 준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관광 활동이 가득 펼쳐져 해내외 많은 객상들과 여행객들이 축제 보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축제 속에서 현지의 독특한 문화도 느끼고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마음껏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옹야옹 고양이를 보내드립니다.

초소가 지나면 가을 기온이 점차 짙어지게 되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쯤에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서 가을 빛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들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이 높고 맑아서 함께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진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미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가을 서풍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처서 절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와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보길 바랄게요. 정문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는야 뱃사공 해마중 간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메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0: 두볼텐은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볼텐은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여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의

0: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못해도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정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끓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사물이라 이범이 고작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드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룡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 통신원이 달려왔다.
1: 보고 드립니다. 주석 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2: 뭐라고?
0: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1: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 주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0: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돌려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4: 정말 뜻밖의 수확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3: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0: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4: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묶인 것입니다.
3: 삼국시기 류비가 서천에 들어오자 장성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0: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4: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0: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 오는데 그대여 좋은 기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주석 용무는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 부대인

0: 여섯 개의 료와 두 신병판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훈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영훈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 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손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손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었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곤룡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상항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상항 남쪽에서 소당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곤룡 서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진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상항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상항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상항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레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우기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기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1: 괜찮을 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세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2: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1: 좋습니다. 기어코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0: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제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제를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웬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크를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1: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2: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날에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안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태똥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3군단은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넣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했어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턴이나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주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은 제목이 쑥떡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가난의 의미입니다.

소필 속덕. 봄이 오는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다. 비도 바람도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겹겹이 쌓여 공기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순간 나는 언제나 속덕을 떠올린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들판이 연한 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손맛으로 빚어낸 쑥떡 한 조각은 내가 아는 가장 따뜻한 봄이 맛이자 잊지 못하는 고향의 기억이다. 평범한 떡 한 가지 불과하지만 쑥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계절의 온기, 가족의 정,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을 모두 담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은 봄이 되면

온통 쑥향기로 가득했다. 마을 주변 들판과 산기슭, 논두렁 곳곳에 쑥이 자라나 어린 봄잎을 휘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 쑥은 가장 먼저 땅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연하고 부드러운 쑥잎은 짙은 초록이 아닌 투명한 연초록 빛을 띠었고 손으로 만지면 폭신한 촉감이 느껴졌다. 그 시절 봄이 오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망태기를 메고 들판으로 나가셨다. 아직 이슬이 가득 맺힌 쑥을 따기 위해서였다. 나는 학교 가기 전 어머니를 따라서 들판에 나가 작은 손으로 쑥을 따곤 했었다. 어린 나는 키 큰 풀 사이에 숨겨진 쑥을 찾는 것이 재미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다녔다. 이슬이 손에 묻어 차갑고 촉촉했지만 쑥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를 스치면 기분이 상쾌해졌다. 어머니는 늘 연한 어린 쑥만 골랐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든 쑥은 줄기가 억세고 맛이 쓰기 때문에 떡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고 막 돋아난 어린 쑥만이 부드럽고 향이 진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쑥을 따다 보면 어느새 망태기 가득 연초록 쑥이 채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쑥 손질이 시작된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흙과 이슬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쓴맛을 없앤다. 데친 쑥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낸 뒤 곱게 다진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오직 가족을 위한 봄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손질하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마음이 담겨야 진정한 맛이 난다는 것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쑥 손질이 끝나면 떡반죽을 만든다. 찹쌀가루에 곱게 다진 쑥을 넣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정성껏 칠해준다. 가루와 쑥이 고르게 섞이도록 오랜 시간 채려야 떡이 쫄깃하고 맛있게 된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주방 전체에 쑥향이 퍼져나온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풀여움이 코를 감싸면 봄이 정말로 집안까지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둥글게 빚은 뒤 팥 앙금이나 깨소금을 넣어서 속을 채운다. 나는 어릴 적 쑥떡 비는 일을 가장 좋아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띄어 둥글게 만들어보곤 했지만 서툰 손길은 늘 모양이 삐뚤빼뚤했다. 둥글게 만들려고 하면 찌그러지고 속을 넣으려면 반죽이 터지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내 모양을 예뻐해 주셨다. 우리 아이가 만든 떡은 모양은 못생겨도 정성이 가득하니 가장 맛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만든 떡은 따로 모아 쪄주셨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욱 열심히 떡을 빚었고 서툰 손길이지만 매년 봄 쑥떡 만들 때마다 어머니를 도왔다. 찜통에 떡을 넣고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했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며 쑥과 찹쌀의 달콤한 향이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오면 온 가족이 주방에 모여 기다렸다. 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언제 떡이 익는지 묻고 아버진 신문을 보시다가도 향을 맡고는 미소를 지으셨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그 순간의 행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김이 다 빠지고 찜통을 열면 연초록 쑥떡이 탄생한다. 부드럽고 쫄깃한 표면에 쑥의 향이 가득 담긴 쑥떡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았다. 따뜻할 때 한 조각 휘어물면 쑥 특유의 담백한 향과 잡살의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속에 들어간 파당금의 달콤함이 쑥의 약간의 풀맛과 어우러져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

맛을 자랑한다. 뜨거운 떡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특별했었다. 봄마다 반복되는 쑥떡 만들기의 풍경은 내 어린 시절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 앞에 퍼진 쑥향이 나를 반겨주었고 따뜻한 쑥떡 한 조각이 하루의 별을 모두 씻어주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어머니는 항상 쑥떡을 나눠주셨고 친구들은 고향 쑥떡의 맛을 칭찬하며 즐겨 먹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집 쑥떡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틈이 적어졌고 봄이 와도 예전처럼 쑥을 따고 떡을 만들 여유를 잃었었다. 도시의 마트에서는 사계절 내내 쑥떡을 팔고 있다. 모양도 예쁘고 포장도 깔끔한 상품 쑥떡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상품 쑥떡을 먹어도 어릴 적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고향의 쑥떡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중에서 파는 쑥떡은 향이 너무 인공적이고 쫄깃한 식감은 기계의 힘으로 만들어진 딱딱함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새벽에 떠온 이슬 맺힌 쑥, 손으로 직접 치대고 빚은 정성,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떡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입맛은 변하지 않았지만 추억 속의 맛은 시간과 함께 더욱 소중하게 남아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다. 몇 해 전 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여전히 마을 들판에는 봄이 되면 연한 쑥이 자라나 있었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쑥을 따서 쑥떡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쑥을 따고 떡 반죽을 치대고 직접 떡을 빚었다. 예전처럼 서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내 모습을 지켜보셨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손은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처럼 힘차게 반죽을 치대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정성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날 만든 쑥떡을 먹으며 어릴 적 기억이 모두 떠올랐다. 이슬 맺힌 쑥을 따던 어린 시절, 떡 빚는 것을 서툴러 했던 모습,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떡을 나눠 먹던 행복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쑥의 향과 떡의 맛 속에 고향의 온기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꼈다. 쑥떡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다. 봄의 생동감을 담은 자연의 선물이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맛을 경험하고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은 맛은 언제나 소박하고 정성 가득한 추억의 맛이다. 쑥떡은 나에게 고향을 기억하는 매개이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온기이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간직한 소중한 기억이다. 매년 봄이 되면 들판의 쑥이 다시 돌아났고 쑥향이 바람에 실려 퍼진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고향의 집, 어머니의 손길, 따뜻했던 가족의 시간을 떠올린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일상이 바빠져도 이 소박한 쑥떡 한 조각이 가진 온기는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 잊지 못하는 봄의 맛, 정성의 맛, 고향의 맛이 바로 쑥떡이다. 앞으로도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이 소중한 맛과 촉을 간직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

소필, 가난의 의미.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 상태로만 생각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 살 수 없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며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지만 살아가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삶의 깊이를 느끼다 보게 되면 진정한 가난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텅빔과 삶의 태도의 결핍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마음의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겉모습의 빈곤을 넘어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릴 적 나는 시골에서 자라며 물

질적인 가난을 직접 경험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셨고 우리 집은 화려한 가구도 비싼 전자제품도 없었다. 매년 옷은 새것보다는 물려받은 옷을 입었고 간식은 시골 과일과 밭에서 나는 채소가 전부였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맛있는 과자, 가족과의 외식 같은 일상은 우리에겐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속상했다. 남들보다 부족한 환경이 열등감으로 다가와 가난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나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도시로 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눈부신 고층 빌딩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 매일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정을 나누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적인 가난은 눈에 보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노력하고 배우고 꾸준히 나아가면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어릴 적 내가 경험했던 생활의 부족함은 힘들었지만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줬다.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성실함을 잃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시면서도 남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다. 이웃이 어려울 땐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고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극복하셨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배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이 부족했을 뿐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함께 밭에서 일하며 나눈 대화, 저녁 식탁에서 나눈 따뜻한 정, 작은 행복에도 웃음 짓는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가난인 상황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난이 존재한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난이다. 물질의 가난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마음의 가난은 평생의 짐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현재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며 살아간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소비와 경쟁을 강요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관념이 퍼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며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한다. 재물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는 게으르다.

책을 읽고 배우며 지혜를 키우고 타인과 정을 나누며 인성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가난이 깊어지면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공허함만 채울 뿐이다. 가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난은 결코 불행의 대명사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울이자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경험해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쉽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지만 힘들게 얻은 것에는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법이다. 가난은 우리에게 욕심을 줄이고 감사함을 키우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반대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남을 부러워하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구분에 있다. 겉의 빈곤은 극복할 수 있지만 속의 빈곤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 마음은 풍요로운지 돌아보아야 한다. 물질적인 가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가난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결국 가난의 의미는 부족함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가난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배우고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벗어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초당의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청기회의 제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이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 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차원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받아 나가며 종합시책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며 효익을 증대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8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의료신강, 소경량,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수출입 증가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경제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발전의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차적 정치 임무로 들어주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전단계 수속,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의 난제를 해결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 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위 2기, 훈촌 도로 철도 연합 수송 전용선, 활용 열 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 도시 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 중의병원 의료 양로 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훈촌 길순 독립식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고봉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용정 650메가와트 풍력 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추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불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

0: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의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후 활동을 알샘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 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샘대로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공연, 체육경기, 가사봉사 등 봉사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길 1978 문창원 모화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룡정 해란대 2기 민박, 리화국, 비암성경, 용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춘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공연, 미식품평 등 특색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축제 등 주제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조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 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해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주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했습니다.

0: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의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 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의 대흥문은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분행에서는 일전 연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발급, 사회보장카드 편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방지, 금융소비자권익보호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주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봉사를 통해 우리조 로령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역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부가 인도하고 금융이 힘을 보태며 시장이 참여하고 대중이 혜택을 누리는 양로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의 현지 특색 양로금융 봉사 방안은 국가 양로금융 전략과 연변주 현지 고령민생 실제 수요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정부 자원 통합, 양로산업 발전 역량 강화, 노인 재보 관리를 통해 금융 플러스 비금융 양로 봉사 생태를 구축하며 연변 특색의 양로 금융 봉사 새 본보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1: 영정시 도시구역의 핵심적인 하천횡단 교통중추인 룡문교 재건 대상이 시공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는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의 관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낡은 교량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도시 대배 통로를 일층 완선하여 주민들의 안전 출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용정시 육도하로에 위치한 용문교 재건 시공 현장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교각과 교각 받침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이미 완수돼 교량 위치를 따라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됐습니다. 도시구역의 관건적인 하천횡단의 교통중추로서 이 교량은 장기간 주요 교통 흐름을 감당해 왔으며 주민들의 일상 출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정시에서는 용문교 재건 대상을 가동을 했습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의 총 투자는 4,115만 여원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교량 외에도 가로등, 조명 승격, 보건망 개조, 무장애 시설 건설도 함께 실시해 도시의 표지성 경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관 이전 낡은 교량 철거, 시공용 림시도로 등 전단계 조비 작업이 전부 끝났으며 공사는 전면적으로 교량 하부 구조와 조립식 구조물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정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군 리가비입니다. 재건되는 농문교는 전체 길이가 176.8m고 너비가 25m에 달하며 도로 하중 1급 표준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전용 인도를 설치하며 경관등 야간 조명, 배수동 부대 시설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통행 능력과 안전 보장 수준이 기존 교량

량에 비해 도려시 제고될 것입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은 올해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지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0: 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들이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료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요리, 민속 공연, 악대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주제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문시 변강도시 환가 주민 노래자랑 대중노래 활동 제2차 예선이 20일 도만강 광장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에서 온 여러 민족 주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층 대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이 흥변부민, 국토수호와 변강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원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훈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들이 주거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기업의 기업구좌, 심지어 개인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네, 오늘은 고소한 향이 생각나는 메밀국수의 원재료 메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은 이름에 밀이 들어가지만요, 밀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우선 메밀은 혈관 건강 지킴입니다. 메밀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인데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쓴맛이 강한 쓴메밀에는 일반 메밀보다 루틴이 약 10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쓴맛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라이신이 다른 곡류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메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해 몸속 유해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 이서에서는 메밀을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더하며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고 정신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서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메밀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국수, 부침개, 메밀묵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메밀차라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메밀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삶은 우리에게 예고 없는 시험을 내밉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시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의 아픔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묻고 함께 견디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간병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 아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 무엇일까요?
1: 예, 이제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네. 네, 동시에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0: 네.
1: 죄책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무거워하고 있다. 차마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0: 네.
1: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모처럼 돌봄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이제 희생과 억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0: 네.
1: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돌보기로 선택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돌봄은 이모에서 내 선택과 다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네.
1: 이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어 이 한 가지 태도의 차이가 지친 어깨를 가볍게 하고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선택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돌봄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0: 네.
1: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0: 네.
1: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위태롭게 되는 거죠.
0: 네.
1: 돌봄은 언제까지나 혼자의 몫이 아니고
0: 네.
1: 도움을 청하는 것은 능력이고 나누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무게라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둘째, 환자와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계를 세우는 건데요.
0: 네.
1: 돌보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0: 네.
1: 환자를 돌보는 별개의 존재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환자의 고통이 당신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0: 네.
1: 환자의 아픔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해서도 안 됩니다.
0: 네.
1: 이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만 당신도 숨을 쉴 수 있고 환자도 무거운 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다시 정리해본다면 가족 돌봄의 근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닌 선택으로 시작을 하고
0: 네.
1: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감당을 하며 환자와 나를 분리하는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장 따뜻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해에도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네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척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환자 앞에서는 웃어야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0: 네.
1: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혹은 또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죄책감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0: 네.
1: 아마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 네.
1: 근데 이런 감정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0: 네.
1: 정말 충분히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왜 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0: 네.
1: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0: 네.
1: 환자는 간병인이 강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은 진심을 직감하게 되는데 네. 서로가 진심을 숨기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0: 네.
1: 진짜 위로는 완벽한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아파할 용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고 그 진실함이 연결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은 사랑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내가 아픈 걸 보게 해서 미안해라는 환자의 마음과
0: 네.
1: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간병인의 마음
0: 네.
1: 이 죄책감이 서로를 다 끌어내리고 네. 오히려 회복에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는

0: 있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1: 네.
0: 서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서도 이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놔두면 안 됩니다.
1: 네.
0: 자책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1: 네.
0: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거구나.
1: 네.
0: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본다면 이 한마디가 죄책감을 이해로 바꿔줄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표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갑자기 나는 슬퍼 이렇게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작은 발걸음부터 떼보는 거예요.
1: 네.
0: 첫 번째 단계는 혼자한테 먼저 허락하는 거예요.
1: 네.
0: 매일 밤 잠들기 전 1분 동안에 오늘 동안 느낀 감정 하나를 자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1: 네.
0: 오늘 나는 정말 두려웠어.
1: 네.
0: 오늘 나는 정말 힘들었어. 오늘 나는 정말 속상했어.
1: 네.
0: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헐가분해질 겁니다.
1: 네.
0: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가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픈데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정말 친절한 상담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AI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올 거야.
1: 네.
0: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부를 부탁하는 거예요.
1: 네.
0: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1: 네.
0: 또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1: 네.
0: 그냥 내 마음을 먼저 꺼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0: 오늘은 가족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
1: 네.
0: 근데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어.
1: 그렇죠.
0: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환자와 감정을 나누는 건데요.
1: 네.
0: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환자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때로는 꼭 필요하거든요.
1: 네.
0: 엄마도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걸 알겠는데
1: 네.
0: 너무 식사를 못 하시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
1: 네.
0: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인데
1: 네.
0: 한 술만 우리가 더 드셔보실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면 이 감정의 주체를 상대가 아닌 나에게 두고 말하는 거라서
1: 네.
0: 환자는 죄책감 대신에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환자와 당신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진실한 동행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1: 네.
0: 환자가 고통스러워하실 때 꼭 무언가를 해결하러 하지 마시고
1: 네.
0: 솔직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1: 네.
0: 엄마 많이 아프지? 내가 옆에서 같이 아파볼게.
1: 네.
0: 아파해줄게.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보여줘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데
1: 네.
0: 사실 그것이 환자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기억하실 점은 진정한 용기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1: 네.
0: 간병인이 슬픔을 감추는 것이 환자를 지키려는 본능이지만 오히려 그 완벽함은 환자도 힘듦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 5분만이라도 네. 서로의 진짜 마음을 꺼내본다면 이제부터 그 간병이 의무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가 있답니다.
1: 그렇네요. 환자와 당신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원한다.
0: 네.
1: 네. 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과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말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현실적인 말은 희망을 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간의 효과적이고 지호적인 소통을 위해 어떤 원칙과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할까요?
0: 예, 이제 돌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 네.
0: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말을 더 줄이게 되죠.
1: 네.
0: 근데 그 침묵이 서로의 외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에서는 원칙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다.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환자가 가장 원하는 건 조언이나 락관론이 아니라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느낌이지요.
1: 네.
0: 그래서 금방 나을 거야, 힘내 이렇게
1: 네.
0: 고통을 축소하는 말이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1: 네.
0: 대신에 지금 많이 힘들지 나도 그걸 함께 느끼고 있어라든가
1: 네.
0: 지금 이제 힘든 거를 말해봐, 내가 잘 듣고 있을게
1: 네.
0: 이렇게 말하는 거, 혹은 이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손이라도 잡고 있을게
1: 네.
0: 이렇게 이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

0: 을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은 부정하지 말고 현실은 피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나친 낙관은 신뢰를 깨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현실 직시는 진짜 맥이 빠지게 하잖아요. 네. 절망을 부른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부드러운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오늘은 웃는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네. 네. 이런 말이라든가 혹은 이제 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네. 이렇게 현실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희망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안 쓰던 말들이라서 그렇죠.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는 조금씩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지요. 네. 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서.
1: 그렇죠.
0: 이 부분도 AI에게 질문을 하면 네.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네. 저도 실제적으로 엄마가 유독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우울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기운을 받아서 많이 유연해진 상태로 돌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을 할 때는 돌보는 자신의 느낌도 표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계속 이렇게 옆에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네. 이런 말들도 이제 좋고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이제 편했던 부분, 가장 괜찮았던 순간이 어느 부분이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대화가 조금 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때로는 아픔에 집중할수록 대화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과거나 네. 일상에서 사소한 관찰을 전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1: 네.
0: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지 그거 네. 한번 들어볼래? 이런 네. 것도 좋고요.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 공기가 너무 좋지. 네. 이제 이런 말들로 병이 삶의 전부가 아님과 함께 나누는 일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치유적 대화의 핵심은 정확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진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네. 일상을 많이 전해드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1: 네. 한마디 더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네요. 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죠. 역할 분담, 치료 결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가족 소통을 위해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갈등을 관계의 균열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환자를 돌보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역할 분담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네. 부분으로 의견 차이가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그 누군가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누군가는 내 의견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서서히 이런 감정들이 관계를 갉아먹게 되는데
1: 네.
0: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끼리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대의 의도가 아닌 나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먼저 상대를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1: 네.
0: 오빠는 너무 무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엄마는 내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아, 내가 오늘 많이 지쳐서
1: 네.
0: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1: 네.
0: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맞는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가족 회의에서 이 치료법이 맞아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이런
1: 네.
0: 식의 논쟁은 점점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환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1: 네.
0: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때 포인트는 공통의 목표를 찾게 되면 이견 차이는 방법론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네. 누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 분담은 공평함보다는 동의함이 중요합니다.
1: 네.
0: 많은 가족들이 역할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현실은 각자의 시간이나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서 생각처럼 그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0: 나눠줄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평함을 강조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각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이제 끌어넣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내어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에서 돌볼 수는 있는데 경제적 계산은 어려워서 언니가 이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균형보다는 충분한 상의 끝에서 이루어진 상호가 동의한 결정들로 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역할 분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네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1: 네.
0: 작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해 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장기적인 과정 중에 서로의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1: 네.
0: 집에 아픈 가족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돌본다고 해도 그 뒤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한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자기의 힘을 기여하면서 애쓰고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서로에게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1: 네.
0: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1: 네.
0: 네가 그 결정을 내려줘서 우리 모두가 덜 헤맸던 것 같아.
1: 네.
0: 네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이러한 감사가 갈등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고
1: 네.
0: 또 작은 인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비로소 가족은 한 팀이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의 갈등은 결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1: 그렇네요.
0: 갈등을 대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1: 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찾는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치유를 주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1: 네.
0: 희망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제 같은 파장에 대해 이제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게 가족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1: 네.
0: 이제 이거를 비유를 좀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1: 네.
0: 혼자 울 때와 누군가의 품에서 울 때 그 느낌의 차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혼자서 울면 슬픔이 더 깊어지지만 내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이 왠지 견딜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정서적인 동기화인데 함께 슬퍼하고 희망을 찾는 이 과정이 주는 이제 핵심과 실천법. 첫 번째는 치유의 핵심은 외로움의 해소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가장 큰 고통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나만 이렇게 힘들 것 같은 고립감인데요. 가족이 함께 슬퍼한다면 나의 아픔이 곧 나의 그 모두의 아픔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1: 네.
0: 이곳은 뇌과학적으로도 이제 결합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불안을 완화하고 문제를 이상적으로 바라볼 힘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인데요.
1: 네.
0: 위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작은 실천 계획을 하나씩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공동체 효능감이 생기는데
1: 네.
0: 이게 희망의 근본적인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1: 네.
0: 감정 거울법 이렇게 말을 해요.
1: 네.
0: 문제 해결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각자가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 단어로 말해봐 이렇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답답했어. 오늘은 너무 걱정이 됐어.
1: 네.
0: 오늘은 너무 두려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 감정을 말할 때 아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 그래 그럴만했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로 비춰준다는 건데요. 이 한마디가 치유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동그라미 모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1: 네.
0: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1: 네.
0: 왠지 대립구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부엌의 식탁에 마주 앉는 대신에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서
1: 네.
0: 원형으로 소파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 말하면 그리고 5분 동안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거나 고마운 일을 먼저 공유를 한다면 그 뒤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0: 작은 이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 5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겨낸 거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앞으로 24 이제 하루 동안 실천할 작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0: 먼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현실들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견뎌낼 힘들이 점점 다져들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환자와 소통을 하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대화가 안 되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도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5분 동안은 묵묵히 이제 함께 차만 마시는 겁니다. 그 네. 공간에서.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손만 잡고 있는 것도 되고 네. 어깨를 톡톡 지어주는 것도 되고
1: 네.
0: 말은 하지 못하지만 무언의 위안이나 감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듣는다거나
1: 네.
0: 가족 사진 앨범을 함께 느끼면서 추억을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 기력이 없으셔서 말은 별로 못하시니까
1: 네.
0: 가만히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0: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도 있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제 작은 힘들에서 위로가 느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말이 없어도 소통은 되니까
1: 네.
0: 이런 비언어적인 공유가 말보다 더 깊은 치유를 준다고 하니까 꼭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아픈 가족을 돌볼 때 많은 이들이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과잉보호와 방치하는 소홀 사이에서 환자의 자립심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한마디로 균형 잡힌 돌봄은 내가 환자를 얼마나 잘 돌보는가가 아니라
1: 네.
0: 내가 환자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1: 네.
0: 저 환자를 도와주는 것과 환자를 대신하는 것을 꼭 구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환자의 존엄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균형 잡힌 돌봄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보는 겁니다.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컵을 두고 물을 마신다거나
1: 네.
0: 버튼을 누르기 같은 거는 절대 대신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온전히 맡겨두시는 거예요.
1: 네.
0: 위험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거나 약물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꼭 지켜주라. 이것이
1: 네.
0: 존엄성의 경계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묻기 전에 관찰을 먼저 하시라고 해요.
1: 네.
0: 도와줄까라고 묻기 전에
1: 네.
0: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1: 네.
0: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세요.
1: 네.
0: 이제 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서둘러 대신하지 마시고
1: 네.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1: 네.
0: 이 한마디가 할 수 있어라는 신뢰를 전달하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1: 네.
0: 그래서 과잉보호는 실패를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방치는 실패에 무관심한 거라면 균형은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균형 잡힌 돌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정서적인 여유입니다.
1: 네.
0: 내가 여유가 있어야 시간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1: 그렇죠.
0: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꼭 본인에게 숨쉴 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하루에 단 10분은 환자와 있는 공간을 떠나서 나는 지금 돌보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나라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꼭 이제 보장을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돌봄에 지치면 자연스럽게 과잉보호와 같은 통제나 예, 방치 회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환자를 존중하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아픈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를 환자라는 이 틀에 가두곤 하죠. 아프기 이전에 그 사람 개인이 취향과 꿈과 자존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병을 보느라 사람을 놓친다. 네. 환자 앞에서 사람을 먼저 두라라는 말이 있는데 네. 환자를 환자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그의 과거와 미래를 다 지우고 지금의 아픔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아프기 전에도 아픈 지금도 그리고 아픈 이후에도 그는 동일한 인간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환자에 대한 존중은 그 전체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실천을 하실 때는 과거의 취향을 대화로 초대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 네.
0: 아프기 전에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 네. 또는 음악, 취미 등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마가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 한번 들어볼까?
1: 네.
0: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 한 모금만 맛을 볼래? 아니면 향만 만들어 이제 들어볼까? 이렇게도 좋고요. 또 이제 병든 현재가 현재가 아닌 풍요로운 과거를 연구를 한다는 것이 네. 사진첩을 보는 것도 있고
1: 네.
0: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을 이제 같이 여행을 갔을 때도 좋고 이런 사진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선택권을 꼭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다 보면 선택할 큰 일들이 점점 잃어가게 되기는 하는데 대신 사소한 것들 오늘 입을 옷 색깔 양말 색깔, 창문을 열까 말까 이런 것들도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선곡, 드시고 싶은 과일 이러한 사소한 선택 것들은 온전히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뭘 원하세요라고 아니라 A하고 B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드시고 싶은 과일 1 바나나, 2 수박, 3 뭐 포도 여기에서 1, 2, 3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조금씩 더 드릴 때 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라는 이제 정체성을 주체성을 더 많이 가지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지키는 보조를 꼭 제공을 해드려라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을 테니까 편안히 보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1: 네.
0: 이렇게 꼭 시간을 보장해주고 이제
1: 네. 네.
0: 공간을 보장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정 감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프면 몸은 점점 약해져도 그 사람의 자존심과 꿈은 병실 문 앞에 두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을 매일 대화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로적인 돌봄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의 존중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가족은 이사가 아닙니다. 완치를 보장할 수도 또 모든 고통을 없앨 수도 없죠. 그럼에도 가족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0: 맞습니다. 가족은 이사가 아니어서
1: 네.
0: 치료도 완치도 고통의 완전한 제거도 우리는 하나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이라서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은 바로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매일 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환자의 가장 큰 공포는 고통 자체보다는 이 고통을 내가 혼자서 견뎌야 되는 고립감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때 가족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그가 아파하는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어 함께 느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눈빛과 손길로 전하는 겁니다. 말보다 침묵 속에 함께 앉아있는 것도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뭐를 말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손만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래도 존재하는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네.
0: 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가족은 병들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일상을.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 커피 냄새가 너무 좋지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고
1: 네.
0: 오늘은 창밖에 해가 화창하네 비가 오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 아닌 의미를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가족은 꼭 나을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대신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으로서 발견하는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프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래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네. 이렇게 고통 자체는 없애지 못해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순간 환자도 가족도 절망이 아닌 견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엄마가 아플 때 그렇게 함께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중한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래.

0: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가상이 환자가 되면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가 뭐 조부모를 돌보는 등 예상치 못한 역할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할 변화를 갈등이 하는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인지요?
1: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조용히 뒤바뀌게 됩니다.
0: 네.
1: 평소 든든한 기둥이었던 가장의 환자가 될 때 배우자는 어깨가 무거운 생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네. 서류 없는 자녀는 어느새 철이 들어서 병원 복도를 이제 조부모의 손을 잡고 걷기도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역할 전환을 두고 가족의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위기로만 보지 않고 전환의 기회로 이제 삼을 수가 있죠.
0: 네.
1: 희생이 아닌 기여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0: 네.
1: 역할이 바뀌면 내가 희생을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대신 아 내가 이 기회에 가족에게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포기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새롭게 얻었지라고 네. 전환이 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완벽한 대체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0: 네.
1: 가장이 했던 그 역할을 배우자가 똑같이 해내려고 하면 좌절과 갈등이 생기는데
0: 네.
1: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방식임을 인정하는 거죠.
0: 네.
1: 예, 역할이 바뀌어도 각자의 존재 가치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가족 모두가 많이 나눠야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임시적인 역할임을 의식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겁니다.
0: 네.
1: 역할 전환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큰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아 엄마가 생계를 마친 지 3개월이 됐네.
0: 네.
1: 엄마가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
0: 네.
1: 이제 아빠가 건강해져도 엄마는 새로운 역할로 다른 거를 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0: 네.
1: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도 가족이 연결이 변하지 않게끔 계속 대화로 풀어가신다면 정말 큰 성장의 계기가 될 겁니다.
0: 네.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아프고 누군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은 기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만들어짐을 배웁니다. 아픔이 한가운데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치유가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럼요. 네. 네, 항상 활기로 차 넘쳐서 네. 너무 보기가 좋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 활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0: 네.
1: 식을 줄 모르는 활기.
0: 그냥 이 스튜디오만 들어오시면 네. 활기 차 넘칩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뭐 조금 네. 그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십니다.
0: 안 좋아 보이죠.
1: 네. 네. 목소리가 힘이 없네요.
0: 네. 네. 좀 네. 좀 그 감기랑 안 친하려고 하는데.
1: 감기가 찾아.
0: 홍관 선생님 대신 친해졌어요.
1: 감기가 찾아왔습니까?
0: 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1: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요즘 또 그 에어컨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된대요.
0: 네, 네. 그럼요. 네,
1: 무턱대고 막 틀어놓고만 있지 말고.
0: 네. 그럼요. 시간이 참 빠르죠.
1: 네. 네. 지나가고. 저희도 뭐 이제, 방학을 시작한 지가 그 엊그제 같은데, 지금 좀만 있으면 또,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0: 네, 네.
1: 네.
0: 그래도 방학이 있어서 너무나 좋죠. 네,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1: 네,
0: 있고
1: 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1: 네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0: 펀조
1: 네
0: 펀조 아리랑을
1: 펀조 아리랑
0: 네 지금 충전해야죠.
1: 아, 충전
0: 네
1: 연습들 좀 하셨나요?
0: 어떠셨어요?
1: 대답이 없었어요.
3: 좀 했습니다.
4: 예. 마이크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1: 아, 요거요?
4: 좀 가운데.
1: 어?
4: 우리 잘 지키지 않습니다. 거리 멀어.
1: 그래요?
0: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1: 잘. 아, 말이.
4: 예.
1: 말이.
0: 잘 얘기하니까.
1: 목소리를 조금 높여. 네. 안 느낍니까?
0: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4: 느낍니다.
1: 네.
0: 들리죠?
4: 네,
0: 번조 아리랑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3: 네.
1: 네. 네. 많이 하셨나요?
3: 조금.
1: 조금.

0: 네, 요 부분은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꺾으셔도 되고 밑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네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쉬우시면은 나를 버 왜냐면은 나 하려면 음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죠.
1: 위에서 질러야 되니까.
0: 네, 위에서 질러야 되니까. 그래서 네. 나를 시작.

음을 어떻게 후려주세요. 가시는

0: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지난 시간보다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1: 그럼요.
0: 아까 이제 그 반장 선생님께서 네. 오늘은 한 사람씩
1: 네. 부르시겠대요.
0: 부르시겠대요.
1: 왜요?
0: 한 사람씩
1: 왜 어떻게 이렇게
2: 이제
0: 한 사람씩 시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아, 그래서
0: 아 시키면 네. 지금 그 할 준비를 다 하고 오셨나 봐요.
1: 그럼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열심히.
1: 네. 자. 노래를 한 사람 부르실 때는 그 가운데 마이크를 쥐고 하시면 돼요.
0: 가운데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네. 노란색 마이크.
1: 네.
0: 네.
1: 네.
0: 예.
2: 저기.
1: 네. 한번 무대에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0: 네. 자신 있는 네. 가장 자신 있는 분 누구실까요?
1: 반장님부터 하시죠.
0: 반장님부터 하시겠어요?
2: 아니, 여기서부터 하라고. 여기서부터.
0: 마이크를 제일 먼저 잡았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제일 먼저 잡은 분이 그러면 시작해 보십시오. 네,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죠?
1: 네.
0: 앉은 자리에서?
1: 네. 네.
0: 네. 뭐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마음 네네. 편하신 대로.
1: 네.

0: 잘했어요.
1: 이분은 아주 경기 방울먹이 막 나오시네요.
2: 방울먹이 네. 잘 나오십니다. 네. 네. 아주 편안하게 잘하셨어요. 편안하게. 네. 이게 노래라는 거는 이렇게 편안하게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부르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네. 물론 부르는 사람도 편안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네. 네. 자, 그래야 이제 또 듣고 싶죠?
1: 또 듣고 싶죠.
2: 네. 네. 다음 분.

0: 표현도 잘하셨어요.
1: 잘한다.
0: 예.
2: 잘하시네요. 아니, 다 잘하시네요.
3: 소미아야.
1: 예.
3: 자. 소미아야.
1: 그럼요. 오늘 오늘 가운데 앉으신 안.

0: 학생은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1: 서로
0: 근데 하실 것 같은데요.
1: 배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네네 맞아요.
1: 서로 마이크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누구나 다 한 네. 번씩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먼저 하든 빨리 하든 뭐 해야.

0: 연습을 좀 하긴 하셨나 보네요. 다들. 네. 네.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아, 제가 합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얼마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1: 커피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색상이.
0: 다음 날에는 어떤 색을 입고 오시겠어요?
3: 빨간 옷.
0: 빨간 옷을 입는 나한테 빨간 옷이었어요.

0: 식임체를 너무 네. 잘하시네.
1: 반장도 네. 반장님도 너무 잘했어요.
2: 네.
1: 아주 뭐
0: 그럼요.
1: 감정을 넣으셔가지고
0: 네. 네.
1: 좋습니다. 자, 그다음
3: 이 안 회장은 오늘 첫날입니다.
0: 네. 네. 이분은 아리랑 네. 워낙 잘 부르셔서
1: 네, 뭐
0: 네, 부르실 것 같은데요.
3: 아리랑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날.
1: 네, 네. 괜찮습니다. 자.

0: 얘기하셨는데
1: 너무 잘하시네요.
2: 그러니까요.
1: 그냥 뭐 다들 그래도
2: 네. 그러니까요.
1: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
2: 자, 마이크 지었습니다.
1: 마이크 벌써 그, 넘어가셨나요? 마이크가 빨리 넘어갔어요.

0: 뭐 이렇게
1: 네, 오늘 다 잘하시네.
2: 아주 잘하시네.
3: 안전하게.
2: 목이 나와요 와서 이제.
1: 네.
2: 맞아, 숨이 아예 나온다.
0: 안전하게 하시네.
4: 예전에 막 배울 때는 이렇게 네. 안 배웠단 말이에요.
2: 네, 네. 안 배웠는데, 그래서.
4: 심리도 못 가서 밝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발병 난다. 이래가 이게 요즘에 참 더 이렇게 있는데.
2: 감사, 예.
4: 예, 그때 여기를 헷갈려가지고. 네.

0: 살이 좀 그렇죠. 마지
1: 식임체가 들어갔죠. 네.
2: 자신감이 좀 덜하다. 왜왜 왜 저기 뒤에 분은 안 왔습니까?
1: 잘하시는데요.
3: 하겠다 제. 하겠다는 게 뺏어 간다.
1: 나중에 또
3: 빼야지. 같이.
2: 아니. 꼭 하셔야 돼요. 안 돼요. 다들 하셨는데. 네,
1: 괜찮아요. 아니 저분은 은근히 잘하시면서
2: 다들 같이 하시면
1: 옆에서 보시니까 괜찮아요.
2: 되니까 괜찮습니다.
1: 네.
2: 네. 그 앞에 선배분들이 다 하셨는데 하셔야죠. 네.

0: 결혼 잘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못한다고. 본인이 자꾸 못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그 식임새 그 부분에 가서도 못 가서 이 부분도 천천히 아주 잘하셨어요. 네. 아니 자신감 갖고 하세요. 아 수수봤어.
1: 부끄러워.
2: 수수봤어. 네. 무슨 이제 뭐
0: 처녀.
1: 처녀.
2: 아직도 10대 처녀. 수수보시면 어떻게?
0: 나도 10대 처녀도 수수보 안 해요.
3: 그분이 가르치는 잘 주시는데 제가 그거 보답 제대로 못 할
0: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4: 괜찮습니다. 네. 어미란 쌤 한번 보답해 보세요.
0: 코맹맹 코맹맹
4: 어 괜찮아요. 코맹맹이로 대답 보답하십시오.
0: 코맹맹
4: 보답 응. 자.

0: 예, 잘하셨습니다. 코맹맹이고 뭐 코맹맹이도 참 좋네요.
1: 좋네요.
0: 네. 뭐 아주 잘 보답하셨어요.
1: 잘 보답하셨어요. 네. 어, 홍건수님 코맹맹이 아니니까.
0: 네, 그렇죠. 예. 보답을 잘
1: 보답하시죠. 바로 똑똑하게 보답하시죠.
2: 지기시피요.
0: 그리고
1: 네.
0: 그 지금
1: 네.
0: 보니까 네. 어, 여러분들이 다 잘 부르시긴 잘 불렀는데
1: 네.
0: 그래도요. 그래도 몇 개 부분은 조금 더
1: 짚고 가셔야 돼요.
0: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1: 네.
0: 네.
1: 네.
0: 이걸 꼭 밑에서부터
1: 두 개.

0: 음이 두 개거든요. 아, 두 개. 아리랑. 그 다음 또. 네요. 음을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1: 다른 네. 점이 그게 다른 점이지.
0: 네네네. 네, 네. 예. 아, 아, 네. 그다음 또, 또 올라가죠. 아, 아, 아, 여기서 아, 아, 하다가 아, 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2: 네. 내려와요.
0: 내려와야 됩니다. 아, 아, 라. 그다음 또.

여자 아라리오 여자 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라리오 요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안 되고 아라리요 요 이렇게. 네 역시 음이 두 개거든요.

0: 네, 잘하셨어요.
1: 야, 오늘 잘 배우셨죠?
0: 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더없이
1: 심리도 심리도 아니고 심 아리랑 마찬가지로 심리도 못 가서 네. 천천히 하시면 다 돼요. 네. 아, 그리고 방금 우리 그 처음에 할 때도 아 두 한 층이 올라가서 아리랑 아 이거 올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냥 아리랑 아니에요.
0: 아아 꼭 있습니다.
1: 그렇죠. 요즘 아리랑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아리랑 많이 가르쳐야 돼요. 네. 무엇보다도
1: 그렇죠.
0: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가르치든 상관없습니다.
1: 네.
0: 아리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렇죠.
0: 전통이 됐든 뭐 계량형이 아리랑이 됐든 네. 뭐 어떤 아리랑이 됐든 아리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럼요.
0: 네. 번조가 됐든
1: 그렇죠.
0: 개조가 됐든
1: 네. 그렇죠.
0: 개조한 아리랑이든 네. 번조 아리랑이든
1: 네.
0: 많이 가르쳐야 돼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그 다만 저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렇죠. 원 맛으로 네. 오리지널 맛으로
0: 네.
1: 가르쳐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왕이 배우실 때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 네. 아리랑 곡에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부를 수 있어요.
0: 그럼요.
1: 근데 시김치를 안 넣고는 다 부를 수 있죠.
0: 그럼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노래 대잔치
1: 네.
0: 갔을 때
1: 네.
0: 아주 그 어린 동무가
1: 네, 네.
0: 어린 동무가
1: 네.
0: 그 어머니랑 같이 나와서
1: 네.
0: 딸 둘, 큰 딸, 작은 딸,
1: 네.
0: 어머니 세 분이 아리랑을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리랑이 뭐 잘 불렀든 못 불렀든 그걸 떠나서
1: 네.
0: 저렇게 어머니가

0: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리랑을 부른다는 그 그렇군요. 자체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특별히 칭찬해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럼요.
1: 아, 잘하셨어요.
0: 네.
1: 네. 우리도 여기 앉으신 분들이 아리랑을 네. 정말 제대로 된 아리랑을 배우시고 나서 이제 또 격이 다른 아리랑을 부르셔야죠.
2: 따라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1: 네. 그럼요.
2: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잘 배워가지고.
1: 네. 이전에 시김새 같은 건 못 가서 네. 네. 이 부분도 다 잘하시잖아요.
0: 다 잘하시죠.
1: 네. 네. 그래서 다만 심리도 못 가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0: 우리 민요가 참 묘하죠. 네. 한 글자씩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1: 꽁꽁이었는데도 난 맛이 들리지.
0: 맛있죠. 우리가 그 냉면을 드실 때 거기다 그냥 국에다 잡수기랑 뭐 소고기도 엮고 닭갈비도 넣고 뭐 김치도 넣어야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미련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다미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0: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여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작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끝에 놓은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사물이라 이범이 고작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있었다. 마을 어귀 위에 늘어진 부드나무는 산들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명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 통신원이 달려왔다. 보고드립니다. 주석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뭐라고?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 주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어?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돌려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정말 뜻밖의 소화기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묶인 것입니다. 삼국시기 료비가 사천에 들어오자 장송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졸래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계책이 있으려나? 운남성 추석 용문은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부대인 여섯 개 료와 두 신병탄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문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용문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 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체는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손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한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손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한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곤명 서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상항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상항 남쪽에서 소당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곤명 서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집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상항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상항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 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상항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래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이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1: 괜찮을 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저 밤새 얼굴

0: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태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좋습니다. 겨우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1: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1: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1: 하지만 왜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크를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1: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에?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에?
2: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날에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앉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태똥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1: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군단은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놓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0: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 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1: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0: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1: 뭐 할 말이 없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일군단에서 보내자.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했어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턴이나 되었지요.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산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산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주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그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우대활동도 또 독특합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약에서 약도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계시는 교십도 드리고 해서 이번 우대활동이야말로 대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활동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근뇌보신환와 같이 좀 약 자체가 중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약공장 자체가 우리 요식급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는 우리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입니다. 제약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둥 뚱어어조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국가중앙기업에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약공장의 약들은 이 민팔이란 말입니다. 핀팔이기 때문에 우리 옷을 싸거나 신발 싸거나 심지어 이래봐도 아깁니다. 똑같은 신발이지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름 있는 이런 신발 공장에서 만든 옷이나 신발이나 신어보면 아깁니다. 낡습니다. 발패나 안 하고 오래가고 많이 걸어도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약은 더 합니다. 약은 정말로 사람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에서부터 관리하는 제약공장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이라 할 때는 약이 들어가도 꼭 그 약이 진짜 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량, 질 이걸 다 보존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납니다. 근뇌보신환에는 약 자체가 진기한 약재가 들어가고 또 이 약이 처방이가 그냥 한두 사람이 처방한 약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름 있는 우리 그 명의가 처방하고 또 따라서 근종 황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89세거든 옛날에 89세 살았으면 지금 한 120세 깡가집니다. 옛날에는 60살 거정만 살아도 다 환갑잔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0: 약이기 때문에 예, 그 네버시환에는 좀 써볼 만한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제가 그 네버시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저는 이 락궁수의 부주가 심하고 예측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이어서 저기 항상 고지름증이 나고 예, 저는 경력이 없고 이래서 저 이거 썼는데 예, 지금 면에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좋아지죠?
2: 예, 예, 지금 예, 고지름증이 그리 안 나고 저기 혈압이 운동되니까
0: 네.
2: 고지름증이 그리 안 나고 그다음에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하면 황황하던 게 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저는 밤 자지 못하고 하여튼 다섯 번 일어나고 나면 내가 밤 못 자겠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좀 밤 잠을 잘 수 있고 그것도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나고 저것도 뒤에서 자꾸 예, 좀 소리처럼 소리 받던게 이게 좀 많이 나서 좀
0: 그리고
2: 얼마
0: 귀가 잘 들리지 않고
2: 예 소리 날까 또 말소리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0: 네.
2: 근데 이게 좀 많이 나섰습니다. 네. 이 약을 먹어보니까 큰지 약청이 좀 만든 약이고 약조야 또 스타스타스타스타스타 뭐 좋은 약조니까 이런 걸 저기 먹어볼까 확실히 약이 효과 빠르고 당연히 다릅니다.
0: 네.
2: 예, 이래서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쓰지 오늘 좀 약을 좀 배달도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좀 독특합니다. 예, 특대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용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내버시환 하면은,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늘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보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변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도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네.
3: 예, 저도 건네보시나서는 한답니다.
0: 네.
3: 어떤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이거 먹기 전에는 제가 이 머리가 진짜 영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심장도 계속 후들후들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0: 네.
3: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 여러 가지로 언제는 나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불편해가지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갖고 약도 먹어보고 의사들에 대한 참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이 방송 이 선생님이 정말 이 이선생님은 강의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그 뒤에 그저 쏙쏙 들어가고 이 요거도 정말 요 이 약 요런 니체 딱 뒤에 소리 딱 얘기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정말 뒤에 쏙쏙 들어가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내일 건네보신 하는 선택에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이거 먹고서 이 머리가 그렇게 아픈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된다.
0: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예, 그러면 가슴이 계속 우들우들거리고 잠을 못 잤는데 부둥 사람 지금 많이 지금 좋아져. 잠을 진짜 네. 잘 잔다 지금은. 하루에 네.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씩 잔단 말입니다.
0: 네.
3: 결국 이 녹공시 부두 심해가지고 계속 머리가 더 싱한 게 동시에 났습니다.
0: 이게 구슬이 들어가고 우슬이 들어가면은 동맥이 굳어졌던 동맥경화, 죽상경화 이게 치료되면서 이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이 내려와야만이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이러던 게 치료됩니다. 이 약 그런 법이.
3: 예, 그래 이 약 진짜 이래 먹어볼까 이 여기저기 몸이 불편한 증상들이 다 지금 이 많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러면 이 경력도 이렇게 저 없어가지고서는 뭐 어디다 뒀든지 또 내 뭐 가지러 갔든지 이것도 미네 생각했는데 이게 다 많이 도와지.

0: 있다 말입니다.
1: 네.
0: 이게 또 이 방송 들어보니까 또 활동도 흡수하게 좋습니다. 이번 활동이.
1: 네. 이번 우대 할 때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약 좀 있지만 이거 어쨌든 이래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면 약 좀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이
2: 네.
0: 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런 머리에 문제 생겼다 해서 중이는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있다 혹은 심장병 있다. 딱 심장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동맥이 경화 오고 노공이 오고 심해가 오는가. 이게 다 피가 흐려지고 걸어지고 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머리에 와서 뇌세포까지 활스 뇌세포가 손상한다 이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우리 아저씨 낙심차에 왔는데 또 지금 좀 심한다 그래서
1: 네.
3: 이거에 병원에 저 병원에 가서 많은 땡기도 맞고 왔는데도 그냥 이게 머리에다에 두 개비 씌워놓은 것 같고 허리 시하고 어림쥐 나고에 계란 도다리 알게요 이랬댔습니다. 이래서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이 약을 선택했는데 아 어전에 그 어림쥐 나던 증사에 기본상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전에 두 달 썼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영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 예, 네. 그냥 사파에 누워있고 그리고 얘 예, 그 다음에 맥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예, 네. 이거 쓴 다음에 신기하게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쓴 다음에 남자들이 전열성염이 있어서 소변을 하나 밤에 자주 보는데 어찌게 건네보신 아닌데 소변을 저는 두 번밖에 안 본다.
1: 오신이란 말이야. 송파칠 보양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고가계통 질병, 콩팥이 허한 증상 치료돼.
3: 예, 예. 그리고 예, 아랫다리 진행이 없어 후들거려서 예. 아,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 아, 어둠에 걔도 놀라 잘 다닙니다. 그리고 예. 또 예, 어둠에 식사도 좀 할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예. 혈압 도돌이 잘 되지 어둠에 그 허리 무겁던 게 낫지 해서 예. 아, 이 약에 병원에 약도 많이 써봤는데 병원 약보다 예, 이게 효과 얼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 병이 예, 들어간 약은 우리 여자들은 40대 후반 남자들은 50대부터는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예,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이분이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그럴 때 예, 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약에서 약도 드립니다. 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머리에 문제 생겼다. 노공이든 예, 예, 우리 뇌조직 위축이든 뭐 뇌 부분에서 우리 그 하마 부분에 문제가 생겼든 이런 뭐
2: 네, 끊겼습니다. 네, 우대 활동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지금 건뇌 보신환 쓰고 있는데 나는 주약에 잠이 잘 안 오고 예. 그리고 저 소변 차수가 심하다. 그래서 예. 건뇌 보신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도대 썼는데 확실히 내가 써본 게, 내 써본 데 의하면 제가 지금 잠이 오던 게 그 전화기 그저 얼마 못 자면 자꾸 잠이 깊이 못 든다면 괜히 이거 쓴다면 잠이 깊이 든다면 안 돼. 그래서 네. 하나 소변이가 인분화된 게 지금 이게 도는 게 아긴다면
1: 네.
4: 이 여름에는 소변이랑 이야기 방송 통해서 여사하는 말을 들어보겠다.

0: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나우션 통부, 뭐, 대뇌하고 콩팥이 문제 동시에 보충하고, 그 다음에 피선, 비장하고 콩팥을 동시에 조절하고, 심장하고 선, 신선, 부조, 이걸 생리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조합이 됐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금요파시화를 우리 큰 언니가 다 쓰고 효과 너무 좋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기억력이 완전 영인다거든. 연세도 연세 있어 그런가 해서 그렇게 이거 다 쓰고 지금 뭔가, 뭔가 기억력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이전에는 뭐 고만 한 말을 물어보고 한 여러 번 더 물어봤는데 굉장히 지금은 그 상태 별로 어디 간 데 없어지고 그리고 좌변 자주 왔다 썼어요. 이게 좌변은 그래서 한 날 쓰다 한 6번씩 5번씩 나가더니 지금 이제 다 쓰고 이거 다 쓰고 얼마 안 돼서 한 달쯤 넘어가니까 좌변 다 쓰고 말 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썼겠죠. 그리고 허리가 아파하고 허리도 아파하고 다리도 아파하고 이게 한번 이래 우리는 골반댕이 있는 거라서 골반댕이 되었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쓰고 허리 아프다 말아야 하고 다리 그렇게 썸에 아픈 일이 얼마 아프게 아야 아프다 그리고 우리 언니가 다 쓰고 이 약하면 정말 그 유명한 제 공간에서 만든 약이 되거든지 정말 다른 어느 약 먹 그냥 맛있었어. 아주 육수리게 효과를 봐서 너무 좋아서. 동생, 그래, 이번에 또 일곱 배달밖에 안 땀. 그리고 우리 언니 다 오셨다. 그래, 내게 둘째 언니들.
1: 네, 언니들. 그래요. 언니들. 배달 받으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뇌보신환 하면은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뇌를 건전하게 하고 우리 콩팥을 보양해준다 이 말인데 먼저 일단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조직이 위축하지 말고 우리 MRI나 이런 뭐 CT나 이 노브 CT나 여기서 보면은 노바이즈 빙벤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은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년 오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연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0: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요,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어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수고하신다. 네. 저는 연지 강구복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드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단도 들이켜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메스리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간 구박에 그래서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전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속이 수부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대고든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0: 네.
2: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0: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2: 글쎄 말입니다.
0: 치료 가능합니다.
2: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드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이?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 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광고복에 그 영어 오랫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없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기세란다. 나는 약 쓰는 소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지 않아가지고 짜증내는 소리 반복.

0: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비순 통학에서 달라가고 수장님만 한 칸가 용시 월 대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네.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설이 이 약을 잡은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수네들이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 여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에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수네들이 그 증상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예.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이 흡수가 빠르고 효과 좋단 말입니다.
1: 예.
0: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1: 예.
0: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0: 대답하 예, 오, 좋구나. 예.
1: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어, 그러니까. 그 티도 예.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1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함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철 작사 리태호 작곡의 나그네 한 세상입니다. 담백한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은 삶의 희로애락을 조용히 되새기게 하며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선사합니다. 최성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홍영암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입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 희망 가득한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여성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미상학 작사 황선홍 작곡의 고양이 강물이 이어집니다. 흘러가는 고양이 강물처럼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긴 이 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겁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학송 작사 리아조 작곡의 연변연가입니다. 연변이 상과물, 사람들의 생활과 정치가 생생하게 담긴 이 노래는 고향 연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아는 곡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연변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박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병철 작사, 박세성 작곡의 축복의 노래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삶을 향한 진솔한 축복의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김영철 한선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재현 작사, 김태종 작곡의 내 조국 거대나 아름답니다가 이어집니다. 조국의 상과물, 아름다운 풍경, 조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이 담긴 이 곡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강일 작사, 리론의 작곡의 해변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해변이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운 선율과 아리랑 토기의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황공규입니다. 우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푸른 산천과 그 속에 깃든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음식 내음. 여행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의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을 만나며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정성과 지혜를 함께 맛볼 때 비로소 여행은 완성됩니다. 여행 가이드는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푸른 장백산을 품은 연변의 깊은 맛과 향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떠나볼까요?

연면 음식은 청상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물꿉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면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면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면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면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면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미역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 속하는 미역은 조선족의 문화, 특히 생일과 해산 후 요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미역의 잎은 넓고 평평하며 날개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기둥 모양의 자루로 되어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빛깔은 검은 갈색 또는 누른 갈색이며 길이는 1, 2m 혹은 6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미역은 중국어로 군대채라고 하며 치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역은 다양한 영양 성분과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역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으로 특히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슘, 철분, 아연, 요오드 등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은 우유의 약 10배, 철분 함량은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B1, B2, C, 엽산 등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역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에이코사 펜타인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급송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을 지닌 미역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미역국은 가장 대표적인 연변 특색 음식입니다. 조선족 산모들은 해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데 이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산모가 미역을 먹으면 어혈을 제거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 어부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배가 몹시 아팠고 젖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자 어부는 매우 근심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고래가 바닷가에서 새끼 고래를 낳자마자 곧바로 얕은 물가로 헤엄쳐 가서 미역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붉은 빛깔의 오줌이 고래의 꼬리 쪽에서 배출됐고 새끼 고래도 어미 고래로부터 젖을 듬뿍 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부는 미역이 오줌을 내고 젖을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부는 미역을 한 배 가득 채취해서 미역 말랭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부의 아내는 정말로 다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해산한 후 어부는 기쁘게 미역을 한 솥 가득 끓여 먹였습니다. 뜻밖에도 산모가 이 미역을 먹자 과연 어혈이 배출됐고 배도 아프지 않았으며 젖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도 매우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고 이후로 산모가 미역을 먹는 풍습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역국을 만들 때는 먼저 마른 미역을 찬물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불립니다. 불린 미역은 물기를 살짝 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쇠고기를 넣어 중불에서 겉면이 하얘질 때까지 볶다가 미역을 넣고 2, 3분간 더 볶아줍니다. 이때 미역이 참기름을 흡수하며 약간 투명해지면 물이나 멸치 육수를 부어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과 국간장을 넣고 중불로 줄인 뒤 15에서 20분간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구수하고 시원한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연변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인 불로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로초는 학명이 초성용인 식물입니다. 주로 장백산 지역의 특정 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희귀한 약용 식물입니다. 불로초는 중국 장백산 지역이 주요 분포지입니다.

연면의 도산품 목록이나 관광기념품 추천에서 인삼, 로경과 함께 불로초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는 불로초가 연변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불로초는 장생불사의 상징이자 신비로운 영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가 장백산의 실제 약용식물과 만나면서 불로초는 단순한 약초를 넘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연변 특유의 상징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노래 한 곡 듣고 불로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 블루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장백산 기슭에 한적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진사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는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대대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화로를 지켜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집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에 불씨를 들고 눈빛에 깊은 뜻을 담아 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들은 밤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함없이 화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며느리는 화로가 하룻밤 사이에 오줌이 뿌려져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다시 불을 붙였으나 그 후로도 화로는 자주 변고를 당했고 항상 깊은 밤중에 은밀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을 품고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이 진상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고요한 밤 그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비로운 붉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창틈 사이로 몰래 들어와 곧장 화로로 걸어가 그 장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자 붉은 그림자는 다시 조용히 달빛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의문으로 가득 찬 며느리와 여전히 차갑게 식은 화로만 남았습니다. 아하, 바로 너라는 녀석이었구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며느리는 교묘하게 실타래 덫을 설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붉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며느리는 실타래가 그림자의 바지 가랑이에 단단히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뒤쫓아 밤새도록 추적한 끝에 실타래는 마침내 그녀를 장백산 소천지 기슭 가파른 바위 틈새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한 모양의 큰 나무 하나가 우뚝 서 있었고 실타래는 그 나무 뿌리에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파내자 보라색 이삭을 머리에 쓴 기이한 모양의 초종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기이한 약초를 가지고 돌아가려 했으나 불행히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여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이진사의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 묻자 며느리는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매일 밤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오줌으로 화로를 꺼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자, 한번 잘 살펴보자. 자세히 감증한 결과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이 초종용이라는 희귀한 약초임을 알아냈습니다. 마침 이때 이진사의 딸이 중병에 걸려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가족들은 이 약초로 치료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정성스럽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사흘 밤낮을 깊이 잠든 후 놀랍게도 깨어났고 그동안 앓던 고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며 새 생명을 얻은

듯 활기챘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약초의 신비한 효능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그 가파른 바위를 불로암이라 부르게 되었고 장백산 기슭에서 나는 초종용은 그로 인해 불로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신비로운 영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미역국과 연변의 특산인 불로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에 깃든 산모의 회복과 어머니의 사랑, 한 포기 약초에 담긴 장생의 염원과 전설의 신비. 우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숨결과 지혜를 함께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변의 밥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 써내려가는 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음식을 통해 계절을 느끼고 정성을 나누고 오랜 전통을 이어갑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최민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고장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요. 창밖을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지 않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안톤 체호브의 단편 애수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외로움과 소통의 진짜 의미를 묻는 걸작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고리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기는 큰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복판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실날같이 내려 길 위에 살짝살짝 쌓이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낡은 마차 한 대가 그대로 멈춰 있어요. 마부는 마치 하얀 눈사람처럼 온몸이 눈에 덮인 채 마차 위에 꿈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가의 한 점처럼 보여요. 이 마부의 이름은 이오나. 벌써 점심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오나의 요즘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어요. 바로 며칠 전 그의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평생을 마차를 몰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마차를 몰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아서요.

0: 그때 드디어 한 군인이 다가옵니다.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마부, 비보르그스카야 거리로 가세. 이오나는 깜짝 놀라 고삐를 잡아당깁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 길에 있지 않아요. 그는 뒤에 앉은 군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용기를 내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나으리, 제 아들 놈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0: 그러자 군인이 무심하게 묻습니다.
1: 그래? 왜 죽었지?
0: 이오나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온몸을 돌려가며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요. 하지만 군인은 그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에나 가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군인은 짜증스럽게 말했죠.
2: 어서 가게, 어서! 이러다간 내리대도 도착 못하겠어.
0: 이오나는 말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뒤를 되돌아보며 계속 말을 잇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눈을 감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오나는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은 내려보낸 이오나는 다시 거리 한복판에 마차를 멈춥니다. 눈은 그를 다시 하얗게 덮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 한 시간 또 한 시간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세 명의 젊은이들이에요. 한 명은 곱사등에다 술에 취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마차에 올라탔어요. 곱사등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부, 빨리 가. 아니, 늙은이, 채찍질을 해. 이오나는 가격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1루블이든 5코 페이카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떠드는 동안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이죠. 이번 주에 제 아들놈이 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제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한 명은 어제 코냑을 네 병이나 마셨다고 자랑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게 거짓말이라며 받아칩니다. 그 와중에 이오나의 말은 그냥 공기처럼 흘러갈 뿐이에요. 곱사등이는 화를 내며 말했죠. 누구나 죽어. 어서 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농담 삼아 이오나의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오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억지로 웃으며 말하죠. 이 재미는 분들이군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한 젊은이가 결혼했냐고 묻자 이오나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말합니다. 지금 제 아내는 축축한 땅이랍니다. 무덤이죠. 아들은 죽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죽음이 문을 잘못 열었나 봐요. 저한테 와야 하는데

하지만 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바로 그때 젊은이들은 도착했어요. 그들은 돈을 내돈 지고는 아무 일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오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몇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이곳에 이나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쌓인 애수는 너무 커서 만약 밖으로 쏟아낸다면 온 세상을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애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좁은 가슴 속에만 갇혀 있을 뿐이에요. 이오나는 문지기를 붙잡고 몇시냐고 묻습니다. 사실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지기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오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심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본 척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애수가 있고 누군가의 귀 기울임을 기다리는 순간이 있답니다. 체호브는 이 작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무관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아닌 말에게서 위로를 받는 이오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들어줌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애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 안톤 체호브의 글은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담담하고 객관적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차분히 기록하듯 그의 인물들의 일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글을 읽을 때면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체호브가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진실을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주인공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그냥 보여줄 뿐이죠.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따라 특히 말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추운 밤에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전정의 담당의 김민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진 반찬, 밤늦게 돌아와도 켜지 않은 형광등,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그 침묵.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감싸는 일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닮은 따뜻한 음악,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은 먼저 진동의 글, 나의 아버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쉰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손녀인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시무르게 웃으며 맞춰보세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교원이었던 어머니는 학교일로 바삐 돌아치다 보니 나를 돌보는 일은 자연히 아버지 몫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내 머리를 감겨주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머리를 감는 날이면 아버지는 먼저 누울 수 있는 등나무 의자를 가져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날 보고 머리를 우로 향해 누우라고 했다. 그 자세로 누우면 피가 쏠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도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물을 기로 오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거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물을 한 사발 떠서 내 머리에 부으면 따뜻한 물이 귀 뒤로 흘러내려 화들짝 놀란다. 아버지, 난 머리 안 감을래요. 가만히 있어. 나의 반항에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나의 머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가시 덤불처럼 엉킨 내 머리를 아버지는 먼저 비눔을 묻혀 박박 문지른 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안간힘을 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벌컥 화를 냈다. 머리숱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직소리도 못하고 아버지의 머리 감기 행세가 끝나기를 곰상곰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뒤 아버지는 따뜻한 물을 내 머리에 붓더니 포기한 듯 말했다. 일어나라. 엄마가 오면 다시 씻겨달라고 해. 내가 얼른 몸을 일으켜 거울에 비춰보니 입안에는 비누 거품이 개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대 엉켜붙어 빗질조차 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어깨가 흠뻑 젖은 처참한 내 몰골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는 이 일화를 자주 꺼내주셨다. 어머니는 매번 그 일을 과장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뒷짐을 지고 잠자코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씩 받아치웠다. 궁금해하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할 거면서 왜 굳이 내 머리를 감겨줬어요? 난 아주 쉬울 줄 알았거든. 아버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흔쾌히 승낙하자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머리를 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야 이웃한테 우리 딸이 집에 왔다는 걸 알리지. 그러고는 또 묻는다. 언제 머리를 감겨줄 거니? 점심에요. 그 시간에 햇빛이 잘 드니까요. 아버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가득 내리쬐었다. 어머니가 심은 나팔꽃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렸다. 청고마비의 계절, 베란다에 심은 나팔꽃에 둘러싸인 아버지는 유난히도 멋져 보였다. 나는 수건을 아버지 어깨에 들러드리며 말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낮은 소리로 물었다. 린 여사는 점심을 드셨겠지? 네, 그런데 아직 낮잠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곁눈질로 이웃집 베란다를 살피는 것을 알아채었다. 나는 샴푸를 손바닥에 둬 아버지의 성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꼼꼼히 발랐다. 그리고 부드럽게 두피를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한 데다 가늘기까지 했다. 순간 슬픈 감정이 욱치미로 올랐다. 아버지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렇게 손님이 약해서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니? 그때 이웃집 베란다에 린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몸을 내밀고 큰 소리로 물었다. 왕 아저씨, 따님이 왔나 보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봄에 몰라요? 린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날라키 잘했죠? 린 여사의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린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버지가 나에게 속삭였다. 무조건 자기네 딸하고 왕신의 딸이 효성스럽다고 할 거다. 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나서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꼼꼼하게 싸맨 다음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었다. 따스한 바람에 아버지는 잠이 쏟아지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발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가 느릿느릿 말했다.
1: 늙으면 다 그렇지. 젊었을 적에는 발냄새가 지독했는데.
0: 나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발을 꼭 감싸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애의 마지막이 이르러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나의 볼에 갖다 댔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생애 가장 무섭고 슬펐던 날이었다.
1: 괜찮아. 아버지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잘 뿐이야.
0: 나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두려움을 달랬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모님의 정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님은 내 삶의 시작이었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저앉지 않도록 든든하게 잡아준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의 딸로 조금은 단단하게 서일 수 있다. 또 한 해가 흘렀다. 오늘은 부모님 장소를 찾아갔다. 손끝으로 비석에 새겨진 이름자를 더듬어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바람은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고 푸른 하늘엔 흰 구름이 동실동실 떠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감겨주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 손을 허공으로 뻗어본다. 따사로운 햇살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꼭 당신이 오르만지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

다음 작품입니다. 량홍의 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는 26살 되던 해에 시집을 갔다. 우리 고장의 결혼 풍습에는 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에 먼저 본가에서 손님들을 청하고 이튿날 신랑 집으로 가서 식을 올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는 결혼에 세간을 났으며 오빠는 외지에서 일했고 나는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막내 동생은 그때 중학교에 다닐 나이였으니 아마 집에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집안에 혼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할 처지도 못되었다. 큰언니는 부득이 단위 숙소에 동료와 친구들을 불러 단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때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엄동설한

되었다. 그나니는 작은 골로에 커다란 가마를 올려놓고 요리를 볶았다. 가마에서 나오는 족족 접시 두 개 나누어 담아냈다. 상에 오른 요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손을 거들어 주기나 했는지, 손님은 몇 명이나 왔던지 기억이 감감하다. 그저 단 가마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와 방안 가득 안개처럼 피어오른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큰 언니 곁에 누웠음에도 울고 있는 언니를 다독여주지 못했다. 괜히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비록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지만 나는 이미 큰 언니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우리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한겨울 난방시설 없는 방안에서 우리는 가까이 붙어 누워 간신히 추위를 이겨냈다. 큰언니는 내가 굳어져 있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돌오돌 떨었는지 따스한 손으로 내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독여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긴장을 풀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서도 나는 이 장면이 자주 생각난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 일 앞에서만큼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소녀이며 큰언니는 결혼 전날 밤 슬피 울던 신부이다. 큰언니는 늘 우리들을 철없는 아이로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둘 가정을 이루자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기도 했다. 큰언니는 동생들이 배고픈 고생을 할세라 늘 전전긍긍했다. 또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었다. 우리가 큰언니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큰언니의 보살핌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터라 마음속에 묵묵히 새길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큰언니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사람을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다. 큰언니는 예술에도 소질이 있었다. 손풍금과 해금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었다. 한겨울 빨간 솜옷을 입고 광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큰언니는 매사 열정이 넘치고 긍정적이다. 내가 큰언니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몸을 흔들거리던 모습이 우습다고 깔깔대던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언제부터 큰언니 생일은 우리 형제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이면 생화를 사보낸다, 식사를 대접한다, 새 옷을 선물한다 하며 난리법석을 피우고 큰언니가 즐거워하면 덩달아 행복해한다. 큰언니가 정년 퇴직을 하던 해 우리 형제들은 큰언니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물론 큰언니의 잔소리도 달갑게 들어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큰언니의 기분에 따라 울고 웃는다. 큰언니가 기분 좋아 웃으면 다들 상이라도 받은 듯 신나하고 큰언니가 화를 내면 하나같이 축 처진다. 우리는 큰언니의 주위에서 빙빙 맴돌며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러 애를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어른이 되어서야 큰언니의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이 눈물 겹도록 고맙다. 긴 세월 동안 큰언니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배려,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이제 단단한 혈육의 고리를 형성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언니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나에게 가르쳐준 가족 사랑이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저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곳곳의 밤은 네온으로 빛났지만 고향의 밤은 별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에 가면 여름은 더 짙어지고 겨울은 더 차갑습니다. 별은 쏟아질 듯하고 겨울물은 발목을 감쌉니다. 고향은 내가 자란 땅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김동규의 소필, 고향 목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향은 언제나 인간 정신의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고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고향이 심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언제나 봄이고 사철 푸르기만 하다. 우리 마음속의 고향은 그렇게 풍요롭고 항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영만리 어딜 가도 고향은 인간의 꿈의 둥지이고 오매 불망 그리운 유토피아다. 태어난 곳이라는 그 감격과 환희, 하여 고향은 어머니 모체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 인간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만큼 허탈감에 빠질 때는 없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급급하다.

하지만 누구나 고향에 돌아올 때는 들떠있고 대범해지고 신사다워진다. 고향은 마치도 가을 하늘에 걸린 달처럼 그렇게 시리면서도 은근하고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텃밭에 자리를 잡고 떠날 줄 모른다. 비록 타향이라도 정리들면 고향이 된다지만 고향만은 영원히 가슴에 뿌리를 받고 아지를 치고 잎을 키운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운명을 고향과 연계시키고 살아간다. 실패와 착오를 두고도 고향 앞에 부끄럼을 느끼고 승리와 성공은 고향이 가져와 자랑하고 과세에 보고파하는 것이 인간이다. 고향은 귀여운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다. 고향 땅에 비뚤비뚤하게 그려놓은 동년의 그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동반하여 귀가를 부르던 어머니 목소리, 알몸뚱이를 감실감실 태워주던 고향의 여름해와 고추를 달랑이며 뛰놀던 강변의 모래밭. 하여튼 누구나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잠깐이나마 야망과 욕구를 버리고 목가적인 환상에 잠기곤 한다.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님이 내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빌듯이 고향이 창성하고 자랑 많기를 축원하면서 살아간다. 타향에서 만난 고향 사람은 전에 어떤 알력이 있고 오해가 있든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지기로 된다. 한 고향이라는 조건 하나로 서로가 경계를 허물고 진정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만남 속에 고향에서 서글펐던 편린들이 삭제되어 버리고 손을 뜨겁게 잡는다.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고향 사람이라는 유대 하나로 전에는 앙숙이던 기억밖에 존재끼리도 서로가 너그럽게 양해를 하고 포섭을 하면서 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때면 사람들은 고향을 안주삼아 마주앉아 서로가 자기 주머니를 풀려하고 고향 추억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물론 고향의 부모나 아내, 친구들이 있어 고향이 더욱 소중하고 따뜻하겠지만 고향은 안원과 추억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타향에서 허둥지둥 실패를 거듭하고 거칠한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와도 고향은 투정없이 받아주고 너그럽게 안아준다. 하여 타향에서 저녁술 한잔 마시고 쪽잠이 들었던 나그네 가슴에 서리서리 탈에 초르는 애소는 끝머리에 부지직 간장이 타는 한숨이 서려있고 자식을 고향에 두고 타향으로 떠난 여인의 마음에는 응어리진 탄식과 함께 이른 저녁 하늘에 한 점 두 점 돋아나는 별처럼 눅눅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젖어든다. 고향은 너그럽고 투명하다. 하여 경솔하고 성급하고 고고한 지사나 과묵한 협객도 고향 앞에서만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년을 찾는다. 흙먼지 속에서 이쑤시개 물고 좌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감초 같은 여유 있는 영감들도 누가 자기 마을의 허물이라도 입에 담으면 발끈하기도 한다.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허우적거리던 민초들도 해가 뜨면 타향길을 걷고 달이 뜨면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에 가닥가닥을 치밀하게 사랑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은 보들보들한 여인의 품 같은 곳이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향을 떠난 김삿갓은 10년 만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백리길을 허둥지둥 고향으로 달려갈 때 가슴 귀퉁이에서는 뭉게뭉게 사무친 향수가 솟구쳐 올라 고향집에 도착하자 삽장문을 벌컥 열었다. 낮잠 자던 삽살 강아지가 콩콩콩 짖어대니 김삿갓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닌 반란객 김삿갓이었지만 그 삿갓 밑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끈한 고향애가 도글도글 익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건전하고 활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고요한 항구다. 인간은 모태의 탯줄을 끊는 아픔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고향을 버리는 자체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 수필입니다. 전복선

소필 지붕나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북쪽 베란다에 나서면 건너편 아파트 옆에 반자로 가로붙여 지은 창고 지붕이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는 지금 묘

몇 해를 두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이어 살며 자라는 단연생 수목이니까 과연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따라서 이런 기박한 초소의 생리 운명이 걸린 나무의 처지가 저기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 4살 입에 수수깡을 물고 뛰놀다가 엎어지면서 시신경의 치명상을 입고 봉사가 되어 70여 년을 꼬박 홀로 그 한 곳에서 붙박혀 살아오고 있는 맹인이 있다. 그가 얹혀 살던 형님과 형수는 20년 전에 다 작고하고 한 마을에 살던 조카네들도 외지나 한국으로 떠난 형편에서 안 못 보는 처지로 어떻게 홀로 살고 계실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개딱지같이 주저앉은 옛날 그 집에서 덤덤히 살아오고 있단다. 그래도 그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보살핌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연엔 정부의 혜택도 얼마간 있어 생계 도모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단다. 허나마 지붕나무는 사정이 좀 다르자는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베어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다. 생이란 신진대사의 표현이다. 나무도 생물인 즉 그 어떤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헌데 지붕나무는 무얼 먹고 살며 자랄까? 옆다란 콘크리트판 위에서 다만 물일 뿐 그것도 이따금 내리는 빗물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글쎄 사람도 풀만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만 주워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도 있지만 그들이 먹는 건 그래도 유기질이 아닌가. 하지만 지붕 위의 나무는 그래도 지붕나무는 빗물만으로도 자랄 수 있으니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저절로 우연히 자리 잡혀 살아가는 지붕 위의 나무. 사는 한 제 자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굳은 절개. 그래서 지금 어른의 키를 넘을 정도로 커서 거인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진 수준은 저 홀로만 어석어서 제목나무로 돼보려는 허황한 욕심을 포개고 밑대목에 자꾸 새야지만 더 칠 뿐이다. 또한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리를 지켜 뿌리의 란계를 절제하며 청렴을 고수하는 그 지조. 그래서 그에겐 어은 일곱 아재의 새 생명이 더 태어났다. 아! 지붕나무의 고상한 지조여. 판자 지붕 남쪽 현으로 양지바른 곳에 지우쳐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 그 아래쪽 통로로 급급히 오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존재조차 감지하는지 모르겠다. 허나 이 나무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여유작작 살아간다. 이런 지붕나무의 그 느긋한 생활 자세, 모름지기 부럽기만 하다. 지붕나무의 생활 자세, 이러하거니와 그의 성품 또한 고요한 즉 그의 마음 역시 어찌 편안하지 않으랴. 하거늘 이 나무가 지붕에서 살며 자라고 있으나마 누군들 성가시게 여기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지붕에서나마 삼가 뿌리받고 조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붕나무는 여타의 수목들과 마찬가지로 봄이면 어김없이 연록색 잎을 돋치고 여름이면 진록색 잎을 피우고 가을이면 단풍든 잎을 빛내고 겨울이면 희디흰 눈꽃을 떠이며 계절의 순환을 알린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를 얼마만이라도 더 방출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대기 무해이다. 얼마 전까지만도 온몸을 노란 단풍잎으로 곱게 단장하고 미풍에 하느작하느작 춤을 추고 있던 지붕나무가지가 요즘 내려다보는 나의 눈엔 서글프게도 벌거숭이로 안겨왔다. 그 대신 그 주위에 새까만 원형의 깔개가 펼쳐져 있었다. 경한 눈길로 자세히 여겨본 즉 아마 누군가 검은 부식토 한 소쿠리 올려다 나무 주위에 부어놓고 비지를 한 모양 같았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태연스러웠다. 드디어 나는 아 고마워라. 나보다도 이 기특한 생명에 더더욱 왼심 써주고 계시는 분 있었댔구나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야말로 과연 아름답고 묘한 것들이 아닌가.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은중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작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이 심조한 연변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이 담긴가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사과배 고향입니다. 꽃 피는 동산에서 맛 좋은 사과배처럼 시원시원한 가요. 허동철 작사, 방룡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뛰어놀았던 고향산 기슭으로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산골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어린 시절 추억을 노래한 김경수

내 고향의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 멀리 떠나 살아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을 담은 수령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원창 가수 김은희가 불러드립니다.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연길. 먹거리 벌거리가 많은 우리 연길, 사랑하는 도시 연길을 노래한가요?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1980년대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박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용,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안개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

0: 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햇살처럼 포근하고 친구들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0: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작은 곰이 이불을 말리며 펼쳐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 어느 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숲속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1: 숲속 작은 집에 사는 갈색 곰돌이는 나무의 털 속 주저앉아 두 팔을 활짝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0: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정말 부드러웠고 몸에 스치는 햇살은 따뜻한 담요처럼 정말 포근했어요. 곰돌이는 코를 실룩거렸어요.
1: 햇볕에 마른 나뭇가지와 마른 잎사귀 향이 코를 스치고 햇살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까지도 기분 좋게 풍겨왔어요.
0: 그 향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주었어요. 곰돌이는 온몸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 하지만 잠시 뒤 목이 마른 곰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실내외 온도

0: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밖은 따뜻했는데 집안은 음침하고 쓸쓸했어요. 게다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돌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1: 이 냄새는? 어, 맞다! 작년 겨울, 긴 겨울잠을 자다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코를 찌르던 바로 그 냄새야.
0: 조금 눅눅하고 차가우며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냄새는 바로 곰돌이의 이불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2: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까지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곰돌이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1: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또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이 불편한 이불을 덮고 자야겠지.
0: 그때 곰돌이는 방금 전에 느꼈던 햇살의 포근함이 문득 떠올랐어요.
1: 만약 내 이불에도 이 따스한 햇살 기운이 가득 스며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근하고 향기롭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텐데.
0: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곰돌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1: 그래, 지금 당장 이불을 말려야겠어.
0: 곰돌이는 침대 위에 잔뜩 구겨져 있던 꽃무늬 이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평평한 곳에 이불을 쫙 펼쳤어요. 하지만 이곳은 키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주 조금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2: 곰돌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방을 정리하는 내내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았을까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0: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방금 전 펼쳐 놓았던 큰 이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1: 어? 이럴 수가! 내 이불이 어디 갔지?
0: 곰돌이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나무 뒤도 보고 덤불 속도 들여다보며 돌 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이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2: 그때 곰돌이는 이불을 펼쳐놓았던 나무에 하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곰돌이야, 이곳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내 이불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 늘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
0: 곰돌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쪽지 내용에 따라 숲에서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숲을 지나 넓은 잔디밭에 다다르자 곰돌이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2: 푸르른 잔디밭 한가운데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곳에 바로 곰돌이의 소중한 꽃무늬 이불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불 주변에 곰돌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0: 우아한 꽃사슴, 장난이 넘치는 작은 원숭이, 귀가 길고 얌전한 작은 토끼까지 모두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2: 친구들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이불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곰돌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0: 친구들이 이불을 햇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함께 지켜주며 정성껏 말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차오른 곰돌이는 살금살금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1: 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0: 곰돌이가 다가오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중에 우아한 꽃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3: 여긴 햇살이 정말 좋잖아. 이렇게 말리면 이불이 금방 포근하고 보송보송해질 거야.
0: 그러자 작은 토끼가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덧붙였어요.
3: 게다가 여기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향긋한 꽃향기까지 이불에 가득 스며들었어. 파란꽃, 노란꽃, 보라꽃의 향기가 모두 스며들었어.
0: 곰돌이는 이불에 코를 바짝 대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따스한 햇살의 향과 여러가지 꽃향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때 장난꾸러기 작은 원숭이가 갑자기 갑자기

0: 팔짱을 끼고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1: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0: 뭐야? 무슨 선물이야?
1: 우리가 이불을 둘러싸고 부른 모든 노래가 마법처럼 이 이불 사이사이에 쏙쏙 스며들었어. 너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노래들이 조용히 내 꿈속을 지켜줄 거야.
0: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재빨리 다가와 곰돌이 귓가에 살금살금 속삭였어요.
1: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겨놓았어. 바로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야. 엄청 재미있는 것들로 골라놨어. 내가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 봄을 기다릴 때 심심하면 하나씩 떠올려봐. 시간이 정말 즐겁게 흘러갈 거야.
0: 곰돌이는 친구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배려에 마음이 몽근몽근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만 같았어요.
2: 이제 이 이불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이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과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차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0: 이불은 햇살을 듬뿍 받고 꽃향기도 가득 배였으며 친구들의 즐거운 노래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친구들은 이불을 예쁘게 개어 곰돌이에게 건네주었어요.
2: 곰돌이가 이불을 안아보니 정말 달콤한 꽃향기와 햇빛에 말린 포근한 향이 가득 풍겨왔어요. 게다가 이불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0: 그날 저녁 곰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햇볕에 말린 포근한 이불을 침대 위에 활짝 폈어요. 이제 곰돌이는 다가올 긴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덮고 자는 이불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포근한 우정의 이불이었기 때문이에요.

0: 친구들, 우리 곁에도 곰돌이의 친구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어주기, 함께 즐겁게 놀아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서로에게 정말 큰 행복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 미도르의 행복방.
0: 날씨가 아주 상쾌한 좋은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게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어요. 미도르의 기분도 파란 하늘처럼 밝고 즐거웠어요.
1: 오늘 미도르는 특별한 빵을 구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미도르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밀가루 위에 물과 효모를 넣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했어요.
0: 쫀득쫀득 부드러운 예쁜 반죽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보며 살랑살랑 속삭였어요. 너 정말 귀엽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더욱 통통하게 부풀어오르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줘야 해.
1: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예쁜 작은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0: 미도르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장미꽃, 국화꽃,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어요. 미도르는 꽃사이를 조심스레 걸으며 반죽에 향긋한 꽃향기를 가득 스며들게 했어요.
1: 이어서 그는 푸른 숲속으로 걸어들어갔어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참새, 딱따구리, 꾀꼬리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반죽은 조용히 자연의 고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0: 그 뒤 미도르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비치는 언덕에 앉았어요. 반죽은 포근한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늘을 요요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쉬었어요.
1: 그때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잔디밭에서는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도르는 반죽을 들고 얼른 자리를 잡아 흥미 진진한 관객이 됐어요.
0: 꼬마 토끼 또또는 칙칙폭폭 즐거운 열차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꼬마 양메이는 톡톡톡 행복춤을 유쾌하게 췄어요. 그리고 꼬마 돼지 꾸꾸는 웃음공주 모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어 모두들 배꼽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1: 미도르는 너무 신나서 힘껏 박수를 치느라 손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구니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고 촉촉했던 반죽이 어느새 하얗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0: 바로 이렇게 웃음과 행복, 향긋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머금은 반짝이는 반죽으로 변한 것이에요. 미도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모두 다 준비됐어.
1: 미도르는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통통하게 잘 부푼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예쁜 모양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한 번 더 부풀린 뒤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게 정성껏 구워냈어요.
0: 드디어 행복빵이 완성됐어요. 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진 빵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피어왔어요. 미도르는 이 특별한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1: 엄마는 빵을 한 입에 입에 넣고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0: 정말 행복이 가득 담긴 달콤한 맛이구나. 우리 딸 정말 잘 구웠다. 너무 맛있어.
1: 미도르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미도르는 드디어 맛있는 행복빵을 만드는 데 정말 성공했어요. 이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빚은 따뜻한 정성이에요.

0: 네, 친구들, 우리도 미도리처럼 주변에 아름답고 즐겁고 따뜻한 것들을 모아 행복을 키워볼까요? 행복한 웃음, 아름다운 노래, 향긋한 꽃향기, 친구와 나눈 소중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행복이 된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보에 가보게 되면 비뇨기

0: 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1: 네.
0: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45년이라는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1: 네.
0: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 양천공 14년도에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습니다. 연변의 맹위 징호를 받은 분인데 진찰하는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특점이 있습니다. 맥진하고 설진을 잘합니다. 서전이라 합니다. 진맥을 하고 혀의 특징을 마저 관찰하고 이래서 환자들에게 어떤 말이죠 진단이 나오는가를 말이죠 교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음증이라든가 쇠미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에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 말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선빙이라 합니다. 그리고 방광염, 뇨동염, 전립선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우리 고생하는 분들이 면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면 윤덕이 주임이 말이죠.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 조회를 보인다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비뇨기 계통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많이는 신장의 선장이랍니다.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 그리고 방광에 관계되는 질병에 그리고 소변에 관계되는 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선장에 대략에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병원에 가보게 되면 큰 병원에서는 선장 내커에 이렇게 말이죠. 폐쪽을 붙입니다. 그럼 신장 내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약에는 환자분들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이런 과실입니다. 신장내과에. 우리 림상에서 본다 할 때 하나는 화암을 해보게 되면 뇨창궐합니다. 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뇨단백이 나갑니다. 그리고 첸쇠라 하는데 숨을 찬 자에 에.

0: 육안으로 말이죠. 나타나는 증세도 있고, 어째서 선생님 내 요새 소변 보면 어째 소변이 새빨갛습니까? 예. 예, 이거 갖다 예, 하늘로에, 로에 내오랍니다. 예. 눈에 뜨이게 나타난다. 예, 피가 예. 나간단 말인데. 예. 예, 어떤 분들은 말 소변 볼 때 색상에서는 크게 말이죠. 모르겠는데, 화암을 해보게 되면 말이죠. 현미경 하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 예, 나타납니다. 이거 갖다 천수의 양식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암을 해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간요수단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조약에는 신장에 관계되는 말이죠. 공론 문제를 예, 이 화암으로 우리 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 지간요수단이가 많이 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형태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말이죠. 질병입니다.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을 우리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하나는 개발성 이라하게 말이죠. 나누어집니다.
1: 무슨 뜻이죠?
0: 예, 원발성 신장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예,
1: 네.
0: 만성 신염이라든가 예,
1: 네.
0: 예, 급성 만성 신우신염이라든가 신병종합증이라든가 예, 신공능 자갈증이라든가 이러한 병들을 말이죠. 예, 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에, 개발성 신장질병이라 할 때는 예, 한글로 지파라인데
1: 네.
0: 예, 연이어서 예, 뒤에 예, 이런 뜻인데 예, 고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한다든가 예,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말이죠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말이죠 예, 이 신장에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2: 예. 여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에,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그 전립선으로 인해서 오줌이 자꾸 그래서 밤에 뭐 시체에서 나가다니다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할 거예요.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원장님이 약을 두 번 먹고 호전이 너무 좋아서 예, 다시 한번 예약하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이야기 됐습니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제가 전번에 박윤도 교수님 약을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혈압이 자꾸 온정하게 돼가지고, 혈압이 높으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결국 불면증이 또 생기고 이랬습니다.
0: 예예예.
3: 예, 예. 예, 그런 게 청약을 한번 제다 뭉게 해줬습니다. 그래 좀 더 먹을까네 그럽니다.
0: 예. 어떤에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콩팥이 나빠가지고 예. 저녁에 소변이 영 자꾸 있잖니까.
0: 예.
4: 소변 볼 때 저리고 어떨 때는 아프고 해서.
0: 아 심하구만요. 예.
4: 예. 그 박용덕 쥐한테 가서 첨약을 두 번 썼지만은.
0: 예.
4: 소변 볼 때 저리고 한 게 좀 나서지고 저 아픈 것도 좀 낫고 해서.
0: 예.
4: 예 오늘 또 좀. 박용덕 주임 이사 약을 좀 더 쓰자고 그래 그럽니다.
0: 예, 연결됐는데 오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단백질 나가고 예. 그냥 항상 맥이 없어요.
0: 그렇죠, 예.
5: 밥맛도 없고,
0: 예.
5: 그리고 밤 되면 소변이 더 자주 나가니까, 밥이도 중요한, 그냥 매축성 게, 그리고 또 얼굴도 항상 붓기고 있어요.
0: 그렇죠, 예.
5: 그 청약을 쓰고, 이런 게 얼굴이 붓긴 게 내리고, 소변도 많이 이제 자주 나가는 게 많이 적게 나가요.
0: 예, 예.
5: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이빨
0: 용도
5: 주인 약 또 쓰려고 전화했어요.
0: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네, 끊겼네요. 말씀 주시죠.
0: 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아, 아까 전화한 분들처럼 부은한단 말입니다.
1: 네.
0: 눈꺼풀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손이나 발이 말죠. 부은하는 이런 말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압을 쟁겨보게 되면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혈압이 높습니다. 고혈압 상태를 마저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말이죠.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소변이 옛날보다 말이죠. 아주 양이 적어지거나 심지어는 더 심할 때 우뇨에 소변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는 그 끊는 치시작 때문에서 몸도 뚱뚱해지고 요실금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디가 말도 못하고
0: 그렇죠.
6: 그리고 운동도 하지도 못하고 뚱뚱한데 그래서 결국 또 밤에 뭐 더 하고 소변도 자꾸 이래가지고 서리 밤잠도 막 술 치고 이래서 밤맛도 없고 영리 힘들었습니다.
0: 예.
6: 그랬는데 길태중이 박윤도 선생님이 병 잘 본다 해가지고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가서 오전에 세 번째 중약 주다 먹었습니다.
0: 예.
6: 이게 지금 오전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6: 없어지고 그리고 밤을 제대로 자니까 밥맛도 있고 호맥이 나고 모든 게 다 정상을 돌아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가서 재먹으려고 약 재먹으려고
0: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6: 이야기해 주세요.
0: 이야기 됐습니다. 오전에
1: 건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7: 저는 길태중에 강철수 쌤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무릎 부위가 붓겨서 무릎 부위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앉아다 일어서기도 바쁘고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고서리 강철수 쌤한테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어서는 한 두 주일 치료받았습니다. 그게 무릎이 붓긴 게 어서는 많이 내리고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 걸음걸이도 어서는 걸린 게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7: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그냥 오전에 오세요.
7: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저는 오랄 육경 환자입니다. 1년에 세 번씩, 서너 번씩 발작하는데, 위가 발작할 때는 밥도 못 먹고, 소금물 조금 먹어도 식후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진짜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세 번째 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도 붓지 않고 식도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식물이 올라오던 것이. 그래서 오늘도 가서 더 박정호 주임 선생님 청약을 더 제다 먹으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오늘은 오전에 와셔야 됩니다.
8: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두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말씀 드세요.
1: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태행성 관절염이고요.
2: 예.
1: 영풍까지도 와서 자꾸 아픕니다. 그래, 목에 줄이 뻗치면서 해서.
2: 예.
1: 그래, 길대병원 최성진, 최성진한테서 치료 받았는데 대세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예, 영희 선생. 예.
1: 그래서 오늘, 예, 그래, 오늘 예약 되겠습니까?
2: 아, 예약이 됐습니다. 어떠니 오세요? 토요일입니다. 예, 예.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3: 예, 저는 그 신사에서 고도독 하면서는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이런 방송 듣고서는 박창화선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썼는데,
2: 예.
3: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 예.
3: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다.
2: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2: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소변이 저리고 또 밤에도 자주 일어나니까 잠자는 데도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박윤동 선생님이 치료를 해보자고 저기 뭔가 그 왔는데 선생님이 청약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2: 그렇죠.
4: 한 몇 번, 예, 저다 또 서너 번 저다 먹었는데 저리던 것도 좀 많이 나아지고,
2: 예,
4: 자수도 많이 적어지니까 잠자는데도 많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
4: 그래, 예,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래 먹을 때 계속 더 먹으려고 선생님한테 예약하는 중이에요.
2: 예. 그냥 오세요.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나, 예.
5: 저는 저번에 한번 감기로 인해서 방광염이 왔는지 소변이 닫아서.
2: 예.
5: 하루 전에 한 최고로 여덟 번 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섯 번은 화장실 가야 되지.
2: 예.
5: 그래, 자지 못하지. 한 번 갔다 오고 자자 하면 또 어쩜 말하고.
2: 그렇죠. 예, 예.
5: 예,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 넣을 때 또 아프기도 하고.
2: 예.
5: 저리기도 하고. 깨고 얘 늙어 그런지 조금 우수나 무슨 급한 이슈나 이래 조금 참으면 얘 어쩜 실실 나가고 이래.
2: 예, 실금증도. 예.
5: 늙음하게 지리나 날까봐 겁이 납니다.
2: 예, 예, 그렇죠.
5: 그래서, 예, 저번에 저희 원장 선생님 가서 보이고 약 두 번 쓰고 많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났고, 차수도 그저 세 번이나 네 번 갑니다.
2: 예.
5: 근데 요즘 또 어째 감기 왔는지 또 발달하는 것 같아서 원장 선생님 한 번 더 가보이자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신장에 모병이 생긴 분들 놓고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소변이 적거나, 에, 소변이 아예 말이죠 없는 상태고, 에, 많이는 에, 소변이 자수가 작고, 그 다음에 량이 많고, 에, 우리 유관유라 하는데 소변이 새빨갛게 나간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증시하뇨, 예, 우리 말이죠, 예, 화미라 하기 때문에 생미경화에서 검사를 하는데, 에, 이 말이죠, 첸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임상을 하는데, 물어보면, 내 어째 소변 보기도 하면 거품이 이리 많아요.
0: 네.
2: 에, 여기에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에, 우리 중에서의 신장을 선천지보이라 합니다. 이 콩팥이 약한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품이 많은데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단백뇨라든가에 찡시아노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화암을 하게 되면 단바이뇨에 단백뇨가 나가거나 혹은 찡시아뇨에 이런 것이 나가는데 늘상 말죠 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죠 이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질 때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증세를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환자분들이 말씀을 빈다 하게 되면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비뇨기 계통에서 보게 되면

0: 이제 방금 환자분들도 전화 왔지만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생리해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에 비해서 뇨도가 좀 작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소변이 급하게 나고 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작고 핀이 그리고 소변을 볼 때면 환자분들 말합니다. 아, 내 소변 볼 때면 따가박이 이기지 못하겠다.
1: 예? 왜 그렇습니까?
0: 예, 그 열길도 그렇죠. 네. 예? 중의학에서 수별이라 합니다. 예? 네. 주얼어가.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소변 볼 때 스퉁 지르는 것이 아파날 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할 때 예? 그리고 늘상 하복부가 처지는 감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하복부도 예? 은은히 아파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님들이 냄새 많은 분들이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이 말이죠.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금 현상이 많습니다. 뇌실금이 아까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침을 하거나 기뻐서 말이죠. 크게 웃거나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말이죠. 하늘을 노뇨라는데 소변이 나간단 말입니다. 줄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로 말이죠. 공절하기 바빠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온몸이 나른하고 예. 특히 밤에 말이죠. 소변이 너무 잦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잠 잘 자거든요. 소변보다 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수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 네, 하나는,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다리 아프고 매주 그래서 강철 수술 병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배우자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오늘 예약합시다.
0: 예. 오전에 오세요. 예. 일찍이. 예.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2: 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소변의 변화가 하나는 량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말죠. 신장질병으로 인해서 량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뇨 상태에.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예. 량이 많아지고 차수가 많아지는데 이제 방금 전화 온 분들처럼 밤에 말이죠. 소변이 말이죠. 더 잦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색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요새 소변 봤는데 색이 말이죠. 아주 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할 때는 차서에 이런 색깔이 나는 소변도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또 시로에 우리 말이죠. 고기라 씻지 않습니까? 그 색깔하고 여전합니다. 그리고 포말려라는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특히 화암을 해서 이 말이죠. 담백뇨가 나가는 분들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소변의 거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죠. 화암을 해보게 되면 이 뇨담백이 말이죠. 량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할 때 말이죠. 고혈압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원래는 말이죠. 혈압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말이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홍혈구라고 하는데 이 생상소가 말이죠. 이 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증상상에서 땀맥이 떨어진다. 이럽니다. 아픈 것보다 땀맥이 없어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마치 말이죠. 피부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피부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가려없단 말입니다. 예? 특히 노독증 단계로 고생하는 분들이가 이 피부 소양증이

0: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바짝 말라 떨어지 말라고 마르고 예? 부스러기 떨어진다 말입니다. 예? 투어시에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온몸이 말이죠 예? 쑤셔난다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구거시통에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골격에 또 이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약에는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가에 칼슘에 그다음에 린 이 가일린의 대사관 문란이 오면서 이런 말이죠. 골격에 이상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두수중증에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처럼 이러한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신경정신계통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장질환에 걸리게 되면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반응이 말이죠. 예? 옛날에는 영민하던 분들이 반응이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이 신장을 갖다서 예? 선천지보이라 하는데 어째서 허리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무릎에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예? 조약에는 말이죠. 예? 이 선천지보이라 하는 이 원인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신장에 말이죠. 예? 전기를 말이죠. 보장해 주고 있어요. 네. 이 전기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1: 네, 월요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초당이 서긴 호가복의 주재하에 20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청기회의 제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이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 운행을 주시하고 전반적 차원에서 발전 태세를 파악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맞받아 나가며 종합시책하고 정밀하게 힘을 내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높이며 효익을 증대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 책임자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8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패치를 회보했습니다. 연결 시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가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의료신강, 소경야,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삽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이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고정자산

0: 투자는 전성 앞자리를 달리고 있고 공업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한도의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고 대외 무역 수출입 증가 폭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계속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을 제고하는 양호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당면 경제 발전의 각종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장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당면의 선차적 정치 임무로 두루지고 틀림없이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고 동태 감축, 정밀 배치, 과정 관리를 일정 강화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돌파와 하반기 결전을 잘 치러 연간 목표 이부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둘러싸고 전단계 수속, 시공 조직, 요소 보장 등 면의 난제를 해결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연결 룩마트 지능화 산업단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활용 금성동 금광,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웅순당 웅담 제품, 용정 눈살 과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결 도시 로후 주거단지 개조, 도나 목단강 홍수방지 7기 2기, 훈촌 도로철도 연합수송 전용선, 활용 열공급 도관망 갱신 개조, 도문 도시구역 오수 도관망 건설, 안도 중의병원 의료 양로 결합 등 정책성 자금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훈촌 길순 독립식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고봉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생활 쓰레기 소각 발전, 용정 650메가와트 풍력 발전 등 대상에 조속한 착공을 추동을 하고 6가지만 건설 대상, 재해 후 회복 재건 대상들을 서둘러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장성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운행 정황을 밀접히 추적을 하고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생산 능력 협력 등 봉사 활동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면에서 부대의 지원을 착실히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확대에 조력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 통계 범위 내 기업으로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을 내어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9월, 10월 소비 성수기를 다잡고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를 미리 기획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상업무역 기업들이 새 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동을 알쓰들에 기획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민속공연, 체육경기, 가사봉사 등 봉사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소비 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문화관광 열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힘을 내고 연결 1978 문창원 모아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도시응접실, 도시책방, 의룡정 해란대 2기 민박, 리화곡, 비암성경, 용문 양심객점,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촌 마뚜료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가무 깜짝 공연, 미식 품평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전민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주제 음악 축제 등 주제 활동을 알심들어 잘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새로운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문화관광 소비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통상국 기초시설 승격 해소를 다그치고 통관 편리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 가스, 콩, 육류, 신차와 중고차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1210 업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034 모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안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주왕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권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21일 오전 10시 19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알심드려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 촬영 가동식이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길림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이고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장일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성주 각급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촬영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제작진과 주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장일정과 박군봉이 촬영기에 씌워졌던 붉은 천을 벗겨내고 이어 지도일꾼들과 귀빈들이 함께 밀보리 이사 꽃기 의식을 진행하면서 본 드라마의 본격적인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촬영 가동식에서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과수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리장혜 및 후기 제작 담당 단위 책임자가 각기 축사를 통해 문화 전승의 사명, 매체 융합 발전, 영상 제작 혁신 등 각도에서 프로젝트 추진 초심과 창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한 도시 한 작품 사업 배치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문예 프로젝트입니다. 드라마는 20부로 구성되고 총 방영 시간은 100분이며 극본은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조직한 전문가 론증 심사를 통과해 역사 사실에 엄격히 부합됩니다. 발해국 역사는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연변주 지역 문맥 전승과 길림성 지역 문화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드라마는 발해의 대흥무가 재위 57년 동안 걸어온 인생 과정을 주선으로 삼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도모한 과정, 세 차례 수도를 옮긴 과정, 당나라의 례약과 농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본받으며 부족들을 이끌고 해동 성국을 건설한 이야기를 완정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번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와 훈춘 발해고진 풍경구에서 촬영하며 출연진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회자, 연변대학 재학생, 연변우선 진행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연변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육합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원 성과 전시와 본 드라마 내용은 서로 보완하면서 문물 전시와 영상 창작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문화 전파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작을 완성하고 홍과 텐센트, 유쿠,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 시청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길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깊이 관찰하고 양로 금융 봉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 교통은행 연변 분행에서는 일전 연결해서 양로 금융 현지 봉사 방안 발포 가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가동식에 출석해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로사업의 고품질 발전은 금융활수의 정확한 주입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교통은행 연변분행은 양로금 대리발급, 사회보장카드 편민봉사, 재보관리봉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안전에 초점을 맞춰 사기방지,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주내 양로기구와 건강양생기업의 발전 수요에 정확히 연결해 양로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바, 질 높은 금융봉사를 통해 우리주 노령사업의 질적 향상과 로인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중요한 금융역량을 보탰습니다. 이번 가동식을 계기로 정부가 인도하고 금융이 힘을 보태며 시장이 참여하고 대중이 혜택을 누리고

0: 우리는 양로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은행 연변분행의 현지 특색 양로금융 봉사 방안은 국가 양로금융 전략과 연변주 현지 고령민생 실제 수요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정부 자원 통합, 양로산업발전 역량 강화, 노인 재보 관리를 통해 금융 플러스 비금융 양로봉사 생태를 구축하며 연변 특색의 양로금융봉사 새 본보기를 구축하게 됩니다.
1: 용정시 도시구역의 핵심적인 하천횡단 교통중추인 룡문교 재건 대상이 시공을 다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사는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의 관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낡은 교량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제거하고 도시 대배 통로를 일층 완선하여 주민들의 안전 출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용정시 6도 하로에 위치한 용문교 재건 시공 현장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교각과 교각 받침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이미 완수돼 교량 위치를 따라 가지런히 세워졌습니다. 강변 공사장에서는 기종기 굴착기, 공사 운송차 등 대형 설비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재반 공사를 긴장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룡문교는 1969년에 건설이 되는데 1988년에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교량 북측 절반은 사용에 투입된 지 57년, 남측 절반은 38년이 되었습니다. 도시구역의 관건적인 하천횡단의 교통중추로서 이 교량은 장기간 주요 교통흐름을 감당해 왔으며 주민들의 일상출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량 노화로 인한 안전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정시에서는 용문교 재건 대상을 가동을 했습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의 총 투자는 4,115만 여원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다리는 교량 외에도 가로등, 조명 승격, 도감망 개조, 무장애 시설 건설도 함께 실시해 도시의 표지성 경관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관 이전 낡은 교량 철거, 시공용 림시 도로 등 전단계 조비 작업이 전부 끝났으며 공사는 전면적으로 교량 하부 구조와 조립식 구조물 시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정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삼일군 리가비입니다. 재건되는 농문교는 전체 길이가 176.8m고 너비가 25m에 달하며 도로 하중 1급 표준에 따라 설계됐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전용 인도를 설치하며 경관 등 야간 조명, 배수동 부대 시설도 완성하게 됩니다. 현재 교량 하부 구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통행 능력과 안전 보장 수준이 기존 교량에 비해 뚜렷이 제고될 것입니다. 용문교 재건 대상은 올해 연말에 전면 준공돼 사용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연결 생활을 주지로 한 비바 미만 장태가 18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장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개장일 저녁 현장에서는 악대와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졌으며 QR코드 스캔 추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증정을 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을 얻는 유희,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 낚기 등 재미있는 체험활동도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할인권 등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장터에 매대들이 펼쳐졌고 특색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매대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군명태 가게 업주 뇌영명입니다. 명태는 우리 연변의 특색 음식이죠. 새로 조성된 장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국 각지의 버들이 장터에 와서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기 바랍니다.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 청년 창업자, 요행 브랜드 운영자들이 장터에서 각자의 창작 상품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를 잡으니 이 장터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전통 큰 장터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특색있는 작은 장터의 창의성을 갖추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곳의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만 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장터 주간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상시적으로 소통 요리, 민속공연, 막대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주제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문시 변강도시 환가 주민 노래자랑 대중노래 활동 제2차 예선이 20일 도만강 광장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에서 온 여러 민족 주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층 대중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이 흥변 부민, 국토 수호와 변강 공고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학교와 지방의 협동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 료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이 혼춘을 찾아 학교 지방 공동건설 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면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 부문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통신 운영업체들이 주거단지에 신호탑을 건설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관련 금액이 부동산 관리기업의 기업구좌 심지어 개인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일부 자금은 이미 반환됐으며 154만 8천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알곡작물 홍수 피해 후 과학적인 시비로 피해를 감수할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을 발부해 농민들이 과학적 시비를 지도하고 작물의 생육 회복을 촉진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의견은 홍수 피해 후 시비는 과학적인 규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밭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시비를 금지해 뿌리가 썩는 현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에 먼저 영양을 공급해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흙이 시비해야 하는데 작물의 뿌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토양의 비료 공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 농약 혼합 살포 한번 살포로 다중 효과 방식을 도입해 쾌청한 날씨를 이용한 집중 작업을 권장했습니다.

쓰며 드론, 분무기, 인공분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생육 촉진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 작업을 펼쳐 밥관리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토양의 시비를

콩이 경우 재해 후 생장이 느려지고 뿌리 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 기술 지도 의견은 전용 관리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래에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목이버섯 재배를 특색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민들이 규범화된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균종을 부단히 개량하도록 격려하고 하우스 관리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경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작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모식을 통해 균종 공급부터 기술 지도 제품 회수까지 완전한 형태의 산업사슬을 갖추었고 시험 재배를 중시하면서 배지당 생산량과 목이버섯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향리에서 재배한 목이버섯은 도합 210만 주머니 이상에 달했고 목이버섯 재배를 통해 촌민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합향에서는 앞으로 향당회에서 인솔하고 촌당지부가 선두에 서며 합작사에서 이끌고 농가에서 참여하는 산업발전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통 우세산업을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도나시 강원진 연발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올해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농업농촌 경제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촌당지부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이 일대의 토양이 산성을 띄어 블루베리가 자라기 적합한 자연우지에 비추어 블루베리 재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적인 재배 경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위해 촌 간부들은 솔선수범해 안도현 이도백화진의 우수한 블루베리 재배기지를 찾아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되는 비교와 선별을 걸쳐 최종 적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출하량이 안전한 북륙과 대산반 두 가지 우수 블루베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촌 간부들과 촌민들은 부지 선정과 정리, 토양 개량, 모종 심기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밭관리를 세밀화하며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거듭되는 시험 재배를 펼쳐 전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산량을 해마다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연간 생산량이 이미 1만 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을 효과적으로 누려주고 블루베리 재배 이거에 부유해지려는 촌민들이 적극성을 드높였습니다. 연발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부지 면적은 현재 2헥타르에 달하며 상시적으로 30여 가구를 이끌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 수확, 밭관리 등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촌민들이 집문 어구, 취업 및 근거리 소득 증대로 부유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촌이 제한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촌 집재 경제를 튼튼하게 다져주었는 바 연간 생산액이 10만 원 정도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 증대 및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특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종시 로투구지인 사수촌의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요즘 분망한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하고 상자에 담는 등 일련의 생산 절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사수촌 당지부에서는 로중청의 계단식 배합 사업구도를 모세 구축하고 로간부들이 풍부한 기층 치리 경험에 이탁해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기제를 보완해 귀향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과 치부능력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총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촌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2016년

2020년 말 용정시 수화농작물 재배 합작사가 정식으로 현판했습니다. 전 집체가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천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후해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해 전 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촌은 용정시에서 집체 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 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 집체의 년 수입은 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욱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 봉사에 투입해 전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산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봉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질 좋은 월동군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연변 동방 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0: 네. 네. 올해 이 피나무 꿀은 끝났죠?
1: 예, 예.
0: 피나무 꿀 올해 생산 정황 어떠합니까?
1: 자, 올해 보면은 그 우리 피나무 꿀 생산량은 요 근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개화기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겠지만
0: 네.
1: 딱 그 비 오는 그 과정이 저녁 시간이라 돼가지고
0: 네.
1: 우리가 꿀벌이 나가서 꿀을 채집하는데 정말 영향을 안 끼쳤기 때문에 꿀 품질도 좋고
0: 네.
1: 종이 생산량도 중등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면은 하곡 평지 지역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1: 밀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전반적으로 원래 피나무 꿀 생산량을 볼 때는 평년 수준보다
0: 네.
1: 아주 높은 편이고
0: 네.
1: 꿀 품질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올해 꿀농사는 그래도 좋은 효과성을 본 한 해라고
1: 그렇죠.
0: 네, 결론.
1: 풍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풍년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1: 그쵸.
0: 너무 좋은 수확 따낸 양봉호들도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밀원지 선택 같은 것들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올해 피나무 꿀 생산을 계기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꿀 생산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면 좋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 정말

0: 장백산 지역의 우리 피나무 꿀은 네. 정말 우리 이 꿀 종류에서도 A급 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1: 네.
0: 첫째 뭐가 우리 피나무 꿀은 향이 특이합니다.
1: 네.
0: 꽃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맛을 보기 전에 우리 냄새부터 맡아도 향이 다른 꿀보다 더 향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잘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첫째 양봉, 이 계절에 대해 들어서서 우리 양봉원들이 좀 부지런 해야 됩니다.
1: 네, 부지런.
0: 예, 첫째 우리 미련 환경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1: 네. 네.
0: 정말 이 일기예보를
1: 네.
0: 정말 자주 봐야 되고,
1: 네.
0: 벌통 그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둘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도 보면은 그 우리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한 작년보다 비교해서 한 15% 정도 숙성 꿀을 뜨는 분들이
1: 네.
0: 좀 추가됐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꼭 지금 우리 제품들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1: 네,
0: 꿀도
1: 그렇죠.
0: 아주 많고.
1: 네네.
0: 근데 꿀이란 자체는 우리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는
1: 네.
0: 꿀의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1: 네.
0: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품질 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
1: 네.
0: 같은 경우에 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예, 수분 함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셋째 벌군 건강 관리를 중시해가지고 병해충 예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1: 네.
0: 건강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벌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벌을 해야만이 제대로 네. 정말 일도 잘해요, 꿀벌들이.
1: 네.
0: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1: 네.
0: 비나무 꿀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건 표준화.
1: 네.
0: 예, 표준화 생산 기지를 깔끔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장백산 비나무 꿀은
1: 네.
0: 왜서 우리 보면은 동북 지역에 봤을 때는 저쪽 흑룡강도 이제 피나무가 있어요. 신강도 피나무가 있어요.
1: 네네.
0: 근데 보면은 우리 이 그러니까 센상이나 센시하다 보면 장백산 뚜안숨이라 했거든.
1: 그렇죠. 장백산 피나무 꿀.
0: 예, 장백산 피나무 꿀은 어쩜 다시 이거 비주.
1: 네.
0: 우리 피나무 꿀의 선조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이 피나무 꿀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를 점점 보면은 정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품질 관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팔겠다고
1: 네.
0: 생산을 품질 관리는 못 따라가고
1: 네.
0: 그냥 정말 이런 생꿀 같은 거 떠가지고 파는 거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떨구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1: 네.
0: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피나무 꿀 표준화를 해서 정말 숙성 꿀 그 다른 꿀과 그 비교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야만이 언제 가더라도 꼭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날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1: 그렇죠.
0: 아주 저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표준화 숙성 꿀을 했는데 지금 와 보면은 많은서 누구라고 이 비싼 꿀을 싸먹었는데 정작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가치가 틀려요.
1: 네.
0: 보통 보면은 그래도 소비 능력이 되고 꾸준하게 정말 질 좋은 꿀을 드시는 분이고
1: 네.
0: 그분들이 한 분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 줄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연변 정말 그 양봉하는 분들
1: 네.
0: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우리 꿀 생산에서 좀 더 중시를 돌리고 부지런하고 또 미런 환경 변화에 또 대응 잘 해야 하고 꿀 품질 관리 우리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꼭 앞으로 그 장원한 타산에서는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해 그치는 우리 꿀 농사가 아닌 만큼

0: 올해 이 경험 잘 총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표준화 생산에 힘써서 질 좋은 우리 연변의 특산인 피나무꿀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의 이 가을철 류밀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1: 우리 그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0: 네.
1: 우리 한 뭐 10년 전에는
0: 네.
1: 보통 보면은 8월 초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지금 우리 기온 온화를 해가지고
0: 네.
1: 보통 8월 하순부터 가을철 꿀이 시작합니다.
0: 네.
1: 그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0: 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고산지대는 일찍 시작하고
0: 네.
1: 끝나며 평지 지역은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게 진행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항상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0: 네.
1: 기상 상황에 따라
0: 그렇죠.
1: 내년 그 시기가 맞추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기상 정황에 따라서 우리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해발고 차이에 따라서 우리 그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꼭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보조밀원이 풍부할 경우 적당히 꿀을 뜨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0: 네.
1: 가을철에도 우리 보통 보면 작꿀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작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뜨는 분들도
0: 네.
1: 우리 초보들은 많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0: 네.
1: 그 우리 꿀벌도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0: 네.
1: 개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우리 재미를 하는 거는 월동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먼저
0: 네.
1: 재미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월동 사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0: 네.
1: 그 남은 여분의 꿀만 재미를 하고
0: 그렇죠.
1: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꿀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꿀벌이 인자 건강 관리입니다.
0: 네.
1: 꼭 인자 쇠약 상태가
0: 네.
1: 생기지 않게끔
0: 그렇네요.
1: 월동 육성에 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0: 네.
1: 우리가 꿀을 재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우리 강군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 네.
0: 꿀 뜨는 시기에도 우리 강군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지금 가을철 이 보조밀원이 풍부할 때 월동을 위한 강군 육성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0: 네. 이 가을철 류밀 시기를 계기로 우리 꿀 생산을 하는 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첫째로
0: 네.
1: 채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월동 사료용 꿀을 먼저 확보한 뒤
0: 네.
1: 그 잉여분만 이제 채밀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금방 얘기하다시피 이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초보 이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어쨌든 갈 꿀도 얼레 봐가지고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갈 날씨도 괜찮고
0: 네.
1: 그리고 개화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꿀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잘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우리 꿀벌들이 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0: 네.
1: 우리 월동 꿀벌 그 월동 관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꾼 그 밀도를 유지하고
0: 네.
1: 분봉에 대한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1: 세 번째
0: 네.
1: 우리 특별히 우리 당백산 지역의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큽니다.
0: 네. 예? 그렇죠.
1: 그리고 벌통 보온 통풍
0: 네.
1: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0: 네.
1: 네 번째로는 밀류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하고
0: 네.
1: 밀류가 끝난 뒤에 바로 벌꾼 후속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네 가지면 채밀 우선순위 잘 정하고 벌꾼 밀도 유지 분봉 현상 관리 잘하기 밤낮 기온 차이에 관련된 우리 보온 통풍 관리 류밀기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후속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0: 그렇죠. 우리 그러면 8, 9월 달 봉군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첫째, 네. 우리 여왕벌 관리.
0: 네.
1: 그 여왕벌을 우리 봄철에 썼던 여왕벌들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쇠퇴됐냐 안 됐냐, 노쇠됐냐 안 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래 그 겨울에도 이제 그 여왕벌이 계속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여왕벌 정말 질 좋은 걸로 네.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질이 이제 낙하다면은 그 질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군세 정리.
0: 네.
1: 약한 이제 보면은 꿀벌들
0: 네.
1: 그거를 이제 그 좀 강한 꿀벌하고 일정하게 병행을 잡게 우리 군세를
0: 네.
1: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료 준비.
0: 네.
1: 미련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료가 이제 부족할 겁니다.
0: 네.
1: 그러면은 될수록이면은 우리 여기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탕 가지고 이제 어떤 거 대체하는데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생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사료용을 쓰는 꿀은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1: 그냥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몇 원이면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사료를
0: 네.
1: 되는 거. 그거를 조금 어찌게 뭐 그 수분을 조금 농축시켜가지고
0: 네.
1: 화분을 섞어서
0: 네.
1: 만들어주면 설탕 쓰는 것보다
0: 네.
1: 가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그래도 꿀벌들은
0: 네.
1: 잿꿀을 먹어야만이 꿀벌들도 그렇죠. 자기 사료를 먹어야 그게 든든해지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은
0: 그렇죠.
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은 네. 우리가 흥룡강 지역에 가면은
0: 네.
1: 우리 호박꿀이나 갈틀에 나오면 호박꿀도 많아요.
0: 네.
1: 호박꿀 내가 작년에 봤을 땐 호박꿀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소비자를 사용하는데 근데 보통 안 써요. 다 사료로 씁니다.
0: 네.
1: 그러면은 그 밭을 한 건에 한 4, 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런 거 싸다가 해주면은 새 와가지고 정말 꿀벌이 질도 좋아지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채집하는 그 꿀, 인다 또 질도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꿀벌은 꿀을 먹여라.
0: 네.
1: 예. 설탕보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갈철에 잘 조심할 거 이철에 인다 갈철 들어오면은 양봉, 이 하시는 분들 잘 머리 아픈 일이 진더기 병이에요.
0: 진더기 예방되지.
1: 진더기 병이 막 얻을 때 진더기 병이 인다 퍼지기 시작하면 막 멸종돼요.
0: 그렇네요.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항상 그 진더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될수록이면 어떤가 하면 우리가 벌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판덩 같은 거 가지고
0: 네.
1: 다시 그 안에 그 무슨 균 같은 거서 다 태워 죽여야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분발로 된 진더기 그 약 있어요.
0: 네.
1: 한번 발라주고
0: 네.
1: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하루 동안 통풍을 시키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벌군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0: 네.
1: 그러면은 정말 그 우리 그 진더기 퇴치 거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0: 네.
1: 특별히 또 가을 비가 많을 때 습도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건조한데
0: 네.
1: 예,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0: 네.
1: 통풍하고 습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0: 네.
1: 예.
0: 그러네요. 네. 이 가을철 월동 사료 장만 시기에 어떤 점들에 반드시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1: 첫째, 우리 사료양을
0: 네.
1: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0: 네.
1: 벌통 한 통당 월동의 필량꿀 사료양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0: 네.
1: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0: 네.
1: 많은 분들은 우리 꿀벌이 이제 군세에 따라 가지고
0: 네.
1: 그 이제 꿀 사료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매당
0: 네.
1: 2.5kg 내지 3kg 정도
0: 네.
1: 그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강조하는 거
0: 네.
1: 그 자연 생산된 꿀을
0: 네.
1: 월동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꿀이 부족할 경우에 고품질 설탕액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0: 네.
1: 그거는 우리 외국에서나 꿀이 이제 비싸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보면 올해는 특별히
0: 네.
1: 꿀도 풍년이 들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꿀 그 이제 흥동강 지역에나 그리고 저 청장 지역에 또 그리고 영하 네. 그쪽 갈 굴들이 잘 나와요.
0: 네.

0: 그리고 보면은 그때 거기 가면은 이런 뭐 유채미고 네. 그런 것도 가래 피는 거 많은데 네. 가격이 아주 쌉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 지역에 강조하는 거는 멀지도 않은 흥룡강 지역에 가 구입하면은 잘 싸면 3원 정도에 한 가지 호박꿀을 구입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설탕 액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사료를 미리 꿀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료 저장하는 그 우리 창고 같은데
1: 네.
0: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가?
1: 네.
0: 예. 그렇게 잘, 그,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예, 잘, 정말, 건조한데, 그, 사료, 창고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에는 월동군 육성, 우리 관건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월동군 육성 시기에 어떤 관리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산란력이 좋은 젊은 여왕벌을 사용하여 건강한 월동벌을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흡사하면 안 되거든.
1: 예. 네.
0: 그래도 좀 부지런히
1: 네.
0: 그 우리가 진드기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통 관리
1: 네.
0: 여왕벌도 그냥 봄에 그래도 산란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1: 네.
0: 꼭 인자 봄에 그 영벌이 산란했다 해가지고 그 정말 뭐 잘한다 해가지고 겨울 월동 그 시기에도 산란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될수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봄에 우리가 정말 왕벌을 인자 그 기운 우리 여름에 이제 꿀들 때 갈철에도 다시 우리가 영벌을
1: 네.
0: 이제 생산해가지고 정말 젊은 여왕벌을
1: 네.
0: 그 우리 월동벌로 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료를
1: 네.
0: 준비해가지고
1: 네.
0: 우리 유충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병해충 특히 진드기 피해를 네.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네.
0: 진드기가 심하면은 월동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을철 진드기 병이
1: 네.
0: 좀 심각합니다.
1: 네.
0: 저도 저번에 한번 지금 그 저쪽 팔도 지역에
1: 네.
0: 그쪽 가고 삼도고 그 지역에 갔는데
1: 네.
0: 벌써 거기에서 진드기 병이
1: 네.
0: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돼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드기 퇴치만 잘 해도
1: 네.
0: 월동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특별히 뭐 사료 같은 거는 제가 강조한 데도 저도 이제 잘 준비될 거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 병을 예방 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분봉을 억제하고 군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그 우리 군세를 보고 예 분봉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 군세가 약한 것도 막 분봉하면 안 돼요.
1: 네.
0: 약한 거를 좀 군세가 강한 거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1: 네네. 네.
0: 그 어떤 뭐 겨울에 무슨 거 뭐 대충 하는데 절대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꿀벌이 월동도 못 하거든요. 봄에 와가지고 큰 지장을 받아요.
1: 네.
0: 그래도 겨울 월동벌이 좀 남아있어야만이
1: 네.
0: 우리가 봄에 이제 햇벌들도 좀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조금벌 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1: 네.
0: 월동도 하는 건 월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초갈 기온 저하 시
1: 네.
0: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가을철에 류밀기가 끝나는 것이 아마 9월을 중순을 계기로 한다고 보는데요. 꿀벌이 사양 관리에서 이 류밀기 끝난 후에 관리 어떤 점들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첫째, 밀류가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따내지 말고
1: 네.
0: 예, 월동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여왕벌 산란 상황을 관리하고
1: 네.
0: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산란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기온 보통 보면 우리가 산란하는 것을 11월 중순
1: 네.
0: 그때 그 정도의 전성까지 멈추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더기 병 방제를 네. 집중적으로 네. 실시해야 되고
0: 네.
1: 갈털에 와가지고는 진더기 병 퇴치하는데
0: 네.
1: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0: 네.
1: 꿀이 없을 때 네. 약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네. 꿀이 없을 때.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꿀을 다 뜨고 예, 그때 그 우리 퇴치 작업을 하는 거가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세를 정리 잘 하고
0: 네.
1: 약군을 학군하여
0: 네.
1: 월동에 적합한 군세를 만드는 겁니다.
0: 네.
1: 다섯 번째로는 월동 사료양을 최종 네.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0: 네.
1: 부족하면 제때 보충 사양을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류밀기 끝난 후에는 우리 금방 말씀드신 다섯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 진드기 퇴치 중요성 꼭 퇴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자주 강조했는데요. 이 가을철 크고 작은 진드기 퇴치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이 따라서야 할까요?
1: 첫째로 우리가 밀류가 끝난 뒤에
0: 네.
1: 꿀 저장량이 많으면 그게 많이 발생해요.
0: 네.
1: 적은 시기에
0: 네.
1: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0: 네.
1: 꿀이 많이 들었을 때 약제를 쓰면 꿀이 오염될 그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제가 말하다시피 그 진드기 병을 퇴치할 때는 꼭 그 우리 그 꿀벌 그 군세를 그 펑피는 다 꺼내야 됩니다.
0: 네.
1: 꺼내고 먼저 우리 별통 실내부터
0: 네.
1: 깨끗하게 우리 풍덩 가지고 다 코하고
0: 네.
1: 거기 분말로 된 걸 한번 쳐주고
0: 네.
1: 진드기약을 쳐주고
0: 네.
1: 하루 동안 통풍을 시켜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 그 불통 그 이제 그 입구에다
0: 네.
1: 거기에다 진드기약을 두고 있어요.
0: 네.
1: 그러고 나면은 온 사체 이꿀들이 오염이 된다고 제가 잘 싫어하는 거 그건데
0: 네.
1: 눈에 확확 이제 띄울 때면은 정말 화가 나요.
0: 네.
1: 왜냐하면은 꿀이 그게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0: 네.
1: 거기에다 기술 놓고 말하면은 다 진드기약이 또 항성소 함량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꿀벌이 먹고 나면은 쟤네 개들도 이제 그 오염이 돼 있는데.
0: 네.
1: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0: 네.
1: 진드기 병은 그거가 맞다. 우리가 분말로 된 거가 중약입니다.
0: 네.
1: 중약이고 펀던 가지고 코해주면은.
0: 네.
1: 그 안에 통 안에 균들이 다 죽어요.
0: 네.
1: 그리고 저녁에 그 분말로 된 약을 쳐주면 깨끗해집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벌써 병든 벌들이 이제 보여요.
0: 네.
1: 그걸 이제 분류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벌하고.
0: 네.
1: 분류해야 깨끗한 거를 정말 우리 청소 깨끗하게 한 그 불통에다 예, 넣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약제만 쓰지 말고.
0: 네. 예,
1: 탈수록이면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거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숯벌이 많으면 그 진드기 병이 많이 생겨요.
0: 네.
1: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숯벌을 쓸데없는 숯벌은 다 버려야 돼요.
0: 네, 네.
1: 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 화학약제를
0: 네.
1: 할수록이면 적게 쓰도록.
0: 네.
1: 예. 근데 효과는 보겠지만
0: 네.
1: 앞으로 꿀벌이고 그렇고 우리가 그 꿀의 질량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0: 예.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네. 약을 쓰더라도 정규적으로 이제 등록된
0: 네.
1: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0: 네. 네.
1: 싸다에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0: 네.
1: 예. 예를 들면은 꿀벌은 또 과량 사용을 하면 안 되고
0: 네.
1: 그리고 만포
0: 네.
1: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물리적 약이란 건 요지수한
0: 네.
1: 자수한 같은 게 있습니다.
0: 네.
1: 그거는 우리가 중약을 다 가공한 거예요.
0: 네.
1: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여러 종류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고
0: 네.
1: 진드기 그런가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0: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가을철 양봉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양봉허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조상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